인정하다, 깨달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죽어가고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계속해서 끊임없이 자신을 밝혀오셨습니다. 계시하오셨습니다. 자연 만물을 통해서, 또 뿐만 아니라 양심을 통해서, 또는 여러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누구인지, 하나 어떤 분이신지를, 그래서 우리의 정체가 무엇인지,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죄에서 우리가 씻김을 받고 구원받은, 그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계시오셨습니다. 라합의 시대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홍해를 갈라 건너게 하시고 이집트를 무너뜨린 것을 통해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누구인가? 그 열자를 통해서 그것은 거짓신이고 진짜 참 true God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보여주셨죠. 누가 살아있는 하나님인가? 이와 같은 역사는 그가 하나님이라신 것을 밝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수많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증명하여 나타나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로 살아계신, 생생하게 지금도 역사하고 함께하며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으로 나는 경험하고 있는가? 너무나도 분명한 자신을 증명하고 계시하고 있는 그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는가? 창조물을 통해 자신의 존재심을 나타내 보이고요. 말씀을 통해 계시하십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능력이 그 안에 있습니다. 때문에 어느 누구도 변명하거나 부인할 수 없습니다. 로마서에 있는 말씀이죠. 라합의 깨달음을 살펴보자면 먼저 그녀는 이스라엘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았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을 뭐라고 지금 부르고 있습니까? 뭐라고 부르십니까? 주. 주라고 부릅니다. 예. 주께서 이 땅을 너의 하나님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주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이미 마음에서부터 그 하나님이 막연한 하나님 어느 신들 중에 신 그게 아니라 지금 이 라합의 마음속에서는 이미 그 하나님이 누구라고 이스라엘 하나님이 누구라고 했냐면요. 주, 구주, 주라고 알고 있었어요. 이미 인정이 된 것이죠. 예. 주라는 이름은 항상 그분의 구원과 구출, 건짐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제자들 처음에는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풀 때 그가 누구시길래 이와 같은 기적을 베푸는지 어떻게 이는 풍랑이 잠잠할 때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그분을 주로 만나죠. 그런데 나중에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그 주로 인정하고 깨닫고 신뢰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그 하나님이 우리의 주로 인정되어지고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며 또한 주로 섬기고 있습니다. 예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멘. 어느 누구도 자신의 약함, 악함을 깨닫고 하나님만이 구원하실 수 있다는 것을 알 때까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때문에 왜 전도자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 구원의 길, 복음을 제시하는지 해야 하는지 이유이기도 하죠. 두 번째로 라합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셨다는 것을 깨달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주실 거야가 아니라 이미 주께서 이 여리고 성, 이 땅을 뭐라고 알고 있었냐면 이미 주셨다라고 알고 있는 것입니다. 끝난 거예요. 이미 주셨다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이런 엄청난 믿음을 가졌을까요? 예. 이스라엘 백성도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갖기가 어려웠을 것 같은데 여러분 한 번도 그런 배경에 여러분 정말 철저히 분리된 이방인의 여자로서 이런 어떻게 이러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을 수 있었을까? 오히려 열재앙을 통해서 그 기적을 경험하고 만나를 먹고 메추리를 먹고 물 반석에서 물을 내면서 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은 수없이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며 여러분 우리가 죽을 데가 없어서 이 홍해 바다로 이끌었는가? 우리가 그때가 그립다 그러면서 금송아지를 만들면서 저들이 뛰놀면서 이것이 우리를 이끌어낸 하나님 이렇게 했는 이스라엘 백성에 반하여 지금 이 라합 여자는 이 여인은 그 하나님이 누구인지 주라고 알고 있었고 또 뿐만 아니라 정말 이 성을 이 땅을 주셨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런 엄청난 믿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종종 보이는 것에 보이는 것을에 우리가 결정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이는 것을 따라서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므로 그 말씀에 기대어 그 말씀에 우리의 믿음의 기초를 두고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건축을 하게 될 때 여러분 보입니까? 여러분

0: 지을 수 있는 물질이 있습니까?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다 없고 근데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은 가능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몇 년이고 우리가 광야 생활할 텐데 그렇다고 진짜 광야는 아니지 어쨌든 집 나가서 고생하지 고생될 수 있죠.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선하게 신실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뢰한 자는 아멘 감사하며 찬양할 것입니다. 아멘. 그 엄청난 특권, 그 엄청난 기쁨, 그 엄청난 섬김, 그러면서도 그 가운데서 함께 기뻐하고 하나 되고 예배하고 섬길 수 있다라면 여러분 이곳이 아니라 여러분 천막이 아니라 들이나 산이나 그것이 어떤 거친 들이나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여러분 가장 중심되는 우리의 마음이 불을 띠르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주님을 찬양하고 섬기고 예배하는 이 특권, 이 기쁨을 빼앗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하신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믿음을 그에게 두고 우리는 신뢰하며 믿음으로 승리할 것입니다. 아멘. 모든 축복과 권능의 근원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라합은 큰 죄악 속에서 살았던 여인이었죠. 여러분 제대로 된 성경이 있었겠습니까? 성경 공부를 했겠습니까? 뭐 배운 게 있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믿음은 어느 누구보다도 단단하고 견고하고 뛰어났죠. 탁월했습니다. 그녀는 진리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었죠. 라합처럼 우리 모두는 각각 진리 앞으로 나와야 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다른 무엇이 아니라 제 이야기가 아니라 누구의 경험이 아니라 누구의 생각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와 그 말씀 앞에 자신을 드리고 그 말씀 안에 거하며 그 말씀을 통해 세움을 입고 그 말씀의 놀라운 권능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5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 말하고 있죠. 예, 디모데전서 띄워줄 수 있어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니라. 5절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고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예. 에베소서 4장 17절 18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이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 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의 마음의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예. 사울의 말 속에서 그가 어떻게 진리 앞에 나왔는지를 또한 볼 수 있겠죠. 바울은 잔인하고 악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누구이신지를 진정 그 하나님의 누구인지를 깨닫고 나서 누구이시니까 예. 그때 그가 주임을 깨 주 예수님임을 깨닫게 되고 그 안에서 깨지고 낮아지며 그 예수 그리스도를 탐해서 통해서 도상에서 그 예수님을 주라 부르며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그 삶의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그 생각의 가치관이 바뀌었습니다. 그 삶의 목적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대로 핍박했던 그 교회를 세우고자 그러면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했던 그가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 매달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아는 것을 고상한 지식으로 여기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일에 그 어떤 것도 움직이지 않고 자신의 생명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며 오직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그 삶을 다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그 또한 그 진리에 매이는 그런 삶이 되기 원합니다. 사도행전 9장 4절 6절에 땅이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 있어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여 주여 니시오니까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내가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라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예. 그녀는 깨닫게 됐습니다. 그가 누구이신지를. 그렇죠. 깨닫고 나서 그냥 깨달음으로 감동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두 번째로 그녀의 회개입니다. 많은 분들이 동의하는데 오늘날 기독교에 여러 문제가 있지만 가장 큰 문제 하나가 바로 뭐냐면 회개가 없다는 것입니다. 뉘우침은 있는데 회개가 없다는 것이죠. 라합이 하나님을 깨달아 알게 되었을 때 그녀는 자신의 죄를 회개하였습니다. Change of mind. 그 생각의 바꿈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여호수아 2장 11절에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의 연고로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니라. 얼마나 두려웠냐면요. 정신줄이 그냥 빼앗긴 거예요. 예. 정신을 잃고 혼미케 되고 막 두려워 간담이 돋고 그야말로 진짜 막 사지가 떨리고 정말 아무 생각도 안 되고 아무 생각도 이제 죽었 정말 그런 두려움 가운데에서도 한 가지 하나 상천하지 그 어디에도 수많은 신들이 있지만 우상들이 있지만은 정말 널려 있지만은 유일하게 살아계신 참 하나님이 바로 그 하나님이구나. 예. 이런 그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닙니까? 아멘. 예. 여리고에 있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기적들에 대해 들었을 때 라합은 우리 마음이 녹았다 라고 했습니다. 여리고 성 안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전능하신 역사를 보았죠. 들었습니다. 그런데요 오직 한 사람만이 믿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저를 포함하여 우리가 얼마나 많이 성경을 보았고 들었고 배웠습니까? 예배를 드렸습니까? 말씀을 들었습니까? 그런데 그 수많은 들은 말씀들 가운데서 우리는 얼마나 자주 그 말씀에 반응하여 나를 던지고 주님을 신뢰함으로 그 말씀에 매이는가? 오직 한 사람 라합만 회개하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옛 자아 삶으로부터 돌이키고 이스라엘 하나님께 자신의 믿음을 두었습니다. 예. 라합을 포함하여 성 안의 모든 사람들이 전쟁을 예견했지만 그리고 강력한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지만 간담이 높고 마음이 녹아내리고 두려워 떨었지만 정신이 혼미케 되었지만 결코 저들의 두려움이 자신의 죄들을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게 하지 않았습니다. D.L. 무디는 말하길 하나님의 오늘은 당신의 회개를 위해 너무 빠르지만 당신의 내일은 하나님의 용납에 대해 너무 늦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데살로니가 1장 9절에 저희가 우리에 대해 스스로 고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과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며 그런 우리가 다시 글로 돌아갈 수 없죠. 어떤 사람이 구원받았을 때 그는 우상으로부터 돌이켜 동시에 믿음으로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뭐냐면요. 죄에서부터 세상으로부터 돌이키고 어디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에 대해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 그래서 여러분 침례 받을 때 바로 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냥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무슨 말이냐면 내가 모든 나 자신과 세상에 대해 죽고 이제는 다시 사는데 뭘 위해서 사는가? 나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겠습니다 라고 공적인 간증이죠. 고린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 오늘날 세상의 옛 삶의 방식을 버리고 우상들을 제거하며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는 그리스도인이 필요합니다. 헌신을 해야 해서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케 되어 사랑함으로 헌신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결혼하게 될 때 여러분 결혼해야 되니까 결혼합니까? 아니죠. 사랑하니까 나를 내어주는 건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니까 이런 사역 저런 사역 헌신해야 되고 아 힘들고 아 무겁고 지치고 그게 아니라 근데 이게 빠지니까는 너무 무겁고 힘든 것이죠. 문제는 뭡니까? 사역이 문제가 아니죠. 뭐가 문제입니까? 우리의 첫사랑, 우리의 마음이 문제인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으로 충만하고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하면 여러분 그것이 전혀 무거운 것이 아니라 너무나 감사한 것이죠. 섬길 수 있음에 사역할 수 있음에 그런 감사가 있기 원합니다. 아멘. 주님 사랑함으로 섬길 수 있기 원합니다.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특권인지 우리는 너무나 잘합니다. 아멘. 조금 더 크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마치 이 아멘을 막 강요하는 것 같나요? 그런 거 아니죠. 주님을 사랑함으로 아름답게 헌신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십시다. 아멘. 저희들 주차도 필요하고 오후에 청년 선부 아이들 돌봄 케어도 필요하고 많은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억지로 하지 않겠습니다. 예. 예.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기 때문에 은혜로 충만함으로 그 넘치는 것으로 섬길 수 있기 원합니다. 여러분 비행기 탈 때도 여러분 먼저 이게 전혀 이기적이지 않은 게 여러분 그 왜 비행기 타면은 설명하잖아요. 그 호흡기 누구 먼저 씁니까? 아내가 있든 남편이 있든 애가 있든 처자식 뭐가 상관없이 누구 먼저 껴야 돼요? 나 먼저. 여러분 내가 먼저 성령으로 은혜로 충만케 되어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케 되어 그 흘러 넘치는 거로 섬길 수 있기 원합니다. 나도 부족한데 그 부족한 거 쥐어 짜고 또 짜고 또 짜고 짜고 짜고 짜고 해서 하다 보니까는요 정말 짜증 나는 거죠. 예. 우리는 절대 그렇지 아니라 믿습니다. 아멘. 예. 그렇지 않으시잖아요. 그죠? 워런 위어스비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도전 없이 성정은 없고 변화 없이 도전은 없다. 다시요. 도전이 없이 도전하지 않고 성장을 어때요? 성장하기 원한다면요. 여러분 도전해야 돼요. 두렵지만. 변화가 없이 여러분 어떻게 도전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도전과 여러분 성장은요. 같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의 가정의 교회를 통해서 엄청난 변화와 또 이를 이루시기 원한다면 여러분 믿음으로 용기를 내며 두려움 가운데서도 용기를 내며 그 믿음의 한 걸음 한 걸음을 떼기 원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여기 건물하고 나가는 거예요. 안 나고 계시면 여기 계셔도 돼요. 여기 다 허물어지고 땅 파고 있는데 거기 있을 때도 없지만 예. 한 소녀가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를 믿고 구원받은 후에 교회 멤버로 가입하려고 합니다. 그럴 때 한 집사님이 예수님을 내 삶에 마음의 구주를 믿고 받아들이기 전에 죄인이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네 그렇습니다. 그러자 다시 묻습니다. 그럼 아직도 여전히 죄인입니까? 사실대로 말하자면 전보다 더 큰 죄인처럼 느낍니다. 그렇다면 내가 경험한 진짜 변화는 무엇이니? 라고 또 집사님이 묻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잘 모르겠지만 전에는 죄를 쫓아 사는 죄인이었다면 지금 구원받은 후에는 죄로부터 도망가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말했대요. 똑똑하죠? 아니 이런 애가 다 있지? 예, 진짜 똑똑해요. 예. 이런 어린 소년은 교회 회원으로 이렇게 받아들여지게 되고 계속해서 참된 회심자로서 성별된 삶을 살아갔다고 하죠. 예. 예. 우리가 천국 가기 전까지는 여러분 죄에서 자유롭지는 못할 겁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단번에 다 씻겨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어서 포기하고 그냥 거기에 죄에 뒹구는 것이 아니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우리가 새 것이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마귀의 자녀로서 아니면 죄의 억박에 여러분 우리 자신을 내어줄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예, 오히려 선한 것, 좋은 것을 바라보시고 여러분 죄를 짓지 않아야지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좋은 것으로 채워지면은요 다른 것이 들어올 게 없어요. 우리는 그렇게 해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말씀으로 채우시고 성령으로 은혜로 충만하게 되면요 다른 생각할 여러분 죄를 정말 그런 결을조차 틈조차 얻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다 집중을 하는가? 좋은 것에 예, 가장 좋은 것을 바라고 가장 좋은 것을 바라고 그래서 말씀으로 충만케 되어주고 그 말씀을 마음에 숨겨두고 그 말씀에 묵상하고 그 말씀을 따라 진리 안에 거하는 진리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라합은요 그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치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치 아니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0절. 그러니까 순종치 아니한 자들과 함께 멸망당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제가 회개하고 깨달은 것뿐만 아니라 회개하고 주님을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라합은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고 구속되었죠. 라합은 자신의 상태를 너무나 잘 알았고 자신의 믿음을 옳은 분이신 믿을 만한 분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주에게 자신을 뒀습니다. 누구를 믿는지 즉 믿음의 대상이 우리의 믿음보다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대상인 그 하나님을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예,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라합의 믿음입니다. 시간이 다 됐는데 빨리 마무리하겠습니다. 라합의 믿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나타내질 때 우리의 평판도 달라지게 됩니다. 그녀의 원래 전의 평판은 창녀 라합이었어요. 우상 숭배하는. 그런데 그가 은혜로 구원받게 되었을 때 그 평판이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라합은 역사하는 믿음을 갖게 됐어요. 죽은 믿음이 아니에요. 예. 여러분 죽은 사자가 여러분 여러분 의미가 있겠습니까? 죽은 믿음. 아무리 믿음이 거창하고 뭐 화려하고 해도요, 여러분 죽은 믿음이 일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비록 강아지라 할지라도요, 여러분 살아서 짖는 강아지가 사자 죽은 사자보다 더 무서운 겁니다. 개한테 안 물려 보셨죠? 저는 기억이 없는데 어렸을 때 정확히는 아닌데 저도 물려 본 적이 있어요. 예. 큰 개였는지 작은 개 기억이 안 나는데, 요. 죽은 사자라보다도 여러분 아무리 조금해도 짖고 덤비고 깨무는 개가 더 무서운 거예요. 예, 라합은 깨닫고 회개하고 믿음으로 믿음의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믿음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녀의 행위가 자신을 구원한 것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구원은 행위로 나타나지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은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당연히 그 믿음의 행위가 나오기 마련인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신뢰하기 때문에 첫 번째로 정탐꾼을 살려주기 위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쉬운 게 아니잖아요. 예, 자기의 목숨을 내놓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도 그것이 사실이고 진짜이고 모든 것이기 때문에 설령 죽는 자 할지라도 그 정탐꾼을 살려주기로 그 믿음의 액션을 한 겁니다. 그냥 믿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에 나를 완전히 다 던지는 거잖아요. 예. 두 번째로 가족을 구원하게 한 믿음입니다. 자신의 믿음으로 자신을 위해 구원뿐만 아니라 그녀는요 그 정탐꾼이 돌아가셨을 때 그 약속의 그 주홍 리본을 매달아 놓고 그건 사실 예수님의 보혈을 의미하죠 상징하잖아요. 그래서 자기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이 그 안에 들어옴으로 함께 구원받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받으리라. 예. 조지 밀러는 말하기 믿음은 가능한 일 테두리 안에서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인간적으로 가능한 곳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가능한 것은요. 인간적으로 누구도 할 수 있는 거죠. 그거 하나님이 하실 필요 없잖아요. 예. 믿음은 사람의 능력이 다하는 곳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 할 수 없는 곳에서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죠. 그때 놀라운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 마무리합니다. 이제 15분이 됐으니까. 그 결과 첫 번째 하나님께서 믿음의 전당에 그녀를 두셨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야말로 그 엄청난 이스라엘 족보에 여러분 이방인뿐만 아니라 창녀 라합이라 읽었던 이분이 그 족보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요? 은혜로 믿음을 통해서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믿음의 전당에 그녀의 이름을 거기다 딱 두셨습니다. 대단한 영광이죠. 그야말로 가문의 영광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우리의 이름이 어디에? 생명책에 기록됐습니다. 아멘. 예. 대단한 겁니다. 두 번째로 그녀는 이스라엘 사람과 결혼해서 그리스도의 계보에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이것도 대단해요. 예. 마태복음 1장 5절 6절을 보겠습니다. 살모는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그러니까 이 살몬은 누군가 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마 이 살몬이 아마 그 두 정탐꾼 중에 한 명은 아니었을까 그런 설도 있습니다. 뭐 어찌됐든지 간에 어찌됐건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이스라엘 진영으로 오게 되었을 때 누구랑 결혼해? 살몬과 결혼하게 되죠. 그래서 살몬은 라합에게서 누굴 낳습니까? 보아스. 많이 들어보셨죠? 아시죠? 그 보아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보아스. 그 보아스가 어디서 나왔냐면요. 그 어머니가 누구냐? 라합이에요. 네? 뭐라고요? 어?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그리고 보아스는 루스에게서 누구를 낳냐면요. 오벳도 잘 아시죠? 예. 네.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삼새를 낳은 게 아니라 이새는 그 다윗. 이건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한 번의 회개와 회심과 믿음의 선택이 이런 얼마나 놀라운 영광스러운 일을 만들어내는가. 물론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죠. 때문에 여러분의 그 믿음에 아무리 작아 보일다 할지라도 살아있는 여러분의 그 믿음의 행동, 섬김, 그 예배, 그 드림, 그 모든 것이 주 안에서 하나도 헛됨없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 두 가지 행동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대한 영광스러운 표를 나타내죠.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진리들을 추구함으로 매일의 삶에서 좋으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미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믿음을 나타내는 살아있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 원합니다. 아멘.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일어나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오후에도 여전히 참 주님 섬긴 후에 또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림의 기쁨이 있고 이 예배를 통해서 회복함이 있고 다시 저희들 그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함으로 저희들 한 주를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믿는 대상이 누구인지 그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하시고 또 그 하나님을 온전히 쫓고 따라가고자 하며 믿음으로 기쁘시게 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저들의 삶에서 살아있는 믿음의 행동을 통해 헌신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를 사용해 주시고 넘치는 은혜의 사역들을 온전히 이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귀한 믿음의 삶을 견디고 버티고 이뤄가시는 여기 계신 귀한 모든 성도분들을 주님 축복하시고 저들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오늘도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복된 한 주가 되시기 바랍니다.
1: 영혼이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공급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2: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금주의 좋은 소식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자녀들의 마음은 스펀지와 같아서 보고 듣는 모든 것을 생각 없이 빨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의 주된 활동 장소는 이제 인터넷이라고 하는 사이버 공간이 되었습니다. 인터넷의 발달은 자녀들로 하여금 사이버 공간이라고 하는 가상 공간 속에서 무분별하게 온갖 악하고 더러운 것들을 받아들이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이런 시대를 살면서 우리 자녀들을 순결하게 지켜내기 위해서는 바로 이 인터넷을 하나님의 말씀과 찬양으로 변화시키는 일입니다. 제 비밴의 중요한 목적 가운데 하나가 바로 잘못된 인터넷 문화에 중독된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부모님들께서 가능하면 자녀들에게 비밴을 소개하시고 비밴의 찬양과 말씀 가운데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 온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비밴 한국어 방송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고 난 후 구원의 확신을 가졌는데 다시 죄를 범하게 되면 그 구원이 잃어버릴 수 있다고 생각하고 불안해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성경에서는 한번 구원받으면 그 구원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영원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에서는 우리가 과거에 지었던 죄, 현재의 죄,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 모두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이 되었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우리의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의 구세주로 영접하셨습니까?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유는 바로 내 죄 때문이라는 사실을 마음으로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영원한 구원의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구원이 영원히 잃어버릴 수 없는 온전한 구원임을 확실히 믿으셔서 더욱 기쁨으로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억하십시오. 한번 구원받은 것, 영원한 것입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0: 하루 24시간 365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승리를 선포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케 하실 것이요. 금주의 좋은 소식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이었습니다.

0: 자, 이제는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시간입니다. 두 손을 모으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을 지난 일주일 동안도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이렇게 또다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언제나 지혜를 주시고 또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에게도 하루속히 하나님을 마음대로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그런 시간과 장소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드리는 예배 하나님 받아주시고 영광 거두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제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마가복음 10장 51절 말씀.
1: 안녕하세요, 친구들. 오늘은 좀 어때요?
2: 어우, 얼굴을 보니까 뭐가 안 되는 일이 생겼나요?
1: 아, 그런데 얼굴이 왜 그래요?
2: 아, 그렇군요. 부탁하는 일이 있는데 잘 안 되고 있군요. 그래요. 민누라는 친구도 있었어요. 그 친구도 지금 아빠에게 매일 졸르고 있는 일이 있어요. 아빠, 제발 부탁이에요. 스케이트 꼭 좀 사주세요. 그러면 이번 시험에서 꼭 1등 할게요. 네? 민우가 이렇게 매일 아빠를 졸르고 있는데 아빠는 그 부탁을 쉽게 들어줄 것 같지가 않네요.
3: 안 돼. 너무 위험해서 사줄 수가 없어.
2: 이번까지만 하면 민우와 아빠는 101번째 밀고 당기는 일을 하고 있답니다.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빠는 여전하세요. 무슨 일이 있어도 스케이트는 안 사주실 것 같이 단호한 표정이었어요. 그럴수록 민우의 다짐은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그래, 내가 아빠에게 꼭 부탁해서 아빠에게 스케이트를 사달라고 하고야 말 거야. 그렇게 민우는 또 결심했어요. 그리고 민우는 잠자리에 들기 전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전 정말 스케이트를 갖고 싶어요. 저희 아빠 마음을 움직여주세요. 그러면 제가 조심조심해서 스케이트를 타고 다치지 않도록 정말 주의할게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우리 아빠가 저에게 스케이트를 사주실 거예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민우는 오늘 밤도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어요. 아마 민우는 내일도 이렇게 기도할 거예요. 만약에 그 다음 날에도 아빠가 스케이트를 사주지 않으시면 틀림없이 민우는 또 이렇게 기도할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0장 29절로부터 34절에 있는 말씀 속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한 소경 둘이 예수님께 민우처럼 졸르고 있군요. 29절 말씀. 저희가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에 큰 무리가 예수를 쫓더라. 소경 둘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그렇군요. 오늘 성경에도 보니까 소경 둘이 예수님께 매우 간절히 부탁하고 있군요. 3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쉬운 말로 읽어볼까요? 사람들은 무리들에게 조용히 하라고 꾸짖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더욱 소리를 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신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군요. 31절 말씀을 가만히 보면 사람들이 조용히 하라고 꾸지람을 했지만 소경들은 어떻게 행동하고 있나요? 네, 더욱 소리에 질러서 간절히 예수님께 구하고 있어요. 이걸 보면 오늘 성경 말씀에서 예수님은 어떤 성품을 가지셨는지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간절히 구하는 것을 꼭 들어주시고 이루어주시는 아주 신실하신 분임을 말씀하고 계시는군요. 만약에 민우가 스케이트를 가지고 싶은 마음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계속 하나님께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이루어질까요? 그래요. 민우는 아마 틀림없이 아빠로부터 스케이트를 얻게 될 거예요. 오늘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께 간절히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꼭 들어주셔요. 오늘 성경에 한번 볼까요? 44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드디어 이 소경들의 소원을 들어주셨군요. 예수께서 민망히 여기사 저희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저희가 예수를 쫓으니라. 그렇군요. 예수님께서 그들의 모든 소원을 들어주셨어요. 그러면요, 하나님께서는 꼭 이처럼 소원을 들어주시는 분이세요. 그렇지만 어떤 친구는요, 한 번만 얘기하고 그냥 포기해버려요. 아,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한번 기도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는 듣지 않으시는구나. 실망이 되어서 이 친구는 하나님께 더 이상 기도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루어주세요.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제가 마음속에 소원이 한 가지 있어요.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꼭 들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0: 자, 이제는 찬양 배우는 시간입니다. 오늘 배울 찬양은 꿀보다 꿀송이보다 라는 찬양을 다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4: 안녕하세요.
5: 안녕하세요.
4: 아, 오늘은 우리 아픈 친구들이 있어서 친구들이 다 못 나왔네요. 한 주간도 저번 주에 배운 찬양 잘 연습하면서 지냈죠?
5: 예.
4: 연습 안 했나 보네요. 자, 그럼 오늘 배울 찬양 우리 가사를 한번 먼저 읽어보겠어요. 자, 1절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어요. 처음부터 시작. 꿀보다 꿀송이보다 더욱 단 것은 하나님이 거저주신 거룩한 말씀. 나비들이 꿀을 따러 꽃을 찾아가듯이 우리들도 예배당에 모였습니다. 꿀보다 꿀송이보다 단 것이 뭐라고요?
5: 하나님이 거저주신 거룩한 말씀이요.
4: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죠? 자, 우리 이 찬송을 그럼 배워보도록 하겠어요. 처음에 선생님이 맨 처음부터 네 마디만 한번 불러주겠어요. 들어보고 어떤 건지 따라해보도록 하겠어요.

0: 여기 네 마디만 다 같이 처음부터 시작.
1: 꿀보다 꿀송이보다 거북한 것은
0: 한 번만 더 해볼까요? 꿀송이보다 꿀보다 꿀송이보다 시작.
1: 꿀보다 꿀송이보다 거북한 것은
0: 잘했어요. 자, 그러면 그 밑에 하나님이 거저주신 거룩한 말씀 들어보세요.
1: 하나님이 거저주신 거룩한 말씀
0: 여기까지 시작.
1: 하나님이 거저주신 거룩한 말씀
0: 자, 한 번 다시 해보겠어요. 하나님이 시작.
1: 하나님이 거저주신 거룩한 말씀
0: 자, 그럼 이어서 나비들이 꿀을 따러 꽃을 찾아가듯이 거기 들어보세요.
1: 나비들이 꿀을 따러
0: 여기까지 시작.
1: 나비들이 꿀을 따러 꽃을 찾아가듯이
0: 다시 한번 나비들이 시작.
1: 나비들이 꿀을 따러 꽃을 찾아가듯이
0: 그런 다음 맨 마지막 한번 보세요. 우리들도 예배당에 모였습니다. 그런데 예배당에 있는데 무슨 표 있어요? 어떻게 하라고 표시되어 있지? 거기에? 짧게 끊으세요. 길게 하세요. 어느 거예요?
2: 길게 하세요.
0: 길게 하세요. 그래서 거기는 예배당에를 세 박자로 해서 길게 하겠어요. 선생님이 한번 해줄 테니까 들어보세요.

3부터 시작. 우리들도 예배 더 할까요? 우리들도 시작. 우리들도 예배당에 모였습니다. 참 잘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만 다 같이 불러보도록 하겠어요. 자, 반주해 주시는 선생님이 오늘 새로 오셨는데 최성실 선생님인데 되게 예쁜 선생님이 오셨어요. 반주해 주시라고 수고하는데 선생님 감사합니다 먼저 하고 선생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했죠? 자, 반주해주세요.

0: 주간도 말씀으로 포동포동 살이 쪄서 정말로 주 안에서 승리하는 한 주가 되길 바라겠어요. 그럼 우리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 안녕.
1: 예, 감사합니다. 찬양 잘 배웠어요. 그래요. 정말로 찬양, 늘 찬양하며 살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동화를 듣는 시간이에요. 재미있는 동화 시간. 자, 귀를 쫑긋 세우고 잘 들어보세요.
2: 어린이 여러분, 안녕. 오늘 동화 이야기는 햇님 이야기예요. 이 세상 어디서나 나를 모르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나는 예쁜 것도 아니고 향기를 내는 것도 아니지만 굉장한 인기가 있어요. 바로 내 이름은 햇님이랍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는 낮에만 나타납니다. 내 얼굴은요, 늘 동그래요. 그리고 나는 언제나 환하게 온 세상을 구석구석까지 비춰주는 사랑이 있어요. 뜨거운 사랑이야. 나는 마음씨가 아주 나쁜 사람이나 착한 사람이나 다 비추어주니 싫어하는 사람이 없어요. 어른이나 어린이를 구별하지 않고 다 사랑해요. 아침에 동쪽에서 올라올 때에는 고운 옷을 맵시 있게 잘 차려입은 수탉이 먼저 알고서, 야, 캄캄하고 무서운 밤을 내쫓는 햇님이 활짝 웃는 얼굴로 곧 올라온단다 하고 큰 두 날개를 탁탁 치면서 꼬꼬돌 꼬꼬 하고 쿨쿨 자고 있는 사람들의 잠을 깨워요. 내가 하늘로 올라오면 나비와 벌 그리고 어린이들까지 아주 바빠진답니다. 봄나미와 순이는 벌떡 자리에서 일어나 이불을 깨끗이 개고, 아버지, 어머니, 안녕히 주무셨어요 하고 인사를 해요. 이를 닦고 세수도 하지요. 맛있는 아침밥도 먹어요. 엄마, 유치원 다녀오겠습니다 인사하고 유치원도 가는 친구 있어요. 그렇지만 내가 올라오는 것을 늦게까지 모르고 잠을 자던 잠꾸러기 도리는 꿈을 꾸는데, 꿈속에서 신나게 놀다가 화장실에 가서 쉬 하고 소변을 보았는데 깨보니 그만 요에다 오줌을 싸고 말았어요.
3: 아이, 부끄러워. 요가 자서서 어떡하지? 또 엄마한테 야단 맞게 생겼네.
2: 이렇게 울상이 되기도 해요. 하지만 나는 쉬지 않고 하늘로 높이 높이 올라가요. 그리고 나는 서쪽으로 달려갑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더 바빠지지요. 모두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면 나의 마음은 흐뭇해져서 잠시 좀 쉬고 싶지만 하나님께서 달려가라고 하시니 또 열심히 달려가지요. 봄에는 따뜻한 빛을 주어서 땅속에서 잠을 자던 꽃들을 깨워 눈을 뜨게 하지요. 그러면 사람들은 꽃이 피고 잎이 피는 것을 보고 봄이 오는 것을 알고 겨울 내 움츠렸던 마음을 덜어내요. 나비들은 하늘을 보고 높이 날라요. 나무도 새순을 피우고 예쁜 꽃들도 살랑살랑 봄바람이 너무 기뻐서 나를 향해 힘차게 자라날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봄이 지나면 점점 뜨거운 빛을 내뿜으면 학교에서 신나는 여름방학이 시작돼요. 기호회에서는 즐거운 여름 성경학교가 시작되지요. 와, 덥다! 시원한 물속으로 풍덩풍덩 우리 친구들이 뛰어들어가요. 들에는 수박이랑 참외가 맛있게 있고요. 그렇지만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가을이 와요. 와, 울긋불긋 어여쁜 단풍 옷을 우리는 너무너무 즐겁게 신나게 구경하죠. 그리고 이제는 추운 겨울이 와요. 철이와 함께 학교에서 배운 방학 숙제를 하지요. 이제 안녕 하고 인사할 때가 됐어요.
1: 자, 이제는 성경을 암송하는 시간이에요. 아까 우리 찬양 배울 때 꿀보다 꿀송이보다 더 단 것은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이라 배웠어요. 그래, 이제 하나님 말씀을 한 구절을 암송하도록 하겠어요. 오늘은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말씀을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면 따라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4: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1: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4: 5장 17절 말씀.
1: 아우, 너무 잘 외웠어요. 자, 이제는 좀 더 길게 따라서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4: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1: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4: 5장 17절 말씀.
1: 우리가 누구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랬어요. 이 새로운 피조물이란 말은 예수님 안에서 새로 태어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새로운 생명을 갖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따라서 해보고 이제 암송하는 시간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따라서 하세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아, 너무 잘했어요. 이제는 한번 끝까지 같이 해볼까요? 좋아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자, 이번엔 누가 먼저 해볼까? 우리 한결이가 먼저 해볼까? 그래. 시작.
5: 그런지

0: 또나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1: 아, 예, 잘하셨어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우리 한샘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2: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1: 예, 잘했어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다 같이 한번 한 분만 더 따라서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2: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1: 새로운 피조물이라
2: 새로운 피조물이라
1: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2: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1: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2: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1: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2: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1: 예, 한 번만 더 하고 오늘 성경 암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예, 이 말씀을 우리 친구들 이번 한 주간 동안 꼭 외우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는 찬양을 하는 시간이에요. 찬양은 목마른 사슴 다 함께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께서 인도하심이 하나님께 포기하지 아니하고 기도하기를 원하는 모든 무리 위에 영원히 함께할지어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의 양식 시간입니다. 우리 몸은 음식을 통해서 삶을 영위합니다. 김상보 목사님과 함께 우리 영을 위한 음식을 채울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0: 하나님에게는 은혜만 있는 것이 아니고 공의도 정의도 있어요. 나홈 1장 3절에 여호와의 노하시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끝까지 악 속에서 버티면 가만 안 둔다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게 만들어 준다는 거죠. 영국의 낭만주의 화가 중에 한 분은 그 문명의 멸망을 묘사한 종말론적인 풍경들을 작품으로 그려서 유명해졌답니다. 이 환상적인 장면들에서 인간들은 엄청난 파괴의 크기에 압도를 당하고 다가오는 멸망에 앞서서 제대로 힘을 쓰지 못하는 그런 그림들이에요. 작품 중 하나는 니느웨의 몰락이라는 작품이 있는데 어두운 구름 아래서 모든 것을 삼켜버릴 것 같은 높은 파도를 피해서 달아나는 사람들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답니다. 이 화가의 그림이 그려지기 2000년 전 또 그 전에 나홈이라는 선지자가 있었는데 이 선지자는 니느웨에 대한 심판을 예언을 했습니다. 선지자는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억압했던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를 상징하기 위해서 산들이 진동하고 작은 산들이 녹아버리고 그 땅, 그 앞에 있는 땅과 온 세계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이 막 그냥 솟아오르는 그런 이미지를 나홈 1장 5절에 사용했어요. 하지만 죄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 이 반응 가운데서도 형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정의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또 은혜가 있어요. 나홈 선지자는 듣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상기시켜주는 반면에 하나님께서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이렇게 언급을 하셨습니다. 심판에 대한 묘사들을 다 읽기가 쉽지는 않지만 악에 맞서지 않는 세상은 끔찍한 곳이 될 거예요. 그런데 다행하게도 선지자의 예언은 심판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선하고 의로운 세상을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15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그 아름다운 소식은 우리가 하나님과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죄의 결과의 고통을 감내하신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억압받는 사람들을 지켜주시길 원하십니까? 불의에 맞선 하나님의 분노를 어떻게 이해해야 우리가 억압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목소리를 낼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아버지, 불의로 고통받는 세상을 위해서 저희들이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 지금까지는 오늘의 양식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방송을 통해 나누고 싶으신 이야기가 있으시면 저희 BBN 신앙상담 대화방을 통해 저희들과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주소는 bbnchat.org입니다. bbnchat.org입니다. 또한 오늘의 양식에 대해 더 자세한 정보를 알고 싶으시면 odb.or.kr로 방문하시면 됩니다.

0: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금주의 좋은 소식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이었습니다.
2: 이 마태복음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비스러운 방법에 의해서 인류 역사 속에 성육신하신 사건을 비롯하여 하늘나라에 관한 기쁜 소식과 윤리적인 표준의 선언, 자비와 긍휼이 넘치는 사역, 십자가상에서의 장엄한 죽음, 그리고 영광스러운 부활 등 사실에 관한 이야기로 그리스도를 왕으로 묘사하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 강좌를 공부하시면서 메시아에 관한 예언된 구약의 많은 구절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적용되고 있는 증거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안녕하십니까. BBN 성서대학의 마태복음 강의 그 네 번째 시간 함께 하시겠습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능력이 되고 또 생명이 되게 하옵소서. 깨닫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마태복음 네 번째 강의인데요. 본문은 마태복음 4장 12절로 25절 말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절과 12절 사이에는 시간적인 간격이 있음이 분명합니다. 여기서 흥미있는 사실은 공관복음서의 기자들이 근 12달에 걸친 예수님의 공생애 한 부분에 관한 기사를 생략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바로 그 생략된 기간이 본장 11절과 12절 사이의 기간이라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보면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예수께서 요한의 잡힘을 들으시고 즉 요한이 체포되어 옥에 갇힌 사실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을 공부하고 있기는 하지만 예수님의 공생애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알기 위해서 그 생략된 간격을 한번 채워본다 하더라도 주제에서 벗어나거나 또는 전혀 관심을 끌지 못하는 그런 일에 정력을 소비하는 일이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사단의 의도는 예수님으로 하여금 이제 영적 본질과 또 그 외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 있는 육체와의 관계를 부적절하게 사용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곧 육체란 도구를 취하여 그의 영적 본성의 완전함을 파괴할 수 있는 어떤 영웅적인 행동을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원수 사탄은 완전한 인간 예수께 아마도 다음과 같은 말을 했을 것입니다. 당신은 나의 첫 번째 시험을 대하고서 충성을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당신의 신뢰를 아주 잘하셨습니다. 당신이 그토록 하나님을 신뢰하신다니 그 신뢰를 걸고 무언가 이제는 영웅적인 일을 행해 보십시오. 무언가 찬란한 일을 말입니다.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림으로써 당신이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지를 이제 보여주십시오 라고 말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증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시험한다면 그 순간 그는 자신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있음을 드러내고 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과시하기 위해서 무언가 영웅적인 행동을 시작한다면 바로 그 순간 그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그 자리에서 없어진다는 그런 증거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완전한 신뢰라는 것은 조용히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무언가 영웅적인 행동을 원한다면 그것은 이미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는 증거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면 그 신뢰가 본래의 안정된 상태를 지속시키기 위해 그런 행동을 원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아니다. 나의 신뢰는 완전함으로 더 이상 영웅적인 행동을 통해서 그것을 입증할 필요가 없느니라. 그러니 시험치 말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며 이로써 그분의 영적 본성은 그 위엄을 그대로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화려하게 보이는 그 어떠한 거창한 일도 행하기를 거부하신 것입니다. 드디어 시험은 이제 막바지에 접어듭니다. 이 시험의 목적은 예수님으로 하여금 왕으로서의 사역을 실행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이 시험은 이미 얻은 승리에 대한 주님의 의식과 또한 그 승리로 말미암아 새로이 불릴 듯 일어나는 섬김에 대한 직관 열정을 근거로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이 위대한 승리를 거두게 되면 그 순간부터 그 얻은 승리의 능력을 계속 발휘하고픈 생각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육신적인 측면에서 승리를 거두셨고 또한 영적 측면에서도 승리를 거두신 상태였습니다. 바로 이때 그 원수 마귀는 다시 찾아와서 다음과 같이 유혹합니다. 자, 당신이 이겼습니다. 당신은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제 당신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자, 세상의 나라들을 보십시오. 당신은 이 나라들을 위해 온 것이 아닙니까? 내게 한 번만 경의를 표하십시오. 그러면 나는 이 나라들을 포기하겠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거짓말입니까? 사단이 과연 흠도 티도 없이 순결하신 이분을 이런 식으로 속일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단 말입니까? 그는 시초부터 거짓말장이었습니다. 자기가 예수님께 모든 나라를 주겠다니 이보다 더한 거짓말이 어디 있습니까? 그는 결코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속이기 위한 미끼에 불과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온 나라들과 그 나라들의 영광을 보시면서 그 속에 악과 멸망의 세력이 침투해 있는 것을 아셨고 또한 그 나라들은 오로지 피의 고난과 죽음으로서만 구원할 수 있음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분은 침례를 받으실 때 이미 그 고난에 동의하셨습니다. 이었고 그는 조용하면서도 권세 있는 목소리로 말씀하십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바꾸어 말하면 이 말씀은 곧 내 사명을 위한 능력은 하나님의 경영하심 아래에서 이미 정해져 있으니 나는 거기에 따를 뿐이다. 나는 이 나라들을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방법으로 취할 것이다. 이러한 그의 답변 속에는 놀라운 예언이 또한 들어있습니다. 곧 물러가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네게 경배하면 네가 나라들을 주겠다고 했는데 나는 너를 쫓아내므로써 이 나라들을 얻으리라. 그러니 사단아 물러가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렇듯 왕께서는 사단으로부터 승리하심으로써 자신의 완전하심을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자, 이 모든 일들의 진정한 가치는 이 승리가 전적으로 인간적인 삶의 범주 안에서 얻어진 결과라는 사실입니다. 주께서는 모든 악의 공격에 대항하여 전적으로 한 인간으로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이 싸움에 그분의 신성이 개입된 흔적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분께서 인용하신 율법은 인간의 율법이었습니다. 그분은 한 인간으로서 그 율법에 순종하심으로써 승리를 거두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승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간의 승리였습니다. 모든 인간은 본래 하나님의 계획과 창조에 의거하여 하나님의 자녀이며 따라서 하나님께 대해 무언가를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율법을 행하기만 하면 하나님께 자기의 요구를 주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실행하셨고 자신의 요구를 주장하셨으며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서 승리를 얻으신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그분의 승리는 인간 자체로서의 승리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간으로서의 승리일 뿐만 아니라 인간을 위한 승리이기도 했습니다. 정복자를 때려 눕힌다는 것은 곧 정복당한 자들을 구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맨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는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라는 짧은 문장을 읽고서 우리는 기쁨에 벅차서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시험 받으신 후 광야에서 돌아오신 예수께서는 최소한 사흘 동안은 요한이 사역하는 인근 지역에 머물러 계셨던 것 같습니다. 첫째 날 주님은 무리들 중에서 계셨습니다. 그때 무리들은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으나 요한은 그분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리하여 요한은 이렇게 말했죠.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도다. 그리고 둘째 날 예수께서는 뭔가 목적을 가지시고 무리들을 지나 요한에게로 나아가셨습니다. 요한은 그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고 놀라운 말을 합니다. 즉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셋째 날 예수께서는 또다시 요한의 주변에서 다니십니다. 요한이 그를 발견하자 그는 요한을 떠나가십니다. 요한은 멀리 가시는 예수를 향해 이렇게 외칩니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자 요한의 제자들 중 최소한 두 명이 즉시 그를 떠나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첫째 날 요한은 완전한 인간에 대해 말했습니다.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들매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리고 둘째 날 그는 완전한 속죄자에 대해 말합니다. 즉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마지막 날 그는 또한 완전한 모범에 대해서 말하기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께서는 자기를 쫓는 요한의 제자들에게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그러자 그들 중 한 사람이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라고 대묻습니다. 이에 예수께서는 와보라 라고 말씀하셨고 그들은 예수를 쫓았습니다. 그들 중 한 사람은 안드레였습니다. 다른 사람이 누구였는지는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안드레는 그의 형제 시몬을 예수께로 인도합니다. 예수께서는 또한 빌립을 만나십니다. 그가 빌립을 알고 계셨는지의 여부는 알 수 없으나 예수께서는 그를 찾으사 만나신 것입니다. 그리고 빌립은 나다나엘을 찾습니다. 바로 이들이 제자들의 첫 번째 획을 이룬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마태가 생략한 부분의 전부는 아닙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과 갈릴리의 가나로 가셨습니다. 예수께서 손님으로 초대받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2, 3일 동안 가브나움에 머무르신 후에 예루살렘으로 가셔서 성전을 정결케 하십니다. 이로써 예수께서는 자기 백성의 관원들에게 공식적으로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이어서 니고데모와 담화하신 기사가 나오고 그리고 예루살렘을 떠나 유대의 지경으로 가십니다. 요한은 여전히 자기 사역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23절에 보면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침례를 주니 거기 물들이 많음이라. 예수께서는 유대 지방에서 복음을 전하시면서 침례를 베풀었습니다. 여기서 예수께서 친히 침례를 주신 것이 아니오 제자들이 준 것이라고도 덧붙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주님은 침례 요한이 옥에 갇혀서 사실상 그의 사역을 끝낸 후에야 비로소 공식적인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사도 요한이 우리를 위해 기록해놓은 이 일들은 매우 중요한 가치를 지닙니다. 그러나 이 일들은 특별히 요한의 메시지와 관계있는 것들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이 모든 사실들을 생략하고 있습니다. 마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기록하고 있으므로 그 나라의 왕의 품격에 관한 사항을 제시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많은 이야기를 생략한 채 곧바로 그 왕의 선구자가 붙잡혀 옥에 갇히게 되어 그의 메시지가 사라졌고 이제 예수 자신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함으로써 왕으로서의 공식적인 사역을 시작하시던 때의 기사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 단락에는 그 나라를 선포하시는 첫 사역에 대한 기사가 나타납니다. 왕의 선포가 이제 시작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짧은 단락에서는 세 가지 움직임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예수께서 가브나움으로 내려가서 거기에 거처를 정하시고 왕으로서 사역의 근본이 되는 말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것을 외치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 예수께서는 자기와 합력하여 일하게 하시기 위해 핵심 인물들을 불러 모으십니다. 그 나머지 부분은 그 왕의 첫 번째 사역이 놀라운 성공을 거두었다는 매우 간결하면서도 아주 아름다운 진술을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브나움에 가셨다는 사실은 그리고 그곳에 거하셨다는 사실은 그 자체가 매우 놀라운 것이므로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다른 모든 것을 피하고 하필 가브나움으로 가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과거의 위대한 예언들과 예수님의 사역을 계속 연관시키고 있는 마태는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브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서되 저편 해변 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이제 이사야의 예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사야 9장 1절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에 고통하던 자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서블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멸시를 당케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편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질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자, 마태복음 초두를 공부하면서 우리는 마태가 우리 주님의 동정녀 탄생과 관련하여 이사야의 예언을 어떻게 인용하였는지를 살펴본 바 있습니다. 즉,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 그 예언은 처녀가 잉태하리라는 약속으로 시작하여 아기가 태어나고 그의 어깨에 정사를 메리라는 말씀으로 끝을 맺습니다. 이 예언은 하나님의 목적을 완전히 드러내 보여주는 것입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산꼭대기에 서서 그 시대의 안개와 어둠 저 너머에서 임마누엘,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이 임마누엘이 오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임마누엘이 아수르로 말미암아 가장 많은 고통을 당했던 스불론과 납달리로 내려가시는 것을 보았던 것입니다. 임마누엘은 아수르 사람들 때문에 가장 천대를 받게 된 사람들과 그들이 사는 곳으로 가신 것입니다. 이 예언은 단순히 지리적인 예언,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의 원리를 기초로 한 예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그들을 찾아가실 때 어둠이 가장 극심한 곳으로 백성들이 사망의 그늘 아래 앉아있는 그곳으로 가십니다. 지리적으로 그리고 원리에 따라서 임마누엘은 아주 적절하게 행해진 것입니다. 가브나움은 택한 백성의 땅 중에서도 이방의 갈릴리라는 이름으로 알려질 만큼 가장 조롱받는 지역에 속한 곳이었습니다. 이 점을 이해하려면 히브리 사람이 되든지 아니면 최소한 히브리 사람의 심정으로 느껴야 합니다. 그곳은 다른 어느 지역보다 이방의 침입자들에게 여러 차례 유린당하였으므로 사망의 그늘진 땅으로 알려진 곳이었습니다. 가브나움은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바로 거기서 그분의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그분은 가브나움으로 내려가셔서 거기 살으셨습니다. 즉 그곳은 기독교 최초의 정착지였던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보다 나은 사회적인 지위를 얻는 법을 가르치기 위해 그곳으로 내려가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로지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시기 위해 그곳으로 내려가신 것이었습니다. 그 차이는 근본적인 것입니다. 그가 하신 첫 말씀은 회개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가브나움은 그의 기초가 되었고 말씀 증거를 위한 기지가 되었습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빛을 보게 되었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백성들이 큰 빛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는 편안하고 부유한 장소에서 사역을 시작하신 것이 아니라 가장 변두리에 있는 가브나움에서 그의 왕으로서의 최초의 사역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그의 사역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가브나움으로 가야 합니다. 즉 가장 변두리에 조롱받는 곳으로, 아무 도움도 없는 곳으로, 난감한 처지에 있는 곳으로, 흑암과 사망의 고통 가운데서 신음하는 그런 지역으로 가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가브나움으로 가셔서 그곳에 거하신 일은 우연히 된 일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주께서 가브나움으로 가신 것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었을까요? 그가 가브나움에 가셨을 때 그 거민들이 그 의미를 깨닫기만 했었더라면 그날은 가브나움으로서는 굉장한 날이었을 것입니다. 즉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잠시 동안이나마 가브나움에 바로 그 생명의 빛이, 사랑의 빛이, 진리의 빛이 거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거민들은 그의 모습과 그의 목소리에 친숙해졌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거민들이 사방에서 몰려들어 그의 말씀을 들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오랜 세월 동안 나사렛에서 사셨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가 사망의 그늘 아래서 사는 멸시받는 성읍 가브나움을 그의 활동 근거지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가 그곳에 사심으로써 사람들은 가장 고상하며 하나님의 이상에 맞는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의 빛이 그들의 슬픔과 그들의 죄악의 빛이었고 진리의 빛이 그 어두운 구석에 비치어 약한 것들을 드러내게 된 것입니다. 거기서 흑암 중에서 그리고 가장 필요한 곳에서 그는 자신의 가장 중심적인 사역을 행하셨습니다. 그것은 위대한 사실의 선포요 또한 위대한 부름이었습니다. 즉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그 사실의 선포이며 또한 회개하라는 부름이었습니다. 예수께서 가브나움에 들어가시자 사람들은 무감각하고 게으르며 타락한 상태에서 깨어 일어나 빛의 의미를 묻게 되었습니다. 그는 천국이 가까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자신의 거룩한 신적인 삶과 또한 왕으로서의 풍성한 생활에 의해 분명하게 뒷받침되고 있었습니다. 그는 또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음을 변화시키라는 것입니다. 그는 마치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는 듯합니다. 너희가 너희 주위의 모든 환경 가운데서 잘못을 범하게 되는 것은 바로 너희 마음이 잘못되었기 때문이다. 너희 속에 어둠이 있기 때문에 너희 주위에 어둠이 드리워 있는 것이니라. 천국이 너희에게 임하고 있고 빛이 너희 위에 비치고 있느니라. 회개함으로써 그 빛을 받아들일지니라. 이 말씀 이외에도 하실 말씀이 많으셨고 덧붙여 설명하고 밝히 드러내실 내용이 많이 있었지만 바로 이 말씀이야말로 모든 메시지의 가장 주된 내용이었으며 주님은 이 말씀만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곧이어 주님은 다른 일을 행하십니다. 즉 사람 넷을 자기에게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먼저 이 네 사람을 부른 사건에 대해 그리고 주께서 그들을 부르신 목적에 대해 마지막으로 주의 부르심에 대한 그들의 응답에 대해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시몬과 안드레는 요한복음에서 본 그대로 이미 주님의 개인적인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안드레는 요한과 형제간이었는데 예수께서 자신의 일을 하시기 위해 침례 요한을 떠나가셨던 그 셋째 날 주님을 따라갔었고 시몬을 불러가셨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그들이 모두 고기를 잡고 있는 것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이 부르심은 제자가 되라는 부르심이 아니었습니다. 이 부르심은 주님과 함께 교제를 나누며 봉사하자는 부르심이었습니다. 주님은 그들이 일하는 현장에서 그들을 만나셨습니다. 그들이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고서 주님은 나를 따라오느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새로운 일을 위한 부르심이었습니다. 주님과 주님의 일에 온전히 헌신하기 위해 모든 것을 버리라는 부르심이었습니다. 이러한 부르심은 모든 사람에게 다 임하는 것은 아닙니다. 심지어 우리 주님이 땅에서 사역하시던 시절에도 모든 사람이 다 부르심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오늘날도 모든 사람이 다 부르심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특별히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그건 1년 동안 그들은 개인적인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고기 잡는 일을 그만두고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과 함께 새로운 일을 하자고 부르십니다. 주님은 새로운 일을 그들의 옛 직업에 비유해서 설명하셨습니다. 즉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야고보와 요한은 부친에 배에서 그물을 수선하는 등 그들의 일상적인 직업에 따라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들 역시 이 일 이전에 주님과 개인적인 교제를 나누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날의 부르심은 봉사와 헌신을 위한 부르심이었습니다. 왕께서는 이제 자기 나라에 대한 위대한 비밀을 전하시려고 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는 그분의 왕직에 대해 충성을 다해줄 몇몇의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주님은 그 나라의 법도를 선포하시려는 열망이 가득 차 계셨습니다. 그러나 그 일은 이미 그분의 나라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들의 일상적인 모든 일을 떠나서 전혀 새로운 일에 헌신하도록 하기 위하여 그들을 부르실 때 그들이 지금까지 사용해온 모든 것들을 이제는 주님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는 말씀을 하심으로써 참으로 간단히 그러면서도 엄숙하게 그들을 부르십니다. 그는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 구절에서 예수께서 우리들 모두를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고자 하신다는 식의 원리를 끌어낼 수는 없습니다. 주님은 다만 우리들 모두를 그의 일꾼으로 만들고자 하시며 또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각가지 능력을 그를 위해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내가 강단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것을 보시고 어느 날 내 곁을 지나가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라오느라 내가 너를 사람들을 가르치는 선생이 되게 하리라 라고 하십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주님 자신을 위해 하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만일 주께서 어부들이라고만 말씀하셨다면 우리는 결코 주님의 일꾼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주님은 어부들을 부르시고는 낚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군인들에게는 아마도 주를 위해 싸우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선생님들에게는 주를 위해 가르치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들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는 전혀 관계치 않으신 주님은 이 사람들에게 나를 따라오느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곧 내가 너희의 능력을 키워서 그것을 더 높은 목적을 위해 쓰겠다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부르심에 대한 응답 역시 참으로 멋진 것이었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사람 모두가 똑같은 반응을 보인 것입니다. 안드레와 시몬도 곧 반응을 보였고 야고보와 요한 역시 곧 응답했습니다. 그들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쫓았습니다. 그물도 부모도 버려두고 주님을 따른 것입니다. 주님께서 봉사를 위해 명령을 내리시자 그들은 즉시 직업까지 포기했습니다. 주님의 명령을 받기 전까지는 그것을 포기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대부분은 그들의 고기 잡는 그물, 즉 직업을 버리라는 명령을 받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직업을 가진 채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는 부름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름은 직업을 떠나라는 부름만큼이나 사실은 고귀한 것입니다. 고상한 것은 바로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것이요, 경멸스러운 것은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가 원하시는 것은 그가 부르시기까지 사람들이 자기들의 일상적인 일을 충성되게 감당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당신을 부르셨습니까? 만일 주께서 당신을 복음사에게 불렀다면 즉시 당신 손에 있는 것들을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힘 있는 손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주께서 당신을 아직 부르지 않았다면 계속해서 고기 잡는 그물을 붙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눈에 주의 영광이 비치게 되는 날 당신은 그 고기 잡는 그물이 그리고 그 고기 잡는 일이 세상을 자기 것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일의 일부분이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그들을 부르셨고 그들은 곧바로 주님의 뒤를 쫓았습니다. 마지막 단락은 이와 같은 왕의 첫 사역이 성공을 거두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서 매우 아름답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여기저기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고 전도하시며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즉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두 앓는 자, 곧 각색병과 고통에 걸린 자, 귀신 들린 자, 간지라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저희를 고치시더라. 그때처럼 그만큼 많은 무리가 모인 일이 있었던가요? 그러나 이와 같은 광경은 언뜻 보면 결코 아름답다고 할 수가 없는 광경입니다. 모인 무리들을 둘러보십시오. 모두가 각색 병든 자들을 데리고 각처에서 몰려든 자들이 아닙니까? 그러나 그 광경이야말로 참으로 아름다운 광경입니다. 무리들이 병든 자나 귀신 들린 자들을 앞에 데리고 나올 때마다 주께서 고쳐주시니 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주님께서는 오늘도 어디를 가시든지 자기의 사역을 행하시면서 그 일을 하고 계십니다. 회개하라는 말씀은 마치 하늘의 말씀처럼 단호하지만 그분의 치료하시는 그 손길은 온유하고 부드럽기만 한 것입니다. 무리들이 병들고 상한 자들, 즉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고통받는 자들을 데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그러한 방법들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든 자들은 여전히 주님 앞에 모여들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단순한 호기심으로 오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들에게도 마음속 깊은 곳에는 자기를 고쳐줄 분이 누구인지를 찾고자 하는 갈망이 있는 것입니다. 이는 참 놀라운 광경입니다. 이 단락을 읽으면 언제나 감사가 넘치게 됩니다. 후일 무리들은 이 주님을 배반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처음부터 그들에게 속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그 몰려드는 무리들을 완전하게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즉 그들의 확신의 정도를 정확히 알고 계셨습니다. 주께서는 앞으로 1년 사이에 바로 이 무리들 중 몇몇이 주님 자신을 죽음으로 몰아넣으리라는 것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들이 자기를 죽이리라는 것을 아시면서도 주께서는 그들과 함께 계시면서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위해 죽으신 것입니다. 정말 과연 도무지 비길 데가 없는 왕이 아닙니까? 자 이제 계속해서 마태복음 5장 1절과 2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이 부분을 공부함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하나의 선언서와도 같은 이 산상수훈이 예수의 사역에서 어떠한 위치를 차지하는지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의 방법 그리고 그 본질을 다음 말씀에 나타난 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말씀을 하시게 된 계기는 주께서 무리들을 보신 일입니다. 말씀의 방법은 무리들이 아니라 주의 제자들에게 주님의 나라의 법도를 선언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씀의 본질은 그 나라의 최고 가치가 영적인 것에 있으며 그 궁극적 표현이 물질적인 것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치는 데 있었습니다. 먼저 이 말씀을 하시게 된 직접적인 계기, 즉 무리를 보시고를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은 매우 친숙한 구절입니다. 예수께서는 이미 자신의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사사로이 지내시던 시절은 이제 영원히 지나가 버렸습니다. 주님은 나사렛의 조용한 은거 상태를 벗어나셔서 왕의 보좌보다도 오히려 더 맹렬한 빛이 내리쬐는 정말 공적인 선생으로서의 길을 걷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에게는 이상스럽게도 사람을 끌어당기는 것 같은 놀라운 힘이 있었고 그리하여 수많은 무리들이 그분의 주위에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불편한 몸을 가진 사람들이 각처에서 그에게 나왔습니다. 아마도 그 지방 사람들은 예수께서 마을마다 다니시면서 그들을 자기 주위에 모여들게 하시기 전까지는 자기들 주위에 병들어 몸이 불편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를 전혀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색병과 고통에 걸린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저희를 고치시더라. 이 말씀은 아무리 읽어도 아무리 엄숙하게 묵상하며 그 의미를 생각해도 지나침이 없는 것입니다. 병든 사람들이 모이는 광경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러나 그것만이 아닙니다. 그들은 데가볼리에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에서 유다와 요단강 건너편 지방에서까지 도처에서 몰려들어 주님을 애워 산 것입니다. 예수께 이끌리어 모여든 사람들은 어느 특정한 계층이나 특정한 부류에 속한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각계각층의 사람들을 자기에게로 이끄셨습니다. 그리고 왕께서 어느 한 지방을 통과해 가시면 모든 부류의 사람들이 다 나와 그를 따랐습니다.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행하시는 일을 구경하려고 그를 따랐습니다. 이들은 혹시 많은 무리들로서 범상치 않은 일이 일어날 때마다 언제나 그리로 이끌리는 가장 나약한 부류의 사람들이요 언제나 가장 다루기 힘든 자들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주의 행하시는 일보다는 그분의 말씀에 이끌려 주를 따르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동기야 어떻든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모두 모여든 것입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서로 얼굴을 대면해 본 일이 없는 사람들이 이 자리에서 함께 만난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세리들과 자리를 함께 했고 의식주의자들은 창기와 죄인들과 함께 섞여 있었습니다. 지위가 높고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무식하고 멸시받는 사람들과 한데 어울려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거기 계시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사람들은 출신 성분이나 지식 또는 사회적 지위를 모두 무시하고 함께 모여든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말씀을 듣기 위해 잠시 동안 자기들의 주장을 억제했고 세리들도 하던 일을 멈추고 세관을 나왔습니다. 사람들은 그들 자신들을 구분짓는 신분이나 지위들을 다 잊고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계시는 한 그들을 구분짓는 신분이나 모든 요소들이 전혀 불필요한 것이 되고 만 것입니다. 주님은 어떤 사람이 넓은 경문을 달았거나 옷깃을 넓게 만들어 입고 다닌다고 해서 그에게 더욱 이끌리시는 법이 없었습니다. 또한 참으로 감사하게도 어떤 사람이 누더기를 입고 있다 해서 그를 내어 쫓으시는 분도 아닙니다. 주님은 누더기나 비싼 경문에 감추어 있는 사람 자체를 보십니다. 주님은 인간을 보실 뿐 그의 의복을 보시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사실상 사람들은 진정한 모습을 볼 줄 아는 이에게 이끌리기 마련입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주님께로 몰려든 것입니다. 이렇게 몰려온 사실이 계기가 되어 그래서 주께서는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무리들은 골짜기에 그냥 내버려 두셨습니다. 무리들은 거기 그냥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주님을 따랐고 그리하여 주님의 이 말씀 중 상당 부분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을 위해 이 산상수훈을 말씀하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 말씀은 잡다한 사람들이 뒤섞인 일단의 무리들에게 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날도 역시 이 말씀은 잡다한 무리들에게 적용되는 말씀은 아닙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그들을 가르쳐 가라사대 무리가 아니라 제자들을 가르친 것입니다. 그러면 다음과 같은 의문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과연 예수께서는 무리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다는 말인가? 무리를 버려두고 떠나서 그들에게는 전혀 관심을 두지 않으신 채 몇 명 되지 않는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셨다는 말인가?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무리들을 떠나신 것은 무리들에게 다시 돌아오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가 무리들을 떠나신 것은 그의 법도에 순종할 사람들을 준비시킴으로써 그 법도가 과연 실제적인 삶에서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무리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가 무리들을 떠나신 것은 앞으로 무리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을 축복할 소수의 사람들을 훈련시키고 준비시키는 일을 시작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방법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무리들은 이 법도를 인식하지 못할 뿐 아니라 순종할 수도 없고 이 법도에 이끌리지도 않으며 오히려 이 법도로 인하여 두려움에 쌓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법도는 그것을 인식하고 순종하며 또한 전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주어져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잡다한 군중이 아니라 충성을 다하는 선택된 소수의 사람들에게 그 법도를 가르쳐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주님의 원리인 것입니다. 주께서 이때 무리들을 심중에 두고 계셨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주께서 그들을 버려두시고 그의 나라의 윤리를 몇몇 사람에게만 선포하신 것은 바로 그들에게로 다시 돌아가시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무리를 보셨습니다. 그분이 무리를 보셨다는 사실에 대해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님은 그들을 있는 그대로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과거의 모습을 보시고 무리들의 미래 상태와 비교해서 그들의 현재 상태를 보셨습니다. 그는 그들의 멸망을 또한 보셨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멸망 이면에 있는 하나의 가능성도 보셨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질서를 보신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 나라의 왕이셨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나라가 개개인의 삶 속에서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알고 계셨습니다. 그 스스로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는 사회 질서 가운데서 하나님의 통치가 의미하는 바가 과연 무엇인지를 알고 계셨습니다. 또한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무리들 사이에 건설되면 계층 간의 불화나 사람과 사람을 형제와 형제를 갈라놓는 신분상의 구분이 전혀 없어질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무리들 가운데 건설되면 참된 사회 질서가 생겨나게 될 것이며 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 구성원이 스스로의 생존을 위해 투쟁하는 개개인의 집단이 아니라 각자가 전체의 복지를 위해 공헌한다는 사람들의 커다란 공동체가 될 것이라는 사실도 알고 계셨습니다. 즉 주님은 위대한 하나의 공산주의의 가능성을 보이신 것입니다. 이 위대한 말들이 지금까지 잘못 사용되어 왔기 때문에 이 공산주의라는 말을 쓰는 것을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사실을 아시고서 그들을 떠나사 몇몇 사람만을 대동하시고 그 소수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법도를 가르치시고 그들이 그 나라에 대한 계시를 가지고 무리들에게로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일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무리들을 보셨습니다. 이 말씀은 참으로 아름다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에서 우리는 왕께서, 즉 하나님 나라의 왕이요 우리의 왕이며 온 세상의 왕께서 잡다한 무리들을, 정돈되지 않은 무질서한 무리들을 보고 계시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며 또한 그 마음의 왕으로서의 가장 필요한 정열이 가득한 것을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은 목자의 모습을 지닙니다. 목자는 양떼들에게서 양식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가 양떼들을 먹입니다. 목자는 양떼들이 자기를 보호해 주기를 기대하기보다는 자기 스스로 양떼들을 보호하십니다. 왕의 가장 주된 열정이 여기서 불타오르고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 보좌와의 관계가 단절되어 버린 부패하고 무질서한 백성들이 모여 있습니다. 왕께서는 그들을 보시고서 그 백성에 대한 연민이 마음속에 가득 찬 상태로 산으로 올라가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두 번째 문제, 주께서 하나님 나라를 무리들에게 전하시기 위해 사용하신 방법의 추이에 대해 생각해 볼 차례가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여기서 잠시 논의를 멈추고 그의 원리를 주의 깊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 부분의 말씀을 연구하는 데 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주님으로부터 말씀을 받는 이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그들은 하나님 나라에 충성을 다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께서는 그의 나라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 외에는 그 누구에게도 그의 나라의 법도를 가르치지 않으십니다. 왕의 홀에 입을 맞추기 전에는 그 누구라도 이 나라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왕에게 머리를 숙여 절하게 되면 그때부터 그는 왕에게 의무를 다해야 하며 또한 왕의 법도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영국교회의 대주교였던 마귀는 언젠가 영국의 국사를 산상수훈을 기초로 해서 처리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종교적인 문서와 비종교적인 문서들 사이의 상호 갈등이 너무도 커서 나는 단에서 부엘세바에 이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비판을 받았다고 말한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마귀 대주교의 말은 과연 옳은 말이었습니다. 영국을 산상수훈을 기초로 해서 다스릴 수는 없습니다. 그 나라는 하나님 나라의 왕께 충성을 다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일 이것에 대해 그렇지 않다는 생각이 든다면 입법의회에 한 의석을 차지한 다음에 산상수훈에 나오는 원리들의 절반만이라도 단기 법안에 넣도록 상정하고서 그것들이 과연 그대로 실행되는지를 살펴보십시오. 그 일을 성사시킬 수는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백성들이 당신의 뜻대로 따라줄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단 한순간이라도 이 말을 잘못 이해하지는 말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 과연 국가와 관계가 없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점에서 관계가 있고 또한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모든 정부에 대해 의를 준수하라고 명령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국가의 모든 정치 정당에 연루되지 않아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백성과 하나님을 대신하여 의로움이라는 문제에 대해 국가에게 발언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이 교회에 할 일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스스로 왕께 순종하게 되기 전에는 산상수훈을 그들에게 주입시켜서 그들로 하여금 이를 순종케 할 수는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십시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주께서 이 말씀을 잡다한 무리들에게 하셨다고 생각됩니까? 그가 말씀하시는 모든 윤회는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지 결코 밖에 있는 자들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와서 우리에게 예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 가르치신 대로 자기를 대해 주지 않겠느냐고 물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우리는 분명히 그렇게 하겠노라고 대답하고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예수의 법도를 배반하고 우리에게 와서 코트를 자기에게 달라고 하면 우리는 거절할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야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대로 그를 돕고 그와 함께 고통을 나누며 그와 함께 즐거워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취하여 아직 그 나라의 왕에 대해 반기를 들고 있는 사람들에게 베풀어 줄 수 있는 권한이 없는 것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법도를 가르치심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일을 시작하고 계시는 것이었습니다. 산상수훈의 본질은 가르쳐 가라사대라는 말씀에서 또한 잘 나타납니다. 하나님 나라의 필요성은 예수 그리스도 당시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인식되어 있었습니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은 무리들조차도 그 나라가 세워지기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나라가 어떤 식으로 세워지게 될 경우

말미암아 얻어질 유익에 대해서는 전혀 의심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어떤 새로운 사회 질서가 있어야 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마음속에 품고 있는 그 나라에 대한 이상이 모두 부패한 것임을 보여주기 위해 가르치셔야만 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보통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나라에 대한 이상은 그 개념에 있어서 현세적이며 적용 범위에 있어서는 지극히 배타적인 그런 나라였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더 깊이 논의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제자들의 생각을 살피고서 그들이 갖고 있던 이상이 얼마나 하찮은 것이었던가를 볼수 있으면 그것으로 족하리라고 생각됩니다. 주님의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가르치신 그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에게 밝히 보이게 되기까지는 참으로 긴 시간이 걸렸습니다. 주께서 부활하신 후에도 그들에게는 예전과 똑같은 의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라고 질문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이는 순전히 물질적이며 현세적인 질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왕께서의 지상적인 정책과 지상적인 정부, 이 땅에서의 지상적인 군대와 지지자들을 이끄시고서 지상에서 한 나라를 세우실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사람들은 바로 그런 나라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직접 따르지 않았던 사람들조차도 예수 그리스도는 로마 제국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백성들에게 재산 등을 고루 분배해 주시기 위해 오셨다는 잘못된 희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는 이 사람들에게 자신은 자신의 나라를 그런 식으로 세우지 않으실 것이라는 사실을 가르쳐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분은 물질 세계에서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즉, 그는 사람들에게 그 나라의 성격이 그 나라를 세우는 방법보다 앞선다는 사실을 가르치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는 영적 관계가 그 물질적인 표현의 기초가 된다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치기 위해 오셨습니다. 앞으로 보게 되겠지만, 주님은 정치나 이 세상의 정부에 대해서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의 언급도 회피하시는 것입니다. 그는 오히려 표면적인 문제를 넘어 더 깊이 들어가셔서 사람들의 잘못된 인식을 고쳐주십니다. 주님께서는 복이 있나니라고 말씀하시지만 무엇을 가졌다거나 무엇을 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결코 단 한마디의 복도 선포하지 않으십니다. 복이란 다만 사람의 상태에 따라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하여 왔을 때 처음으로 관심을 가지고 말씀하신 것은 당신이 무엇을 가졌느냐 또는 무엇을 행하느냐라는 문제가 아니라 바로 당신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문제인 것입니다. 오늘날에 있어서도 국가가 유지되고 더욱 나아지려면 이러한 문제에 먼저 착념해야 합니다. 세계를 더욱 좋게 만들기 위해 많은 사람들은 시대의 흐름을 정화시키려고 애를 써왔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시류의 근원으로 거슬러 올라가면서 거기서 그 근원을 정화시키십니다. 영적인 문제가 근본적인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들이 올바로 서 있으면 다른 모든 것들이 바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정치적인 어떤 구상을 말씀하시지도 않으셨고, 국가의 구성에 대해 자세히 제시하시지도 않은 채로 이 세상에서 떠나가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단한 가지 정치적인 구상과 단한 가지 국가 구성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하셨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무엇이 되는가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 또는 무엇을 행하는가보다 더욱 중요하다는 사실을 말씀하신 것이고, 영적인 사실이 모든 삶에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산상수훈의 직접적인 계기가 된 것은 그리스도께서 무리들과 그들의 요구를 보신 일이며, 또한 주께서 그들에게로 나아가시기로 결단하신 일입니다. 주님은 그들로부터 떠나가셔서 몇몇 충성된 사람들에게 그의 나라에 관하여 가르치시며, 장차 그들을 통하여 무리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넓음과 아름다움과 은혜로움을 보여주도록 준비하시는 것입니다. 그의 방법은 충성된 사람들을 주위에 불러 모아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법도를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이미 그들은 왕의 요구에 그대로 따른 사람들이므로 주님은 그들에게 가르치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의 본질은 원리를 보여줌으로써 그들이 지금까지 가졌던 민족적인 우월감이라는 잘못된 생각을 고쳐주고 또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마태복음 강해 그 다섯 번째 시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0: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내가 열방을 욥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라고 하나님 자신이 말씀으로 확정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깊고 확실히 알기를 바라며, 왕이신 그리스도 예수는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셔서 후속의 사명을 이루신 유대인의 왕임을 다음 레슨에서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쉬지 않고 온 세계에 복음을 전파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주님과의 만남을 기뻐합니다. 인생은 때론 슬플 때도 있고 견디기 힘든 때도 있겠지만 나를 지키시고 도우시는 우리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늘 행복할 수 있습니다.

0: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케 하실 것이요. 금주의 좋은 소식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이었습니다.

인생 문제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며 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살아야 하는지 또한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참된 진리는 무엇인지 이런 질문 한두 번씩 해보았을 것입니다. 해답을 찾으셨습니까? 만약 아직도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기 원하시는 분들은 이메일 korean@bbnmedia.org 또는 www.bbnchat.org 다시 한번요. bbnchat.org에 오셔서 저희 상담원들과 상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이 있다면 거기에는 반드시 해답이 있다는 믿음으로 여러분들을 도와드리기 원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3절 4절에는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인정한 심령의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라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화장 또는 장식은 외적인 것이 아니라 내적인 것인데 이것은 도덕적으로 또는 윤리적으로 깨끗해지는 정신적 화장이 아닌 영적으로 새로워지고 아름답게 성장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화장법입니다. 우리 몸뿐만 아니라 마음과 영혼까지 아름다워지는 조용한 변화가 한국어 방송을 청취하심으로써 매일매일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을까 고민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으세요라고 증거할 때에 두렵고 떨리는 것은 사실일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에베소서 6장 19절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기도 요청입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증거할 때에 하나님께 나에게 담대함을 허락해 주세요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인가를 전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신다면 BBN 한국어 방송의 ITL 카드를 건네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이 ITL 카드를 통해서 그분들은 하나님의 복음을 접해드릴 수 있는 많은 기회들을 제공받으실 것입니다.

0: 하나님 은혜의 경이로움과 진리를 선포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케 하실 것이요. 금주의 좋은 소식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이었습니다.
2: 주일 드라마 성경 속 인물들의 위대한 시험 아홉 번째 이야기 백성을 구한 젊은 여인 에스더 번역 구성 이주미 연출 박예리 오늘 이야기는 성경의 에스더 1장부터 7장에 기록되어 있는 실화입니다. 이 이야기는 허영과 자만이 극에 달했던 시대에 벌어진 일입니다. 페르시아의 아하수에로 왕은 술에 취하여 음란한 행동을 일삼았고 손님들에게 자신의 아름다운 부인 와스디 왕후를 자랑하고자 했습니다. 잔뜩 취한 남자들이 반나의 무희들을 보고 성적으로 흥분해 있는 상태에서 왕은 왕후에게 옷을 입혀 그 앞에 나서라고 한 것입니다. 전통에 따르면 왕후나 손님의 부인은 남자들의 여흥에 참여할 수가 없었습니다. 외설스러운 연회에 여자들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죠. 그러므로 이런 남자들 앞에 서라는 요구는 모욕적이고 굴욕적인 처사였습니다. 왕후는 처벌을 받을 것을 잘 알면서도 왕의 명을 거부했습니다. 버려지거나 매를 맞을 수도 있고 어쩌면 처형을 당할 수도 있는 결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와스디의 이러한 결심 덕분에 작고 어린 유대 소녀가 페르시아의 새 왕후의 지위에 오를 수 있게 됐습니다. 이것은 단지 운이 좋았던 탓일까요? 아니면 하나님 계획의 일부였을까요? 이제 에스더가 오늘의 이야기를 전해드릴 것입니다. 결론은 여러분이 직접 내려보시기 바랍니다.
3: 잠시만 더 기다려주십시오.
4: 빨리 해라. 나도 할 일이 많단 말이다.
3: 에스더야. 네가 어디 출신인지는 절대 비밀로 하거라. 그리고 너의 종교도 숨겨야 한다.
5: 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할게요.
3: 날 믿어라. 일단 너를 감시하는 사람과 친해지는 게 급선무야. 그들의 도움이 있어야 너와 내가 계속 연락을 하면서 지낼 수가 있단다. 방법은 네가뿐이야. 알겠느냐? 하지만 네가 누구인지 언제나 잊지 말도록 해라. 사랑스러운 딸아, 누구한테도 나에 대해 얘기하지 말고 네가 어디에서 왔는지도 말하지 말거라. 말을 최대한 아끼고 언제나 입조심을 해야 해. 그게 너한테 좋을 거야. 지혜로운 사람에게 조언을 구하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거라. 경계를 늦추지 말고 주위를 잘 살피거라.
5: 그럴게요. 그럴게요. 사랑해요, 아버지. 비록 친아버지는 아니지만 제게 너무 잘해주셨어요. 우리 또 볼 수 있을까요?
3: 내가 한 말만 기억하거라.
4: 야, 시간 다 됐다. 자, 이제 그만하고 따라와.
5: 그날 저의 세상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했던 자유나 우정, 가족 같은 일상의 모든 것들을 다시는 경험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수많은 소녀들과 함께 궁 안의 특별한 장소로 끌려갔습니다. 우리들은 모두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밤마다 울면서 집에 가기를 소망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아이들은 풍부한 음식과 깨끗한 침대, 그리고 새 옷에 매우 만족해했습니다. 그들은 어찌 됐든 전보다는 낫다고 하더군요. 그 안에서 아무리 둘러봐도 저처럼 행복하고 사랑받았던 사람은 없는 듯 했습니다. 전 친척이나 회당 친구들 이외의 삶에 대해서는 아는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촌 무르드게가 했던 말들이 처음에는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 뜻을 조금씩 알 수 있었습니다. 주변을 살피고 귀를 기울이며 때를 기다렸습니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시간이 날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했고 저를 보호하고 도와달라고 함께 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기도 없이는 그 힘든 시간을 버티지 못했을 것입니다.
6: 대체 억지로 하는 짓이냐? 그만들 해라! 당장 멈춰! 조용히 하란 말이야! 너희들 모두 큰 벌을 받을 줄 알아라! 이런 짓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어!
7: 죽은 건가? 거기서 살아있어! 빨리 걸어봐! 너 때문이야!
8: 아니야! 너 때문이야!
7: 너 때문이야! 네가 먼저 했잖아!
8: 네가 그랬어! 네가 시작했잖아!
5: 제가 도와드릴게요. 가만히 누워 계세요. 물을 가져올게요. 머리도 닦고 상처를 좀 봐야겠어요.
6: 뭐도 몰라서!
8: 저희가 먼저 시작했다고!
5: 자, 연고를 좀 바르고 휴식을 취하면 괜찮아지실 거예요. 자, 이제 일어나 보세요. 괜찮을 것 같아요?
6: 곧 돌아와서 이 사태를 처리하겠다. 내가 올 때까지 다들 잠자코 있어.
7: 왜 저 인간을 도와준 거야? 너도 우리처럼 매진을 당할 거라는 걸 몰라? 이 멍청한 거사. 넌 아는 게 뭐니? 괜한 시간 낭비하지 마. 저 인간은 진짜 남자도 아니라고.
5: 사람이 다쳤었잖아.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었다고. 다 너희를 위해서 한 일이야.
7: 이야, 여기 진짜 숙녀가 납셨네. 우리 싸우는 거 못 봤어? 넌 이제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걸 보게 될 거야.
9: 뭘 모르는구만.
8: 곧 알게 되겠지.
6: 날아와라.
5: 네. 네, 알겠습니다.
6: 따라오거라. 내가 너를 돌봐주겠다. 네가 나를 돌본 것처럼 말이야.
5: 감사합니다. 전 너무 무서웠어요. 용기를 내고 싶었지만 마음처럼 쉽지 않았어요.
6: 그래, 다 안다 알아.
5: 제 삶에 또 한 번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좋은 변화였습니다. 해계는 저를 안전한 곳에서 지내게 해줬고 거기서는 7명의 하녀들이 저를 전담하여 돌봐주었습니다. 해계는 제 후원자가 되어주었습니다. 그는 사촌 모르드게가 그랬던 것처럼 저를 성심껏 돌봐주었습니다. 우리는 둘 다 가족이 없었기에 서로를 간절히 필요로 했습니다. 해계는 저의 선물이자 보호자이고 좋은 자이자 친구였습니다. 해계는 제 하녀 중 하나가 저의 사촌이자 양아버지인 모르드게와 접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해계는 궁전 경비병에게 들키지 않을 수 있도록 조언을 해줬습니다. 제가 아수에르 왕 앞에 나아가는 날을 위해 해계가 저를 준비시켰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났습니다.
9: 에스더, 할 얘기가 있다.
5: 네.
9: 내일 너는 폐하의 즐거움을 위해 불려갈 것이다. 폐하는 지금 새 왕후를 선발하실 생각인 듯해. 그 앞에 불려가는 여자들은 보석실에 들어가서 자신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걸칠 수 있도록 허락을 받게 된다. 또한 의상실로 가서 원하는 옷을 입을 수 있지.
5: 아름다운 보석과 멋진 옷들을 마음대로 보고 고를 수 있다고요? 아, 혜계님, 저는 어떤 걸 골라야 하죠? 고를 시간은 충분히 주어지는 건가요?
9: 에스더, 그 일은 내게 맡겨다오. 다른 여자들은 아마 잔뜩 치장을 하고 나올 것이다. 최대한 화려한 모습으로 나타나겠지. 하지만 몸에 걸친 금은 보화 때문에 거동이 불편할 것이야. 너는 내가 골라주는 대로 준비를 해라.
5: 말씀대로 할게요.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라도 전 여기 남아서 기다려야겠어요.
9: 너는 순백색의 최고급 옷을 입어야 돼. 목에는 진주 하나만 걸고 머리에도 진주 한 줄만. 손에는 반지와 팔찌 하나씩만 해라. 다리와 발은 꾸미지 않은 상태로 두어라. 너의 아름다움은 돋보일 것이고 그 수수함이 왕의 이목을 끌게 될 것이니까.
5: 말씀하신 대로 하겠습니다.
9: 화장도 딱 지금만큼만 해야 한다. 너무 과하면 차라리 안 한 것만 못한 것이다. 마음을 편히 갖고 하녀들과 목욕이나 하거라. 내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나를 기다려야 한다.
5: 가르쳐 주신 그대로 할게요. 저는 해계가 일러준 대로 실행했습니다. 놀랍게도 왕은 눈을 들어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그 미소의 의미가 즐거움이었는지 아니면 호기심이었는지 아니면 승인이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신다는 것만큼은 분명했습니다. 모르드개는 항상 제게 이르기를, 야훼는 언제나 목적이 있으시므로 저는 그분의 계획을 믿고 따라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 계획을 이해할 수 없거나 원하지 않더라도 말입니다. 아하수에로 왕의 새로운 왕으로 선택받은 뒤 제 인생은 사건과 사고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한 번은 왕을 암살하려는 계획을 저의 양아버지 모르드개가 알아채고 알려준 적이 있었습니다. 덕분에 그 암살 시도를 막은 저는 국내에서 지위가 격상되었고 왕도 저를 더욱 아껴주었습니다. 제 인생은 행복했고 빛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모르드개가 시골에서 삼베 옷을 입고 유골을 들고 돌아다닌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무시무시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아달의 달인 12월의 13일에 모든 유대인을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죽이라는 법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왕의 총애를 받은 신하인 하만은 단번에 한 민족을 지구상에서 지워버리려고 했습니다. 모르드개는 제가 왕에게 자비를 구해서 이를 멈추기를 바랬습니다. 바로 제가 말입니다. 하나님, 이것이 제 인생의 목적이란 말입니까? 이것이 제가 왕후가 된 이유란 말입니까? 머리는 어지럽고 영혼은 고통스러웠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난단 말입니까?

0: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죠? 아버지가 저보고 이번 사건을 저지하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어떻게... 폐하를 찾아간다고 해도 만약 폐하께서 거부하시면 저는 즉시 사형이에요. 뭔가를 해야 하는데 대체 어떻게 해야 하죠? 하나님, 제가 어찌해야 합니까? 그래, 아버지 말이 맞아. 지금 내 지위가 왕후라 해도 살아남지는 못할 거야. 그래, 어차피 나도 죽을 거야. 나와 우리 민족의 목숨이 위태로워. 내가 어떻게든 해야 되는데.
1: 폐하, 혜기님께서 말씀하시길 지금 폐하를 찾아오면 사람들의 의심을 받게 될 것이며 많은 신문을 받게 될 거라고 하셨습니다. 그 대신 믿을 수 있는 친구인 하르보나님을 보내셨습니다. 그분을 통해 고민거리를 전하시면 혜기님께서도 그분을 통해 조언을 주실 것입니다.
0: 그렇다면 하르보나를 믿을 수밖에 없겠군. 즉시 가서 혜계님에게 전해주시오. 당장 폐하를 찾아가 페르시아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의 목숨을 구해달라는 간청을 드려야 한다고 말이오.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물어봐주시오. 난 지금 조언이 필요하오. 지금 당장 그렇게 전하시오.
2: 왕후 폐하, 목숨을 다해 모시겠습니다. 그러면 영원토록.
0: 알았으니 어서 가보시오. 그리고 답을 받아오시오.

0: 대개님이 말씀하시길 왕께서는 지금 동쪽 지방의 일로 기분이 언짢으신 상태라서 섣불리 지금 배웠다가는 일을 그르칠 수 있다고 하십니다. 며칠만 기다려보라고 하셨습니다. 최적의 기회가 오기를 지켜보시겠답니다.
1: 그렇게 허비할 시간이 없어. 모르드게에게 말해서 수사의 모든 유대인들에게 금식하며 밤낮을 가리지 않고 기도하라고 전하시오. 나도 하녀들과 함께 그렇게 기도할 것이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줄 것이오. 저는 하녀들과 함께 3일간 금식 기도를 올렸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저를 받아주시고 제 말을 들어주기를 기도했습니다. 담대함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저는 왕실의 복장을 갖추고 아하수에로 왕이 결혼식 때 준 보석으로 온몸을 치장했습니다. 제가 페르시아의 왕후이자 그의 아내임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자 했습니다.
2: 왕후 오셨어. 폐하가 어떻게 하실까?
3: 난 무서워서 쳐다보지도 못하겠어.
0: 왕께서 정말 용감하시군.
4: 대체 무슨 일이길래 목숨을 걸고 저렇게 나서시는 걸까?
5: 분부를 내려주십시오, 폐하.
6: 들어오라. 에스더 왕후, 무슨 일이시오? 당신이라면 난 이 왕국의 반을 줄 수 있어.
1: 폐하를 위한 연회를 열고자 하는데 부디 참석해 주십시오. 저의 부탁은 연회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만도 데리고 와 주십시오.
6: 즉시 하만을 데려오라. 왕후의 말대로 하겠노라. 내 당신을 따라가겠소. 정말 흥미진진할 것 같군.
1: 우리는 날씨 이야기를 나누며 저의 거처로 이동했습니다. 저의 남편은 별일이 아닌 듯 행동했습니다. 그 덕분에 식사는 순조롭게 진행됐습니다. 포도주를 양껏 마신 뒤 왕은 제게 무엇이 필요한지 물었습니다.
6: 자, 이제 말해보시오. 원하는 게 무엇이오? 말만 하시오. 당신이 원한다면 이 왕국의 반이라도 주겠소.
1: 제 바람은 폐하께서 원하신다면 내일 또 연회에 와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그때 저의 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마님, 그때도 폐하와 함께 와주십시오.
6: 좋소. 내일이 되면 이 수수께끼가 풀리겠지.
1: 그럼 안녕히 주무십시오, 폐하. 그리고 하마님, 좋은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꿈속에 친척들이 나왔는데 모두들 집에서 끌려나와 잔인하게 살해당하는 것이었습니다. 회당의 사람들, 시장의 사람들 모두 비참한 죽음을 맞았고 거리는 피바다를 이루었으며 비명소리가 저를 괴롭혔습니다.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온몸이 땀에 흠뻑 젖어 있었고 심장은 쿵쾅거렸습니다.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습니다.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아마 그것은 하만과 같은 이들을 향한 증오였을 것입니다. 저는 이 분노가 제게 유익할 것임을 알았습니다. 우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제게 불굴의 의지를 주신 것에 감사드렸습니다. 새로 얻은 힘은 그분에게서 나온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날 밤 하나님은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했던 하만의 사악한 계획을 중단시키셨습니다. 아우세로 왕 또한 밤잠을 설쳤습니다. 왕이 잠에 들지 못하자 신하들의 오래된 역사들을 읽어주었습니다. 지루한 역사 이야기를 들으면서 잠들어 보려고 했던 왕은 갑자기 저희 아버지가 밝혀냈던 암살 계획이 떠올랐습니다. 아수르의 왕은 다음날 아침 모르드게에게 영광을 주었습니다. 원래 하만은 그날 75째 이르는 교수대에 모르드게를 매달아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 계획이 무산되고 만 것입니다. 이 사실은 저를 대담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마침내 저는 운명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6: 사랑스러운 부인이여, 이제 그대의 청을 말해보시오. 나는 당신이 마련해준 여행을 마음껏 즐겼소. 어제 얘기했던 것처럼 왕국의 반이라도 당신에게 줄 수 있어. 어떤 정이라도 좋으니 말해보시오.
1: 제 바람은 배야. 저의 민족이 노예가 되는 정도의 일이라면 저는 폐하를 귀찮게 해드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와 저의 민족이 도륙을 당하게 생겼습니다. 얼마 전 저희들을 멸절시키라는 명령이 선포된 것입니다. 부디 제 목숨을 살려주십시오. 이것이 저의 청입니다. 저의 민족을 구해주십시오. 저를 사랑하신다면, 제가 폐하를 기쁘게 해드렸다면, 부디 저희에게 차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6: 누가 그런 끔찍한 일을 저질렀단 말이오? 감히 어떤 원수가 왕후를 해치려고 한단 말이오? 그 작자가 대체 어디에 있어?
1: 그 원수는 바로 이 사악한 하만입니다. 이 자가 저를 죽이려고 합니다. 이선 놓으시오.
7: 아닙니다, 폐하. 전 그저 넘어진 것입니다. 믿어주십시오. 옷에 걸려서 넘어진 것입니다.
6: 네가 지금 내 앞에서 왕후를 공격하는 것이냐?
0: 폐하, 하만은 75자 높이의 교수대를 지어서 폐하의 종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했습니다. 교수대는 바로 자기 집안에 세워두었습니다.
6: 하만을 그 교수대에 매달아라. 어서! 이 자를 당장 내 눈앞에서 치워라!
7: 배야!
8: 에스더는 하나님께서 민족의 구원을 위해 자신을 선택하셨음을 깨달았습니다. 에스더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계획을 위해 그녀를 쓰시도록 하나님의 손에 스스로를 맡겼습니다. 우리는 에스더와 같이 스스로를 하나님께 맡길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진심을 다해 하나님께 짧은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제 기도를 잘 들어주십시오. 기도를 마친 뒤 여러분이 같은 기도를 하도록 인도해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저의 삶으로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믿는 자로서 성장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매일매일을 주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을 저의 주님으로 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저를 따라서 큰 목소리로 기도를 하시면 됩니다. 진심을 담아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저의 삶으로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믿는 자로서 성장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매일매일을 주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을 저의 주님으로 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 감사드립니다. 여러분께서 하나님을 위해 사신다면 하나님은 여러분께 큰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주일 드라마 성경 속 인물들의 위대한 시험 아홉 번째 이야기 백성을 구한 젊은 여인 에스더 출연 서령범, 홍영란, 김종환, 서혜정, 이태경, 박영재, 장민혁 번역 구성 이주미, 연출 박예리였습니다. 주일 드라마는 크라이스트 더 월드 미니스트리 협찬입니다.

여러분은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느낌과 반응을 하십니까? 우리는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를 간구합니다. 그렇다면 그 은혜 가운데 어떤 은혜가 가장 큰 은혜일까요? 저는 은혜 가운데 은혜는 회개의 은혜라고 믿습니다. 역으로 말해서 회개가 되지 않는 것만큼 그 영혼에게 저주스러운 결과도 없을 것입니다. 에스겔 18장 31절에 보면 너희는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가운데 이 회개의 은혜가 늘 충만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작은 죄라도 넘겨버리지 말고 철저히 회개할 때 그 영혼은 더욱 온전해질 것이며 그만큼 은혜스러운 삶이 될 것입니다.

BBN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 가운데 하나는 상업성이 전혀 없는 방송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저희가 단 한순간도 방송 시간대를 판매하거나 재정적 필요 때문에 광고 방송을 허용하지 않는 이유는 바로 청취자 여러분들께 오직 순수하고 희석되지 않은 복음을 전하고 아울러 단 한순간도 허비되는 시간 없이 찬양과 말씀의 전달자가 되기 위함입니다. 이 일이 가능했던 이유는 바로 청취자 여러분들의 뜨거운 기도와 물질적인 후원 때문이었습니다. 기도와 물질로 방송 선교에 동참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저희 웹사이트 상단에 있는 선교 후원란을 클릭해 보시기 바랍니다.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가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어떤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셨습니까? 저는 오늘 아침 할시드라고 하는 사람이 고백한 기도문을 읽고 심장이 멎는 듯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주님, 많은 것을 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저에게 잃어버린 자들을 향한 열정을 주십시오라고 하는 이 짧은 기도. 항상 자신을 위한 기적을 간구하는 데서 벗어나서 주님의 뜻을 받드는 기도. 바로 성숙한 신앙인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 제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정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그 하나님의 뜻은 아직도 영원한 생명을 갖지 못한 영혼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도 BBN 한국어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이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데 부족함이 없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해 봅니다.

어떻게 예수를 믿어야 잘 믿는 것일까요? 라는 질문에 한 목사님은 물에 풍덩 빠진 사람처럼 믿으라고 대답했습니다. 이를 나는 예수를 위해서 미친다고 고백했던 사도 바울의 말로 바꾼다면 미친 듯이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신약시대 대부분의 사도들은 예수님을 정말 미친 사람들처럼 믿었습니다. 꼭 예수를 믿는 것만 아니더라도 역사는 열정적이고 열광적인 사람들에 의해서 유지되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에디슨 아닙니까? 그는 뭔가 하나를 발명하기 위해서 미친 사람처럼 살았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예수를 믿기로 결정했다고 하면 미친 듯이 열정적으로 믿어보시면 어떻겠습니까?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0: 왕 중의 왕이시며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주님을 선포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케 하실 것이요. 금주의 좋은 소식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영광스러운 자리, 거룩한 자리로 저희들을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 시간 주님께 온전한 예배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먼저 예수의 피로 우리 모두를 정결케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구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때에 주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짐들이 다 주님 앞에 내려놓아질 때에 우리 마음의 확신과 평안과 기쁨과 소망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 온전히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교독문 42번 교독합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앉으셔서 기도드릴 때 신현호 집사님 대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이 거룩한 주일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 9월 한 달을 전도의 달로 정하여 지키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영원구원의 사명을 되새기게 하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이번 9월 한 달 전교인이 마음을 모아 나서는 노방전도가 헛되지 않게 성령님 저희와 함께 하시기를 간구합니다. 거리에서 만나는 한 영혼 한 영혼에게 성령께서 먼저 역사하셔서 저희가 전하는 말과 나누어드리는 손길이 그들의 마음 문을 두드리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두려움과 망설임을 물리치고 담대함과 사랑으로 나아갈 힘을 각자에게 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는 10월 첫 주일 교회 설립 37주년과 함께 열릴 메시아 잔치 준비를 하는 모든 과정 위에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날 이 한 달의 수고와 기도의 열매로 새로운 믿음의 식구들이 예배당을 가득 채우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처음 발걸음하는 한 분 한 분을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시고 그들의 마음에 이미 역사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또한 같은 날 오후에 함께 있을 임직식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새롭게 직분을 받아 세워지는 이들에게 합당한 은혜와 지혜를 더해 주시고 겸손과 섬김의 마음으로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저들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이를 위해 준비하는 모든 손길 위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준비 중인 교회 리모델링의 전 과정에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계획하고 결정하는 순간마다 지혜를 주시고 필요한 물질과 손길을 채워주셔서 이 성전이 앞으로 더 많은 영혼을 품고 예배하는 처소로 아름답게 세워지기를 간구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 위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며 선포되는 말씀이 각 사람의 마음밭에 떨어져 전도의 열매로 자라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병들고 지치고 외로운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위로와 치유의 손길로 만져주시기를 간구하며 저희가 사랑하는 고국 대한민국 위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로 15절 말씀 봅니다. 신약성경 254페이지에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로 1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의함과 같으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전에서 찬양하며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을 찬양할 때에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귀한 찬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에 기쁨을 늘 허락하시고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오니 말씀을 통하여 격려하여 주시고 그러므로 우리가 기쁨으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참으로 주님의 말씀이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가 와서 우리 마음 가운데 가라지를 뿌려놓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길가와 같이 또 돌짝밭과 같이 가시 같은 마음이 되어서 주님이 씨를 뿌려주시는데도 열매 맺지 못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의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평안들 하셨습니까? 늘 평안하시길 축복합니다. 평안이 제일인 줄로 믿습니다. 평안해야 건강하고 평안해야 행복하고 그렇죠?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시겠어요? 샬롬. 샬롬. 살롬 그러지 마시고 샬롬. 샬롬 하세요. 예, 욕하지 마시고. 예. 예, 지난 주일부터 우리는 노방 전도를 시작했는데요. 많은 성도님들이 거리로 나가셨죠. 어른들만 나간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들도 또 중고등부 EM도 함께 나갔는데요. 그 마트 앞에서 찬양하고 어린아이들이 그 작은 손으로 전도지를 건네었습니다. 많은 청년들이 거기서 막 소리를 지르며 찬양을 하는데 막 축제와 같이 보였습니다. 너무나 기쁘게 찬양하는 모습이 보기 좋았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바로 이것이 복음이 세대와 세대를 넘는 모습이구나. 예. 저희 교회 비전이 뭡니까? 이쪽에 있는 게 비전이고 이게 표잖아요. 이게 뭡니까? 세대와 세대를 넘고 민족과 민족을 넘어죠. 예, 저희 교회가 그래서 처음부터 제가 메시학교 20년 전에 왔을 때부터 이 자녀 교육이라든지 다음 세대에 대한 여러 가지 계획을 가지고 일을 해왔었는데요. 선교도 우리가 함께하고 그랬죠. 그런데 이번 전도를 보면서도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이렇게도 우리가 다음 세대로 복음을 넘겨줄 수 있구나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다음 세대에 복음 전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을까? 어떻습니까? 아,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같이 할 수 있다는 것이 축복인 것이죠. 어른들은 전도지 한 장을 건네면서도 많은 생각을 할 것입니다. 저 사람이 받을까? 싫다고 하면 어떻게 할까? 아, 영어로 말하면 뭐라고 말하지? 예, 표정이 별로 안 좋은데 여러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다르지요. 그냥 가서 전도지를 쑥 내밉니다. 그러면 대부분 어떻게 합니까? 대부분 받아갑니다. 근데 그걸 받아갈 때요, 아이들의 마음이 굉장히 흐뭇한 거예요. 그 아이들 보면요, 이렇게 뒷짐지고 막 자기가 뭐라도 대단한 것처럼 막 이렇게 표정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누가 거절해도 고민하지 않아요. 딱 금방 잊어버려요. 예. 그리고는 또 다른 사람한테 갑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야, 복음 전파는 이렇게 하는 것이구나. 너무 계산적이고 또 너무 생각이 많으면 안 되는 거구나라는 사실을 새삼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복음은 지나치게 계산하는 사람보다 그저 단순하게 순종함으로 움직이는 사람을 통해 더 멀리 전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 똑똑한 바울도 어떻게 합니까? 그 머리로 계산하지 않았죠. 그냥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가 못 박힌 것과 예, 그의 구원만을, 십자가만을 전하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죠. 오늘은 두 번째 노방전도를 나가는 주인인데요. 다음 주일까지 딱 세 번, 이제 오늘하고 다음 주일 딱 한 번 남았습니다. 너무 부담 갖지 말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 전파는 내 비즈니스가 아니라, 여러분 비즈니스가 아니라 하나님의 비즈니스인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나님 비즈니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저 하나님 명령에 순종함으로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복음 전파는요, 내 것 판매하는 게 아닙니다. 얼마나 내가 전하는 것을 사람들이 많이 받아줄까, 이거 염려할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것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전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제가 한국에 나가서 여의도에 있는 병원을 많이 다녔습니다. 일주일에 한 네 번 정도 갔는데, 근데 여의도 역에 지하철에서 나오면요, 막 그 아침에는요, 그 국회의사당으로 가고 뭐 이런 사람들 저쪽에 그 의사당 역에서도 가봤는데 막 젊은 청년들이 엄청나게 쏟아져 나옵니다. 막 예, 무리를 지어가지고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사람들이 쏟아져 나오는데, 근데 저희 지하철 입구에서 또 그 증권과 거기 여의도가 증권 가더라고요. 그 찌라시 광고지를 나눠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아주머니들이 이렇게 나눠주고 있는데요. 그분들의 임무는 뭡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그 광고지를 받게 하고, 그리고 그 광고에 기록된 그 가게로 가게 하는 게 그분들의 임무입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냥 그 나눠주면 되는 거예요. 그게 그분들의 임무입니다. 그것만 하면 되는 겁니다. 전달하기만 해요. 받아가지고 쓰레기통에 집어넣는 것도 그분들의 책임이 아닙니다. 그냥 전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전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나머지는 하나님 책임인 겁니다. 하나님 비즈니스니까요. 그러나 복음은 그냥 좋은 얘기가 아니죠. 굉장한 소식이죠. 예. 그러므로 우리는 부끄러움으로 주저할 것이 아닙니다. 거기 보면 어떤 좋지 않은 광고들도 막 나눠주고 그러는데, 근데 우리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정말로 자부심을 가지고, 긍지를 가지고 전해줘야 되는 것이죠. 예, 오늘은 그 복음이 무엇인지 세 가지로 함께 묵상하기를 원하는데요. 첫째, 복음은 충고가 아니라 승전보라는 것입니다. 충고가 아니라 승전보이다.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믿으십니까? 그런데 이 말씀이 어디서 나온 말씀이냐? 요엘서 2장 32절 말씀인데요. 왜 이 말씀을 인용했냐? 이 말씀의 문맥을 보면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요,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이야기, 두려운 날.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어느 날입니까? 심판의 날이죠. 심판의 날을 이야기하는 문맥 속에서 나온 것입니다. 심판의 날, 어떤 날입니까? 하나님께서 선과 악을 구별하셔서,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심판하시는 날이죠. 그런데 죄 안 지은 사람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 죄를 심판하신다면 여러분 심판 안 당할 사람이 있습니까? 벌을 안 받을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누구도 피할 수 없는 무서운 날입니다. 그날에는 누구도 꼼짝없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징벌에 처해져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심판의 한복판에서 구원의 길을 열고 계시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13절, 요엘서 2장 32절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놀라운 복음인 것이죠. 바울은 이 말씀을 바로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무리 무서운 심판날이 닥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걸 믿어야 되는 것이죠. 이게 믿는 자가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아무리 무서운 지구의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 염려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아, 이 지구의 종말이 올 것 같아. 이제는 말세야. 지구가 뭐 파괴될 것 같아. 뭐 태양의 열이 뭐 어쩌고, 우주의 질서가 어쩌고 저쩌고. 예. 그러나 우리는 예수 믿습니다 라고 말하면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서 바울은 말한 것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중심은 아주 분명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가 복음의 중심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바로 주인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그가 바로 our Lord, my Lord, our Curious, my Curious, 주인이시라는 것입니다. 그가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하지만 죽음이 그를 붙들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의 죽음은 누구를 위한 죽음이었습니까? 우리를 위한 죽음이죠. 그리고 그가 다시 구속하신 것입니다. 구속이 뭡니까? redeem, 다시 샀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를 샀어요. 그럼 우리 이제 누구 겁니까? 주님의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린 주님의 것이에요. 염려할 것이 없어요. 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사실을 믿고 그를 주로 시인하기만 하면은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충고가 아닌 것입니다. 충고는 뭡니까? 충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해보십시오. 조금 더 노력하십시오. 마음을 바르게 가지십시오. 인생을 이렇게 한번 고쳐보십시오. 그럼 구원 얻을 겁니다. 이게 충고예요. 근데 복음은 충고가 아니라 이미 일어난 사건에 대한 소식에 대한 선포인 것입니다. 그것도 기쁜 소식에 대한 선포입니다. 여러분 전쟁터를 생각해 보세요. 전령이 성 안으로 막 달려왔습니다. 와서 하는 말이 여러분 전쟁에서 이기려면 이런 전략을 한번 써보십시오. 이건 뭐예요? 충고잖아요. 이건 승전보고 아니잖아요. 이게 전령이 할 말이 아니죠. 예. 기쁜 소식이 아니죠. 예. 기쁜 소식은 뭡니까? 전령이 전하는 기쁜 소식. 이거죠. 전쟁이 끝났습니다. 왕이 승리했습니다. 우리 왕이 승리했습니다. 우리가 승리했습니다. 이게 바로 예, 전령이 전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앞에 갈 수 있는지를 그 방법을 찾아보라. 당신 이렇게 한번 찾아보라. 교회 와서 한번 찾아보세요.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한번 교회 와서 연구해 보세요.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당신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죄값을 담당하셨습니다. 죽음을 깨뜨리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기셨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바로 이 놀라운 승전보라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라는 겁니다. 예. 이 차이가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요. 왜냐하면 세상의 종교는 자꾸 인간의 사다리를 세우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수도 종교라고 그러죠. 더 올라가야 된다. 더 선해야 된다. 더 자격을 갖춰야 된다. 그런데 복음은요. 그 사다리를 내려놓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늘에서 하나님이 내려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죄인의 자리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가장 낮은 자리까지 내려가셨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이렇게 세우셨다고 그랬잖아요. 승리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에 성도는 우리의 공로를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분의 승리를 의지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자기의 공적을 쌓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우리에게 베푸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승리를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그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이고 우리는 그런 삶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예. 그럴 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도 바뀌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 가정에 문제가 생겼을 때도 내가 다 해결해야 된다. 이런 강박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고요. 자녀 문제 앞에서도 내 아이의 인생을 내가 만들어야 된다. 이런 짐을 내려놓게 되는 것입니다. 건강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사업과 직장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야 내가 모든 것을 해야 된다는 이런 강박관념에서 혹은 환상에서 내려올 수 있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다. 이게 복음인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 믿는다면은요. 예.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면서 이 복음을 담대히 믿고 나가며 또한 선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께서 이런 예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 복음의 핵심은 단지 내가 천국 간다가 아닌 것입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죽으면 어떡할 겁니까? 천국 가세요. 이 정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당신의 인생이 바뀌어야 됩니다. 당신 인생의 왕이 바뀌는 것이에요. 여러분 인생의 왕이 누굽니까? 왜 우리가 고통스러워합니까? 왜 우리가 힘들어합니까? 아직도 내 인생의 왕이 나이기 때문인 것이죠. 네, 나야요. 내가 내 인생의 왕이니까 내가 아직도 힘들어하는 거예요. No matter what. 네. 여러분 인생의 왕은 오직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잘 마음을 다 가다듬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 삶의 왕이 누구신지.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른 자가 구원을 얻는다. 주의 이름을 부른다. 무슨 말입니까? 이거는요 주문이 아닌 것이죠. 주의 이름 예수 그러면 다 끝난다. 이게 아니라는 것이죠. 이건 내 인생의 주인은 제가 아니라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자신의 모든 삶을 주님께 맡기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거리로 들고 나가는 것은요 단순한 종교 정보가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왕이 승리하셨다는 놀라운 승전보인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것을 받고 예, 받아들이고 믿기만 하면은 구원을 얻는다는 놀라운 이 구원의 복음 이것이 우리가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담대히 전하시기 바랍니다. 담대히 받으면 자기가 복이지 아니에요? 솔직히 아닙니까? 예. 우리 비즈니스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그냥 전달하는 겁니다. 승전보를 전하는 겁니다. 가장 귀한 소식을 전하는 겁니다. 아니 이것도 못하겠습니까? 할 수 있잖아요. 할 수 있습니까? 아멘이 적어졌어요.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잖아요. 아, 여러분이 못하는 것하고 이 질문에 대한 대답하고는 달라야 되는 것이지요. 할 수 있잖아요.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 복음은 폐허 한복판에서 들려오는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폐허 한복판이에요. 복음은요. 14절에서 바울은 묻습니다.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리고 15절에서는 이사야 52장 7절을 인용하고 있는데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자, 어떤 의미일까요? 이것도 원래의 배경을 알면은 더 생생하게 본문을 느낄 수 있는데요. 지금 이사야가 바라는 이 바라보는 곳은 바로 시온 예루살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당시 예루살렘은 어떤 곳이었을까요? 아름다운 곳이 아니었습니다. 화려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왜요? 이미 이스라엘은 바벨론에서 멸망을 당했기 때문이죠. 그들은 바벨론에서 짓밟혔고 성벽은 무너졌고 성전도 완전히 파괴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영광도 사라졌습니다. 그곳에 백성들도 없었습니다. 왜냐? 다 그 예루살렘에 사는 지도층들은 다 포로로 끌려갔기 때문에 한마디로 폐허였습니다. 그런데 저 멀리 산 위에서 누군가 달려오는데 전령입니다. 전령이 달려오고 있습니다. 그가 숨을 헐떡거리면서 좋은 소식을 가지고 오는데 외칩니다. 평화가 왔다. 구원이 왔다. 해방이 왔다. 어떻습니까? 그러나 가장 중요한 말은 이것인데요. 하나님이 이제는 통치하신다. 이제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어떻습니까? 이것이 이사야 52장이 말하는 가장 좋은 소식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가장 좋은 소식은 하나님의 통치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통치하신다고 보다 더 좋은 소식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하나님이 통치하시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근데 자꾸 우리가 하나님이 통치를 막아버리니까 하나님 잠깐만요. 내가 할게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거죠.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마태복음 6장을 보면 자꾸 기도하면서도 자꾸 자기가 뭐 하려고 염려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도. 하나님께 맡긴다고 해서 염려함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먹을 거 달라, 입을 거 달라, 쓸 거 달라. 그러니까 예수님 6장 33절에서 그렇게 말한 거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그의 통치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 되시길 바랍니다. 왕은 오직 하나님만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시름이 다 사라지고 평안이, 평강, 샬롬이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그런 것입니다. 하지만 전령이 도착했다고 해서 예루살렘에 무너진 돌들이 갑자기 다 제자리로 돌아간 것은 아니었는데요. 성벽과 성전은 아직도 무너져 있었죠. 눈앞의 현실은 아직도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먼저 소식이 도착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왕이시다. 포로 생활이 끝난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다시 데려오신다. 여기서 우리는 복음의 성격을 볼 수 있는데요. 복음은 폐허가 모두 사라진 뒤에 오는 소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폐허의 한복판에서 왕이 돌아오셨다는 선포라는 것인데요.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도 주는 놀라운 위로인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 믿는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즉시 사라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어도 여전히 병원에 다녀야 할 수 있고요. 여전히 자녀 문제가 남아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뭐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스트레스 받는 일이 계속해서 있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복음은 그 모든 것의 한복판에서 선언한다는 것입니다. 그 폐허가 내 인생의 마지막 단어가 아니다. 왜냐?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을 다스리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네가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이 너를 통치하신다. 예수가 너의 왕이다. 믿으십니까? 이 믿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적인 삶이라는 거죠.
죽음도 이기신 그 예수께서 나의 삶을 다스리는 나의 주인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문제없는 것이 소망이 아니라 문제보다 더 크신 왕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것이 가장 큰 소망인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이것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담대히 전하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를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받아들이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승전보에는 그것을 운반할 발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15절입니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그리고 말합니다.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함과 같으니라. 그렇다면 이사야의 전령이 아름다웠던 이유는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그것은 그가 가지고 온 좋은 소식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전령이 전쟁을 승리하게 만든 사람입니까? 아니죠. 그럼 전령은 누구입니까? 전령은 이미 이루어진 승리를 알리는 사람이죠. 이것이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위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할 뿐인 것이지 우리가 승리를 만드는 사람은 아닙니다. 승리는 누가 만드는 것입니까? 하나님, 예수님이 이미 만드셨죠. 하나님 만드셨고요. 우리가 사람을 구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진 것도 아니고 우리가 부활한 것도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었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소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게 전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도는 무거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전도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인 것입니다. 전하기만 하면 되니까. 구원이라는 가장 무거운 책임은 오직 하나님께 속해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 책임은 다만 이 소식을 충성스럽게 전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사실 발이 아름답다는 건요, 좀 재미있는 얘기인데요. 왜냐하면 발은 우리가 자랑하기 어려운 부분이잖아요. 사진을 찍을 때 대부분 얼굴을 찍고 상체를 찍죠. 또 발을 염두에 둡니까? 발이 잘 나왔으니까 사진 잘 나왔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발을 보면서 아름답다고 평가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발을 보면서 여러분의 모습을 평가하신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우리의 다른 외모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어떤 능력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삶의 방향을 보시는 분이라는 거죠. 우리 삶의 방향을 보고 우리를 평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어느 방향으로 향하고 있느냐? 이걸 보고 우리를 아름답다, 그렇지 못하다라고 평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방향은 복음을 전하는, 어떻게든 간에 하나님을 높이고 알리고 예수를 전하고 예수를 선포하고 그의 왕되심과 그의 주인되심을 선포하는 삶이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어디 가든지 혼자 막 맛있는 것만 먹으려고 하고, 예? 맛집을 찾아다니고, 뭐 하나님 그런 거 기뻐하실까요? 예? 하나님이 우리가 어떻게든지 간에 막 우리를 위해 살고자 하는 것, 그거 뭐 우리에게는 좋은 일일지 모르지만 하나님께 그걸 아름답다고 얘기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아름다워 하시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메시아 잔치를 포기하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 짧은 시간이라도 우리 리마인드 하자는 겁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전도가 무엇인지, 왜 이것이 소중한 것인지, 이것이 예수님께서 주신 마지막 대임령, 유일한 대임령, 이 하나의 귀중한 사명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보면은 이게 가장 약하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은 메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주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행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참여하든 참여 안 하든 그건 상관없어요. 안 하셔도 괜찮아요. 그러나 적어도 이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믿는 그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그러므로 삶의 방향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1934년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샬롯에서 모르드게 햄이라는 유명한 부흥사가 집회, 전도 집회를 열었습니다. 근데 그 지역에 한 10대 소년이 살고 있었는데 교회는 다녔는데 그 집회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오히려 그 집회에 대한 거부감까지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데, 그런데 그의 친구 하나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알버트 맥킨이라는 친구였습니다. 그 친구가 계속해서 이 그 관심이 없는 친구에게 집회 한번 좀 가보자라고 굉장히 권면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별로 관심을 보이지 않으니까 계속해서 막 이 목사님이 대단한 목사입니다 막 얘기하면서 특별한 방법을 막 동원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특별한 방법을 동원했느냐? 이 거부하는 이 소년이 운전하는 걸 좋아하는 걸 알고는 야 네가 트럭을 운전해서 같이 가자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집회에 참석을 했는데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붙들기 시작했다는 것인데요. 저도요, 옛날에 어렸을 때 초등학교 1학년 때인데 제가 고향에 갔는데 이제 저는 목회자 아들이었고 그리고 옆집에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뭐 걔는 어떻게 신앙적으로 보면은 어떻게 그렇게 대단한 그런 환경이 아니었어요. 근데 저희 어머님이 아, 걔랑 같이 그 집회 한 부흥회 한번 가보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어린이들도 부흥회 어른 집회 할 때 갔거든요. 그 뒤에 앉아 있었는데 막 집회를 하는데 나는 그냥 아멘 아멘 그냥 받았는데 이 친구 옆에서 펑펑 울고 있는 거예요. 초등학교 1학년짜리가. 저는 지금 이 친구가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아마 훌륭한 목회자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하는데요. 근데 여기서 이 사람한테, 거부했던 그 10대 소년한테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말씀

0: 그를 붙들기 시작했고, 그래가지고는 아, 안 간다고 했던 이 소년이 예, 또 한 번 가고 또 한 번 가고 또 가고 막 이렇게 되면서 거기서 막 철저하게 막 회개하고 예,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맡기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됐느냐? 훗날 세계적인 전도자가 되었다는데요. 누구일까요? 샬롯 하면은 딱 생각나는 분 있죠.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에요. 빌리 그레엄 목사님. 우리도요, 우리가 전한 그 한 사람, 우리가 데려오는 그 한 사람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이 몇 번 데리고 왔어도 언제 변할지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냥 전하면 되는 겁니다. 맥맥힌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가 한 일은 아주 단순했습니다. 한 사람에게 다가가 권했고 함께 갔습니다. 그런데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우리도 결과를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마음에 떠오르는 사람이 있다면 망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전화도 한번 해보고요. 같이 한번 밥도 먹자고 얘기하고요. 말해보세요. 10월 4일에 우리 교회 잔치가 있으니까 한번 가보자. 가보자. 밥 한번 사주면요. 그것 때문에 미안해서라도 한번 오잖아요. 누군가는 말해야 됩니다. 누군가는 데려와야 됩니다. 누군가는 그 손을 끌고 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묻는 것입니다.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이번에 그 누군가가 여러분이 들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면 꼭 아멘이 적더라고요. 다시 합니다. 그 누군가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건 억지로라도 아멘을 받아내야 되겠어요. 예? 주님의 명령이니까. 이 책임이 누구에게 있어요? 사실 저한테 많이 있잖아요. 예? 나머지는 하나님이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시고 전하시기 바랍니다. 믿음대로 될 줄 믿습니다. 예? 이제 우리 동영상 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 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이거 말고, 그, 예, 전도 동기부여 동영상.
1: 어차피 한 번 사는 인생이잖아요. 진짜 우리가 이 한 번 사는 인생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는 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전도는 하나님의 원트, 그러나 우리의 머스트가 되어야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왜 머스트가 되어야 될까요? 우리가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들이 지옥 가는 것을 그냥 내버려만 둘 수는 없기 때문이죠. 그들이 예수를 모르고 방황하는 것을 방관할 수는 없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가족이나 형제 자매 가운데 아직도 그런 분이 있다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몇 번이라도 추라했는데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제 그 사람을 부를지 모르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고 사랑하기 때문에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메시아 잔치 전도를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도 내 주변에 내가 잘 깨닫지 못하는 사람 있진 않은지 돌아보면서 기도하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나가서 전하는 그 전도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전도가 되어서 하나님 예비하신 영혼을 만나고 인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전도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체험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올해도 변함없이 하나님 귀한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여, 주님이 명령하신 이 명령 정말로 우리가 가볍게 여기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도와주셔서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이 주님의 마음을 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냥 예수 믿고 천국 가겠다는 생각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정말로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도 주님이 사랑하는 그 영혼 한 영혼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그 영혼을 품을 수 있는 마음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그 영혼을 향해 다가갈 수 있는 용기와 손과 발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일을 위하여 성령의 권능으로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의 권능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권능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오직 하나님의 역사만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이 모든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는 사랑하는 권속들에게 은혜와 복을 더하실 줄로 믿사오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 드렸습니다. 믿음으로 드렸습니다. 하나님 귀한 예물을 기쁨으로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받으시고 삶에서 물질로 인하여서 눈물을 흘리거나 물질로 인하여 범죄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물질로 인하여 오직 하나님께 영광만 돌리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남은 생애가 더욱 하나님의 주인 되심 가운데, 다스리심 가운데, 통치 가운데 평안하게 하여 주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더욱 의미 있고 보람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평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다시 하나님 회복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육신으로 연약한 성도들도 나왔습니다. 주여 고쳐 주시옵소서.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강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삶의 문제를 주님께 다 내려놓고 떠나게 하여 주시고 갖고 돌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러면 주님이 이루어신다고 했사오는데 주여 주님이 이루어실 줄로 믿습니다. 나라와 민족과 교회와 선교사님들 가운데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주의 은총이 넘치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동영상 한번 볼까요? 지난주 나가서 전도한 동영상. 소리는 없네요.

박수하겠습니다. 예. 네, 동영상 이제 꺼주시고요. 예. 네. 아, 불 켜주세요. 사진이 많이 없는데 여러분 구역에서 찍어서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구역에서 찍으세요. 직접 찍어서 구역장 카톡방에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새로 등록하신 가정이 있습니다. 아, 이하순 권사님. 예. 지난주에 오셨는데 오늘 등록하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박수하겠습니다. 어제 새벽 기도에도 오셔서 우리 교제하였는데요. 예, 귀한 권사님, 우리 교회에 잘 적응해서 우리 함께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광고 한 말씀 드립니다. 오늘 메시아 잔치 두 번째 주일을 맞아서 작정 카드를 작정함에 넣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구역장 카톡방을 통해서 그 메시아 잔치 초청장 카톡 이미지를 보내드렸으니까 그거를 여러분 대상자들에게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카톡으로 이렇게 보내는 건 어려운 거니 아니까 많이 가능한 많이 보내주시면 좋겠어요. 주변에 예, 구역원들과 함께 노방전도를 오늘도 나갑니다. 만약에 비가 내가 지금까지 본 일기예보로는 비가 그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예, 만약에 그거는 구역장님들이 알아서 재량껏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구역별 릴레이 금식기도 계속 동참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없이는 이 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아, 그리고 오는 화요일 오전 10시 저희 교회에서 본교회에서 예, 워싱턴 노예 정기 가을 노예가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9월부터 교회 주차 관리를 시작했습니다. 파킹 태그 못 받아가신 분들은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또 전에도 한번 광고가 나왔는데요. 무료 라인 댄스반을 운영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거기 정해진 시간에 교회 친교실에서 하니까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평생교육원 가을학기 또 메시아 한국학교 가을학기 여러분 잘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마지막으로 우리 김강래 집사님, 홍유진 집사님, 키보드 치시는 홍유진 집사님 가정의 쌍둥이가 지난 목요일인가요? 저하고 생일이 같아요. 9월 10일에 태어났습니다. 이름은 영어로 하니까는 I-A-N 하고 I-N-A 스펠링이 똑같아요. 그래서 이안이 이나 이렇게 됩니다. 이름이 하나는 아들이고 하나는 딸입니다. 예, 둘이 출산되었습니다.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하겠습니다. 친경은 정영경 집사님 아들 생일을 맞아서 또 허성철 장모님 하셨고요. 헌화는 조미나, 우리 조태성 장모님 따님, 그리고 김은하 집사님, 최한 집사님, 성필 아드님 생일을 맞아서 해주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수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제가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하며 찬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가마교통 충만 역사하시는 놀라운 은총이 예수 믿으세요. 예수 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또 예수 전하기 위하여 발걸음을 옮기는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메시아의 모든 식구들 위에 가정과 기업 위에 나라와 민족과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0: 오직 주님만을 찬양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케 하실 것이요. 금주의 좋은 소식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이었습니다.
2: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3: BBN 한국어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매일 성경읽기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매일 성경읽기 시간에 빠지지 않고 참여하신다면 1년 동안 성경을 통독할 수 있도록 편성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묵상하실 말씀은 구약성경 다니엘 7장에서 9장 말씀입니다.
2: 제 7장 바벨론 왕 벨사살 우원년에 다니엘이 그 침상에서 꿈을 꾸며 뇌 속으로 이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다니엘이 진술하여 가로되 내가 밤에 이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니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볼 사이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입었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으며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편을 들었고 그 입에 이 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에게 말하는 자가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으며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또 권세를 받았으며 내가 밤 이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극히 강하며 또 큰 철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무들을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열 뿔이 있으므로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먼저 뿔 중에 셋이 그 앞에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느니라. 내가 보았는데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 보다는 불꽃이요 그 바퀴는 붙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 앞에서 나오며 그에게 수종하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시위하는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놓였더라. 그때 내가 그 큰 말하는 작은 뿔의 목소리로 인하여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 시체가 상한 바 되어 붙는 불에 던진 바 되었으며 그 남은 모든 짐승은 그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내가 또 밤 이상 중에 보았는데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나와 그 앞에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로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라 옮기지 아니할 것이요 그 나라는 폐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며 내 뇌 속의 이상이 나로 번민케 한지라. 내가 그 곁에 모신 자 중 하나에게 나아가서 이 모든 일의 진상을 물음에 그가 내게 고하여 그 일의 해석을 알게 하여 가로되 그 내 큰 짐승은 내 왕이라. 세상에 일어날 것이로되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이에 내가 넷째 짐승의 진상을 알고자 하였으니 곧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섭고 그 이는 철이요 그 발톱은 노시며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았으며 또 그것의 머리에는 열 뿔이 있고 그 위에 또 다른 뿔이 나오매 세 뿔이 그 앞에 빠졌으며 그 뿔에는 눈도 있고 큰 말하는 입도 있고 그 모양이 동류보다 강하여 보인 것이라.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로 더불어 싸워 이기었더니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위하여 신원하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가 나라를 얻었더라. 모신 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는 모든 나라보다 달라서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며 그 열뿔은 이 나라에서 일어날 열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세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그가 장차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할 것이며 성도는 그의 손에 붙임 바 되어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지내리라. 그러나 심판이 시작된 즉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끝까지 멸망할 것이요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열국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민에게 붙임 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가 다 그를 섬겨 복종하리라 하여 그 말이 이에 끝인지라. 나 다니엘은 중심이 번민하였으며 내 낯빛이 변하였으나 내가 이 일을 마음에 감추었느니라.
4: 제8장. 나 다니엘에게 처음에 나타난 이상 후 벨사살 왕 3년에 다시 이상이 나타나니라. 내가 이상을 보았는데 내가 그것을 볼 때에 내 몸은 엘람도 수산성에 있었고 내가 이상을 보기는 을레 강변에 서니라. 내가 눈을 들어본 즉 강가에 두 뿔 가진 수양이 섰는데 그 두 뿔이 다 길어도 한 뿔은 다른 뿔보다도 길었고 그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더라. 내가 본 즉 그 수양이 서와 북과 남을 향하여 받으나 그것을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고 그 손에서 능히 구하리가 절대로 없으므로 그것이 임의로 행하고 스스로 강대하더라. 내가 생각할 때에 한 수염소가 서편에서부터 와서 온 지면에 두루 다니되 땅에 닿지 아니하며 그 염소 두 눈 사이에는 현저한 뿔이 있더라. 그것이 두 뿔 가진 수양 곧 내가 본 바 강가에 섰던 양에게로 나아가되 분노한 힘으로 그것에게로 달려가더니 내가 본 즉 그것이 수양에게로 가까이 나아가서는 더욱 성내어 그 수양을 쳐서 그 두 뿔을 꺾으나 수양에게는 그것을 대적할 힘이 없으므로 그것이 수양을 땅에 엎드러뜨리고 짓밟았으나 능히 수양을 그 손에서 벗어나게 하리가 없었더라. 수염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에 그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그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편과 동편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을 짓밟고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제하여 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범죄함을 인하여 백성과 매일 드리는 제사가 그것에게 붙인 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내가 들은 즉 거룩한 자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자가 그 말하는 자에게 묻되 이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어준 바 되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꼬 하매 그가 내게 이르되 2300 주야까지니 그때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라 하였느니라. 나 다니엘이 이 이상을 보고 그 뜻을 알고자 할 때에 사람 모양 같은 것이 내 앞에 섰고 내가 들은 즉 을레강 두 언덕 사이에서 사람의 목소리가 있어 외쳐 이르되 가브리엘아 이 이상을 이 사람에게 깨닫게 하라 하더니 그가 나의 선 곳으로 나아왔는데 그 나올 때에 내가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매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깨달아 알라 이 이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니라. 그가 내게 말할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깊이 잠들매 그가 나를 어루만져서 일으켜 세우며 가로되 진노하시는 때가 마친 후에 될 일을 내가 내게 알게 하리니 이 이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이름이니라. 내가 본 바 두 뿔 가진 수양은 곧 메대와 바사 왕들이요 털이 많은 수염소는 곧 헬라 왕이요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곧 그 첫째 왕이요. 이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네 뿔이 났은즉 그 나라 가운데서 네 나라가 일어나되 그 권세만 못하리라. 이 네 나라 마지막 때에 패역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한 왕이 일어나리니 그 얼굴은 엄장하며 괴율에 능하며 그 권세가 강할 것이나 자기의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며 그가 장차 비상하게 파괴를 행하고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며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 그가 꾀를 베풀어 제 손으로 귀휼을 이루고 마음에 스스로 큰채하며 또 평화한 때에 많은 무리를 멸하며 또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그가 사람의 손을 말미암지 않고 깨어지리라. 이미 말한 바 주야에 대한 이상이 확실하니 너는 그 이상을 간수하라. 이는 여러 날 후의 일임이니라. 이에 나 다니엘이 혼자라여 수위를 앓다가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 내가 그 이상을 인하여 놀랐고 그 뜻을 깨닫는 사람도 없었느니라.
2: 제9장 메대족 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입던 원년,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서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고하신 그 년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무함이 70년 만에 마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내가 금식하며 비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자시여,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폐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 싸우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열왕과 우리의 방백과 열조와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여,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욕은 우리 얼굴로 돌아오미 오늘날과 같아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과 이스라엘이 가까운 데 있는 자나 먼 데 있는 자가 다 주께서 쫓아보내신 각국에서 수욕을 입었사오니 이는 그들이 주께 죄를 범하였음이니이다. 주여, 수욕이 우리에게 돌아오고 우리의 열왕과 우리의 방백과 열조에게 돌아온 것은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마는 주 우리 하나님께는 긍휼과 사유하심이 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패역하였음이오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정치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그 종 선지자들에게 부탁하여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을 행치 아니하였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 가서 주의 목소리를 청정치 아니하였으므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으되 곧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 가운데 기록된 맹세대로 되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주께서 큰 재앙을 우리에게 내리사 우리와 및 우리를 재판하던 재판관을 쳐서 하신 말씀을 이루셨사오니 온 천하에 예루살렘에 임한 일 같은 것이 없나이다.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이미 우리에게 임하였사오나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떠나고 주의 진리를 깨닫도록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은총을 간구치 아니하였나이다. 이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재앙을 간직하여 두셨다가 우리에게 임하게 하셨사오니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는 행하시는 모든 일이 공의로우시나 우리가 그 목소리를 청정치 아니하였음이니이다. 강한 손으로 주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오늘과 같이 명성을 얻으신 우리 주 하나님이여, 우리가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나이다. 주여, 내가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쫓으사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의 열주의 죄악을 인하여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에게 수욕을 받음이니이다.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치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와 황폐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의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하며오니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들으시고 행하소서. 지체치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및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곧 내가 말하여 기도할 때에 이전 이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에 내게 이르더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가로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나왔나니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고하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이상을 깨달을지니라.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1회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일곱 이레와 62이레가 지날 것이요 그때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거리와 해자가 이룰 것이며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훼파하려니와 그의 종말은 홍수의 음몰됨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일의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가 그 일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잠보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3: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다니엘서 7장에서 9장 말씀을 읽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BBN 한국어 방송에서 보내드린 매일 성경 읽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셨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여러분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귀한 등불이 될 것을 저희들은 확신하면서 내일 이 시간에 여러분들을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0: 매기 성경 강해. 방송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루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 계시록까지 차근차근 강해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리고 있는 매기 성경 강해. 오늘도 말씀에는 목동 제1교회를 담임하시는 김성근 목사님입니다.
1: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매기 성경 강해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을 사도행전 오늘 5장 31절 2절 말씀으로 시작을 하죠. 이스라엘로 회개케 하사 죄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를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그랬어요. 자, 이것은 오늘날도 여전히 예루살렘에 사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전파해야 할 메시지라고 우리가 보는 거죠. 33절 4절입니다. 저희가 듣고 크게 노하여 제 사도들을 읍시하고자 할세 바리새인인 가마리엘은 교법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라고 말을 했어요. 이제 가마리엘 교법사는 공회에서 어떤 말을 하기 위해서 이제 사도들을 잠깐 밖으로 보내는데, 이 가마리엘은 그런 면에서 보면 상당히 탁월한 사람이었다. 그리고 매우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담이지만 그는 사도 바울의 스승이기도 했습니다. 우리도 그의 말을 한번 들어보는 것이 좋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자, 35절로 8절입니다.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 것을 조심하라.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자랑하며 사람이 약 400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며 줬던 사람이 다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 호적할 때 갈릴리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꾀어 좋게 하다가 그도 망한 즉 줬던 사람이 다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 말고 보여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에게로서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상당히 지혜로운 충고를 하고 있죠. 계속 보죠. 39절. 만일 하나님께로 났으면 너희가 저희를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그랬습니다. 가마리엘은 폭풍을 일으켜 사람들을 끌어모았던 자들이 나중에는 살해당하고 그 추종자들은 뭐 뿔뿔이 흩어져, 그런 예를 들면서 이제 가마리엘은 그런 말을 하는 거죠. 이와 동일한 일이 예수님과 그 추종자들에게도 일어날 것이라고 충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40절입니다. 저희가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노니라고 했습니다. 만일 사람들에게 죄가 없다면 그냥 가게 했어야 할 것 아니겠어요? 만일 이 사도들에게 죄가 있다면 그들을 붙들어 두고서 그들을 버려야 했을 것입니다. 그들을 채찍질하고 놓아준 것은 그런 면에서 보면 상당히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죠. 그들은 가마리엘의 말에 그대로 따랐습니다. 옳다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나름대로 화난 것은 제자들에게 그대로 풀었던 거죠. 오늘날도 그 당시와 거의 다를 바가 없는 모습들이 이루어지고 있죠. 뭐냐면 죄냐 아니면 무죄냐가 불분명한 경우가 우리 가운데 있지 않나 싶어요. 오늘날 법정조차도 막연한 판결을 내려 사람들을 놓아주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일 어떤 사람에게 죄가 있다면 그는 당연코 형벌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만약 죄가 없다면 아무런 판결도 받지 않고 풀어주고 가게 해야 할 것입니다. 41절로 42절을 보겠습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을 했습니다. 사도들은 참 이런 면에서 보면 놀라운 사람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참 예수님 때문에 고난당하는 것을 기뻐했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사도들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계속했다라고 했어요. 참 이것도 보통이 아니죠.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그것은 한 분 그 자체이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십니다. 그분이 살 길이요.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것, 전부가 되시는 것이죠. 현재 여러분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다 믿고 소유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혹여 이 방송을 듣는 분 중에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셨다면 꼭 믿음으로 받아들이셔서 하늘의 그 하나님의 영광의 자녀가 되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이 땅에서도 경험하며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소유하고 있든지 혹은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지 않았든지 둘 중에 하나이거든요. 꼭 소유하는 편에 쓰시기를 바라요. 여러분은 그분을 신뢰하든지 아니면 신뢰하지 않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분은 여러분의 구주이시든지 아니면 여러분의 구주를 보시지 않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구주가 아니시든지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것이 지금 사도들이 전하려고 했던 복음의 핵심인 겁니다. 사도들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5장을 정리하고 이제 6장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는데 6장에서 우리는 교회 내에 있는 더 심화된 변절의 그 결과들,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최초로 아나니와 삽비라의 경우에서 그 변절을 보았어요. 그들은 구원받은 신자들이었지만 그들의 삶 가운데서 그와 같은 거짓말을 함으로 초대교회에 남아있을 수 없게 되었어요. 이제 교회에서 생겼던 조그마한 문제가 결국 집사를 선택하게까지 하는데 그런 면에서 6장은 집사들 중에 한 사람이

답변을 어떻게 허위 진술했는가를 살펴보게 됩니다. 이제 여기서는 시브리파 사람에 대한 헬라파 유대인들의 원망이 또 나타나고 있어요. 뭐냐? 이것은 두 종족 사이의 충돌이 아닙니다. 이것은 반유대주의에 대한 시위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헬라파 유대인들이란 헬레니스트들을 가리키는, 그러니까 헬라어를 사용했던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혹은 팔레스타인 이외의 지역에서 출생한 유대인들을 뜻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들은 헬라 문화의 배경을 가지고 있었고, 나름대로 그러한 삶의 그 방식들을 추구하고 있었던 사람이 있죠. 반면 예루살렘에 거주한 히브리인들은 모세 율법을 엄격하게 따랐습니다. 이 때문에 그들 사이에 한 오해가 생기게 되었는데,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 당시 교인 수는 아마도 약 어림잡아서 2만 5천 명 정도 되지 않을까. 이 매기 목사님 그렇게 추산하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는 이런 초대교회가 완전하지 않은 교회였음을 뭐 앞에서도 보았고 계속해서 보게 되었잖아요. 우리는 사람들이 다음과 같이 말하는 것을 많이 듣습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초대교회로 돌아갑시다. 초대교회로 돌아갑시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한다고요. 그러나 우리의 이상은 죄송하지만 초대교회가 아닙니다. 물론 많은 면에서 우리는 초대교회를 본받아야 할 것은 사실이지만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뜻없이 말하는 것들은 잘못된 것일 수도 있다. 이런 경우들을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초대교회는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 지금의 교회는 말이죠. 초대교회가 아니라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죠. 성령께서 교회에 가져왔던 높은 수준은 사단의 회방으로 많은 방해를 받게 되었어요. 무엇보다도 먼저 초대교회의 특징이었던 물질의 공동 사용이 옛 본성의 자아를 굴복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세속주의가 들어왔어요. 분명히 소수의 인원이었던 헬라파 유대인들은 나름대로 그들의 과부들이 무시를 이렇게 뭐라 그래 당해가지고 식량 배급을 제대로 받지 못한다. 그래서 그들의 과부들에게도 헬라파 사람들과 동일하게 취급받을 수 있도록 좀이 자격을 뭐 이렇게 해줘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게 됐던 거죠. 이런 공동 생활 형식은 그들이 바라던 만큼 역사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사실이 사도들의 주의를 끌게 되었던 것이죠. 자, 6장을 보고 있습니다. 6장 2절입니다. 열두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공궤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그랬어요. 이제 사도들은 하나님의 말씀 연구를 더 깊이 계속해야 할 필요를 느끼게 되었던 것이죠. 그들은, 그러니까 사도들은 그것을 계속해서 하는 것이 이제 사도들에게 무엇보다도 말씀을 연구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깨닫게 되었던 겁니다. 어떤 때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연구를 제쳐두고 구제용 식량 배급에 매달려야 할 때도 있었을 거예요. 또 전도도 해야 했고요. 그들은 너무도 바빴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일을 분담해야 할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게 되었던 거죠. 이런 공궤가 하나는 일은 다른 사람들에게 전담시키고 자신들은 기도와 말씀 연구에 집중하자, 이렇게 이제 의견을 모으게 됐던 겁니다. 교역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기도하는데 대부분의 시간을 들여야 하는 것, 이런 것들은 사실 뭐 자연스러운 것이고, 또 그렇게 목회자들이 일하고 있다는 것을 교인들은 좀 인정해주고 알아줘야 되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오늘날 또 이렇지 못한 그런 경우들이 많잖아요. 참 안타깝게도 교회는 조직가요, 프로모터이며, 정치도 잘하며, 일종의 회사의 경영자와 같은 목사를 구하는 경우가 참이 예전의 미국 모습만이 아니라 우리 지금 현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저 목사를 이렇게 청빙하는 데 있어서 아주 뭐 다재다능한 만능 탤런트를 그렇게 모시려고 하는 그런 경우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참 그것은 어찌 보면 저는 불행한 일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결과 교회는 오늘날 점점 생명력을 잃어가고 있는 것이죠. 말씀과 기도가 빠진 냉랭한 교회로 변화해 가고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 대신에 담임 목회자의 경영 수완이

더 능력을 발휘하고 있고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교회 가운데 역사하시기를 소망하는지라기보다도 목회자가 강조되어지고 목회자가 우선시되어지는 참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참 이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이와 같은 문제들이 해결되리라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계속되어지는 6장 3절과 4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일곱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저희에게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 하니 누가 이런 말을 한 거죠? 이제 사도들이 한 겁니다. 이제 한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일곱 사람이 임명을 받게 되는데 사도들은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에 몰두하기 위해서 이런 내용들은 일을 좀 이렇게 바꾸는 겁니다. 분산을 해보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이와 같은 일들을 좀 맡겨서 사도들이 본연의 사역에 좀 더 집중하자 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죠. 이제 여기서 저는 물질의 문제를 담당한 이 일곱 사람의 자격을 여러분들에게 잠시 좀 소개하고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런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어요. 오늘날 대개 교회에서 집사를 이렇게 선출할 때 어떤 자격이 경시되고 있는데 그런 내용에 대해서 좀 유감스럽지 않을 수가 없어요. 좀 유감스럽죠. 사실 저는 사람들이 영적인 일들을 다루는 좀 장로 임직 뭐 이런 부분들이요. 이 영적인 그러한 사람들 지혜와 기도가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우리가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사람들의 자격을 한번 보세요. 우선 이 사람들은 칭찬 듣는 사람이었어요. 그들이 들은 칭찬은 죄송하지만 확실한 것입니다. 목사를 포함해 다른 사람들이 어떤 신뢰 그런 것들을 할 수 없다면 일단 그 집사는 집사의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죠. 이런 사람은 집사직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것이죠. 두 번째 자격은 성령 충만이라고 봅니다. 그들은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처럼 술 취하고 방탕하고 말이죠. 이랬는데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했던 것이죠. 셋째로 그들은 지혜로운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그들은 영적 진리를 적용할 수 있는 영적인 사람이어야 했던 것이죠. 그들은 아주 중요한 점이 많습니다. 아시는 대로 그들이 물질의 문제를 다루고 있었다는 사실은 그들로 세상적 물질관을 갖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집사들이 물질을 바라볼 때 영적인 안목으로 바라보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은 우리가 이 6장 집사들을 세우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으로 다시 한번 우리 앞에 성도들 앞에 교회 앞에 각인하게 된다 이렇게 여러분과 나눠볼 수 있겠네요. 우리는 스데반이 이런 자격을 갖춘 그러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 또 다른 면에서 참 이 성령 충만의 중요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좀 잘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봤더니 지혜가 충만한 그러한 사람들을 성경에서 뽑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6장 10절에 보니까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저희가 능히 감당하지 못하여 라고 했지 않습니까? 6장 10절이 그런 거죠. 그러면서 뭐 스데반은 참된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또한 그는 믿음이 충만한 자였다고 하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는 정말로 구원하는 믿음뿐만 아니라 봉사하는 일, 곧 증거하는 믿음을 소유한 자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의 믿음의 총합계가 아니라 그의 믿음의 대상이었던 겁니다. 우리는 또한 10절에서 그가 능력이 충만한 자였음에도 알게 됩니다. 이러한 자들이 십자가로 또 나름대로 이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정말 그 귀한 직분들을 이렇게 맡게 되니까 그 가운데서 얼마나 귀한 사람들이 선출이 됐겠어요. 바로 그 사람들이 초대교회 집사들이었던 거죠. 5절 1절
더 보고 마치죠.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 또 빌립과 브로고노와 니가노르와 다른 바메바와 유대교에 입교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이렇게 교훈하고 있음을 봅니다. 나머지 다섯 사람에 관해서는 우리에게 거의 알려진 바가 없어요. 그러나 처음 두 사람, 굳이 소개한다면 스데반과 빌립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두 사람은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어가다가 뭐 계속해서 만나고 보게 될 그런 사람이니까요. 그들은 초대교회에서 탁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비록 그들이 구제하는 일을 맡은 자였어도 그들에 관한 기록은 그들이 아주 신령한 자임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 이걸 깨닫게 되는 거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스루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 계시록까지 차근차근 강의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렸습니다. 말씀에는 목동 제1교회를 담임하시는 김성근 목사님이었습니다.

0: 언제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나누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케 하실 것이요. 금주의 좋은 소식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이었습니다.

0: 죄로 인해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간들에게 주어진 가장 소중한 선물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의 동산은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의 삶에 임할 때 영혼이 새로워지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날마다 성장하도록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며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온전히 분별할 수 있도록 새삼침례교회 강효민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말씀을 들으실 때 여러분들의 영적인 삶이 더욱 풍요롭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함께 하겠습니다.
1: 오늘은 베드로전서 2장 4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산 돌과 신령한 집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을 산돌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또 예수님 있는 사람들은 산돌 위에 세워진 신령한 집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4절과 5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여기 보면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했어요? 예, 산돌, 그것도 보배로운 산돌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산돌이란 말은 살아있는 돌이다 그 말입니다. 왜 예수님을 산돌로 표현했느냐? 예수님은 살아있는 분이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생명을 주는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산돌, 살아있는 돌이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6절에 보시면 예수님을 보배로운 모퉁이돌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7절에서는 모퉁이의 머릿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많고 많은 비유 중에서 예수님을 하필이면 돌에 비유했을까요? 우리는 어떤 사람을 돌에 비유하면 별로 좋지 않은 인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을 돌에 비유를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뭔가 하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집으로 비유하려고 하다 보니까 예수님을 돌에 비유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집을 지을 때는 제일 먼저 기초공사를 하죠. 기초를 튼튼하게 깔고서 그 위에 집을 세웁니다. 요즘은 기초공사할 때 콘크리트를 깝니다. 먼저 땅을 파낸 뒤에 거기다가 콘크리트로 채우죠. 그리고 그 콘크리트가 다 굳으면 그 위에 기둥도 세우고 벽도 세우면서 이제 집을 짓습니다. 근데 옛날에는 콘크리트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기초공사를 했는가 하면 땅을 파고서 큰 돌, 납작한 큰 돌을 딱 놓습니다. 그리고 그 돌 위에 기둥도 세우고 그 기둥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벽도 쌓고 또 이렇게 쌓아 올리는 것이죠. 그래서 기초로 쓰인 돌을 뭐라는가 하면 이제 뭐라 그러죠? 예, 기초석이라 그러기도 하고 주춧돌이라 그러기도 하고 우리 오늘 본문에서는 모퉁이돌, 머리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머리돌이라는 것입니다. 모퉁이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이제 집으로 비유할 때 예수님은 그 기초에 들어가는 모퉁이돌, 기초석이다 그러한 뜻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귀한 예수님을 알아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배척했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말았습니다. 그것을 오늘 이 본문에서는 건축자들이 귀한 돌을 버린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돌이 그들에게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 7절 8절 보겠습니다. 7절과 8절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못 알아봤어요. 예수님이 건축으로 말하면 정말 머릿돌과 같은 분인데 그 귀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무가치 없는 돌로 생각해가지고 갖다 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돌이 그들에게는 결국 뭐가 됐느냐? 거치는 돌이 된 거예요. 그리고 넘어지게 하는 큰 바위가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여러분, 고통을 제일 많이 당한 민족이 어느 민족인가 하면 유대민족입니다. 유대민족은 AD 70년에 로마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했는데 그때 수많은 유대 사람들이 처참하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살아남은 사람들은 온 세상으로 흩어져서 이제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다가 2차 세계대전 때는 나치 독일에 의해서 또 600만 명이나 되는 유대인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왜 유대인들이 그렇게 많은 고통을 당한 줄 아십니까? 그 이유는 그들이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마태복음 27장 24절부터 26절까지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4절부터 26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내어준 사람이 빌라도 총독이었습니다. 근데 빌라도 총독이 신문을 해보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에요. 그래서 놓아주려고 무척 노력을 했는데 결국 유대인들이 어떻게 말합니까? 그 피와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 그러면서 우리가 책임질 테니까 예수 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는 이제 나는 이 사람이 죄에 무관하다 하는 뜻으로 손을 씻고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내어주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된 것이죠. 그래서 결국 유대인들은 오늘 이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그들에게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 말만 안 했더라면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라 이 말만 안 했더라면 유대인들이 참 그렇게 많은 고통을 안 당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라니까 결국 그 말 그대로 되게 되어서 그들은 수많은 고통을 당하는 민족이 되었습니다. 유대인들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누구라도 사실은 예수님이 이제 걸려 넘어지는 그런 바위가 같은 분이 됩니다. 누가복음 20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0장 18절 말씀.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어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여기서 심판주로 묘사를 하고 있죠. 예. 심판의 돌, 사람들을 치는 내리치는 심판의 돌, 사람들을 죽이는 사망의 돌, 저주의 돌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절했을 때 그들이 정말 불행한 민족이 되었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예수님 믿지 않고 예수님 거절하면 결국 예수님은 그들에게 심판의 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누구라도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은 그들의 삶 가운데 추춧돌이 되어주시고 머릿돌이 되어주시죠.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사셨지만 예수님의 실체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어떤 이단 교주들처럼 갑자기 등장을 해서 내가 하나님이다. 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 그렇게 외친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에 대해서는 구약 성경에 일찍이 예언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부터 8절에 보시면 구약에 있는 말씀들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들이 다 어디에서 나오는 말씀들인가 하면 이사야 시편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런 말씀들은 예수님이 태어나기 수백 년 전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런데 수백 년 전에 메시아가 나타날 것. 그것을 우리 구약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서 사셨던 예수님은 비록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가지고 사셨지만 그분의 본체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으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는 이사야 9장 6절이 잘 설명을 하고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9장 6절입니다. 이사야서는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기 7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그때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기록을 하셨는지 이사야 9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여기 보면 장차 태어날 한 아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 아기가 어떤 분이라 그랬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그랬습니다. 여기 말씀하고 있는 이 아기가 2000년 전에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 이 땅에서 사셨지만 그분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왜 예수님께서 여러분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내려오셨고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돌아가신 줄 아십니까?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시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영원한 행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2000년 전에는 정말 초라한 구세주의 모습이셨어요. 그러나 다시 오실 때는 만왕의 왕, 심판주로 다시 오십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 말씀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 시작!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만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죠. 그리고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하늘로 올라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는 구름을 타고 다시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찌른 사람들, 예수님을 박해했던 사람들, 예수님을 거절한 유태인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그를 주목해서 볼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애곡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거절했던 사람은 이제 가슴을 치고 후회하는 것이죠. 아, 저분이 정말 메시아였구나. 저분이 하나님이었구나. 그러나 그때는 이미 때가 늦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때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6절 말씀 또 계속 보겠습니다. 본문 6절입니다. 자, 6절.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를 믿는 자는 뭘 당하지 않는다고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하는 이 말은 심판당하지 않는다, 멸망당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또 8절 하반절 보겠습니다. 8절 중간에 보시면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들이 왜 넘어진다 그랬습니까?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이 가르치는 것을 가르치는 것은 예수님 믿으라는 것인데 그 말씀 순종하지 않으면 결국 예수님 때문에 걸려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아직 예수님 믿지 않고 있는 분 계시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있는 분 계시면 여러분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 예수님 믿으라 말하면 여러분 그 말씀에 순종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거침돌이 아니라 머리돌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8절 하반절 말씀은 신학적으로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8절 하반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왜 방금 읽은 이 말씀이 중요한가 하면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을 동시에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은 주권자시죠? 이 세상 하나님께서 지배 주관하십니다. 그러면 인간은 아무런 책임이 없느냐?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그냥 끌려가는 거냐? 아니에요. 인간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구원받는 데는 하나님의 주권도 역사하는 것이고 인간의 책임도 거기에 함께 하는 거예요. 8절 하반절 말씀이 그 뜻이잖아요.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건 인간의 책임이에요. 순종하고 안 하고는 그건 사람이 결정하는 것이죠.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또 결국 그렇게 되도록 정하신 분은 누구입니까? 하나님. 하나님의 주권 그리고 인간의 책임, 이 두 가지는 항상 함께 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주권만 말하면 그 인간은 아무런 책임이 없어져요. 구원받는 것도 뭐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는 거고, 이제 그렇게 되면 이거는 신학적으로 큰 문제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생각해 봤고, 자, 이번에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오늘 이 본문이 뭐라고 말씀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5절 말씀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4절, 5절.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님에 대해서는 산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그리고 예수님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신령한 집. 근데 이 신령한 집이 완성된 집입니까? 아니면 지금도 지어가는 집입니까? 예, 지금도 지어가는 집이에요.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지금 세워지고 있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신령한 집은 성전입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부터 2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 중간부터 읽겠습니다. 20절 중간부터 그리스도 예수께서, 자 여기서부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시작.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자 여기 보니까 예수님은 모퉁이 돌이시고 그리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그 모퉁이 돌 위에 세워지고 있는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말하는 이 성전도 완성된 성전이 아닙니다. 지금도 지어져 가고 있는 성전입니다. 이 성전은 언제 완성되느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완성되죠.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교회를 이루고 있는데 이 교회는 완벽하지가 않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 불완전한 사람들이잖아요. 흠도 있고 부족한 것도 많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지금 교회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우리의 몸이 변화되죠. 예수님의 몸처럼 완벽한 몸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중에서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그때 이제 비로소 성전은 완성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교회는 완전하지가 않아요. 교회에서 한 번씩 아름답지 못한 모습이 나타날 때도 있는데 그 이유가 뭔가 하면 공사 중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지금 계속 공사하는 중이에요. 지어져 가는 성전이에요. 여러분, 그 공사하는 그 현장에 가보시면 참 시끄럽기도 하고 지저분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건물을 딱 완성해 놓으면 정말 멋진 건물이 되거든요. 교회도 똑같아요. 지금은 공사 중이에요. 지어져 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부족한 점도 있고 또 때로는 시끄러울 수도 있는 것이고 아름답지 못한 모습을 보일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시면 우리가 거룩한 몸으로 변화될 것이고 그때는 이제 완성된 성전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것이죠. 교회가 지어져가는 성전이라면 교회에 속해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은 뭐가 될까요? 건축 재료가 되는 것이죠. 성전 재료가 되는 것입니다. 성전은 지금도 지어간다 그랬어요. 그래서 저도 이 교회의 한 재료입니다. 성전을 지어가는 한 재료입니다. 제가.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벽돌 역할도 하는 것이고 시멘트 역할도 하는 것이고 철근 역할도 하는 것이고 나무 역할도 하는 것이고 그런 것이죠. 이 건물을 짓기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많은 재료가 여기에 들어갔겠습니까? 벽돌도 있고 뭐 시멘트도 쓰였고 여러 가지 많은 재료가 들어가서 이렇게 아름다운 건물이 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은 지금 지어져 가고 있는 성전의 재료로 가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뭐 나 하나쯤이야. 없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이 건물에서 벽돌 하나만 쑥 빠지면 이 건물이 문제 있는 건물 되는 거예요. 모두가 다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다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하면 우리가 정말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성전으로 계속 서 가는 것이죠. 또 이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거룩한 제사장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 여러분 다시 보겠습니다. 5절 같이 한번 읽죠. 시작. 너희도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자, 이 말씀을 잘 보시면 그리스도인들을 신령한 집 성전으로도 묘사하고 있고 그리고 또 거룩한 제사장으로도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성전이 있으면 성전에서 일할 제사장도 있어야죠. 그런데 그 제사장이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라고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성전도 있었고 성전에서 일하는 제사장들도 있었지요. 신약시대에는 우리 눈에 보이는 그런 성전은 없습니다. 예루살렘에 가봐야 여러분 성전은 없습니다. 근데 신약시대에도 여전히 성전이 있고 성전에서 일하는 제사장들이 있는데 그들이 누구냐?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9절 말씀을 또 보겠습니다.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구약시대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택하신 족속이었습니다. 거룩한 나라였습니다.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었습니다. 그리고 왕같은 제사장들은 아론의 자손들만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누가 거룩한 나라요? 누가 거룩한 제사장들이라는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을 또 보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과거에는 우리가 하나님과 상관없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누구 때문에 그렇게 된 줄 아십니까?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죠. 로마서 10장 11절 12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1절 12절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1절 12절 시작.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다 그랬습니다. 유대인들만 뭐 특별한 백성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누구라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고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내가 누구인가? 내 정체성이 뭔가? 분명히 잘 이해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누구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세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세요. 그게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잖아요. 우리 어린이들도 있고 또 우리 학생들도 있는데 여러분들도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살아가세요. 친구들이 여러분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하더라도 너무 신경 쓰지 마십시오. 그거는 그냥 친구들이 하는 말일 뿐이고 여러분의 진짜 정체성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리고 거룩한 제사장이에요. 그런 사실을 늘 기억하고 하루하루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큰 복을 주신 목적이 뭔 줄 아십니까? 우리를 제사장 삼아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해주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이 뭔가 하면 우리 9절에 나옵니다. 우리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 하반절에 보니까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 삼아주시고 거룩한 제사장이 되게 해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이 말씀을 간단히 설명드리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귀한 자리에 세워주셨느냐? 한마디로 하나님 찬양하라고, 하나님 증거하라고 그렇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면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늘 하나님을 증거하면서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시편 71편을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그 글을 쓰신 분은 한평생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을 증거하면서 살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말씀을 좀 보기 원하는데 시편 71편 14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71편 14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 찬송하리이다. 내가 측량할 수 없는 주의 공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리이다. 내가 주 여호와의 능하신 행적을 가지고 오겠사오며 주의 공의만 전하겠나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시편 71편을 기록하신 분이 누군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분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경외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늘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 증거하면서 살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나이가 많아져서 노년의 나이에 이르게 됐어요. 근데 이분의 기도 제목이 뭡니까? 늙어 백발이 될 때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늙어도 나에게 은총을 베풀어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증거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삶을 살아가 주기를 바랍니다. 젊었을 때도 하나님 잘 경외하시고 늙었을 때도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 증거하면서 하나님 찬양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이 된 사람들이 해야 할 또 다른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5절 하반절에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5절 하반절 여러분 다시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자, 이거 보니까 거룩한 제사장은 뭘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려야 될 것을 여기에 말씀하고 있죠. 구약시대 때 제사장들은 하나님께 제사하는 일이 아주 중요한 그들의 일이었습니다. 짐승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 그게 제사장들이 했던 아주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오늘날의 제사장들은 우리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어떤 제사를 드려야 되느냐? 오늘날에는 뭐 소 잡고 양 잡아서 제사 드릴 필요는 없어요. 그는 예수님의 죽음으로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제사가 있는데 성경을 보시면 다섯 가지 제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제사는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채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런 말씀을 하고 있죠. 자, 로마서 12장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의 몸을 무엇으로 드리라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랍니다. 우리의 몸을. 이 말씀은 우리의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하면서 살아가라 그 뜻이죠. 우리의 몸이라고 해서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드려야 할 첫 번째 제사입니다. 두 번째 제사는 찬송의 제사예요. 이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15절에 나옵니다. 자, 히브리서 13장 15절 같이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이번에는 어떤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라고요? 찬송의 제사. 여러분 오늘 교회 오셔서 찬송 부르셨죠? 그거 하나님께 드린 제사예요. 그게 찬송의 제사예요. 또 찬송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람들 만날 때마다 하나님 증거하고 하나님 높여드리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입술로 드리는 제사지요. 그런 일을 우리가 많이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선을 행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는 제사를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그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16절에 있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 시작.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자, 이번에는 어떤 제사를 언급하고 있어요? 선을 행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는 제사. 그런 제사를 우리가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좀 착하게 살아야 돼요. 못된 짓 하면 안 됩니다. 착하게 살아야 되고 또 이렇게 베풀기 좋아하고 나눌 줄 알고 그래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선교와 구호를 위해 물질 드리는 제사를 또 드려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빌립보서 4장 1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찾지는 않겠어요. 거기 보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사도바울에게 물질 준 것에 대해서 사도바울은 그것을 하나님께 바친 제사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셔서 헌금하는 것, 선교를 위해서 물질 드리는 것,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구호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바치는 제사입니다. 제사행입니다. 그래서 그런 제사도 우리가 하나님께 많이 올려드려야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로마서 15장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방 사람들을 구원한 것에 대해서 이방 사람들을 이렇게 제물로 바친 것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 그것도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제사지요. 그리고 그렇게 하는 일을 사도 바울은 복음의 제사장 직분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제사장 직분. 우리가 복음의 제사장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마다 복음 전하고 주님께로 영혼들을 인도해야 하는 것이죠. 그럼 주님께서 그 제사를 기쁘게 받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제사들 늘 주님께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 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은 산 돌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산돌 위에 지어져가는 신령한 집, 성전입니다. 성전일 뿐만 아니라 그 성전에서 일하는 제사장들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답은 너무나 자명해지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 은혜 늘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하나님을 증거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0: 지금까지는 새삼침례교회 강효민 목사님의 은혜의 동산과 함께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신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해 구원받기 원하시는 분들이나 신앙상담을 원하는 분들은 이메일 korean@bbnmedia.org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함께 하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바라며 다음 이 시간에 전해드리는 은혜의 동산에 많은 청취 바랍니다.
2: 온 가족이 함께 들을 수 있는 인터넷 방송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성공 비법을 제시한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 하나가 속내를 털어놓지 말고 상대의 이야기를 경청하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대인관계에 있어서 3-2-1 법칙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3분간 경청하고 또 2분간 맞장구 쳐주고 1분간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남의 말을 들어준다는 것은 굉장한 인내를 필요로 합니다. 정신과 의사들의 주된 일은 환자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입니다. 아무리 흥분한 사람도 한 시간만 말을 하면 화가 진정된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전도하는 데에 지혜를 구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이 3-2-1 법칙을 한번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이 방송을 들으시는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분들의 화나 기도 제목들, 나누고 싶은 말들이 있으신 분들이 있습니까? 언제든지 저희들에게 이메일을 보내주셔서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은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을 너무너무 좋아하고 있습니다.

0: 말씀도 기도도 하지 않는 것은 영적인 삶이 죽은 것이다. 말씀은 많이 읽거나 기도하지 않으면 병약한 삶이 되고 말씀은 적게 읽거나 기도를 많이 하면 좀 더 나은 삶이 되기는 하나 일관성이 없다. 풍성한 말씀과 기도는 매일 건강하고 강력한 삶을 준다라면서 앤드류 머레이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매일매일 사람들은 식사를 하고 잠을 잡니다. 심지어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 돈을 들여 운동을 하고 또 좋은 영양 섭취를 위해서 몸에 좋은 것들을 사서 먹습니다. 성도의 매일매일은 풍성한 말씀과 기도로 건강하고 강력한 영적인 삶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 찬양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케 하실 것이요. 금주의 좋은 소식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이었습니다.
2: 이렇게 무너지고 해체되면서 예수의 생명과 상관없이 쓱을 질껏 붙들고 가느냐, 그 차이예요. 우리 안에 뭘로 채우면서 가는지 그건 주님과 여러분들만이 아실 거예요. 우리 겉으로 판단하지 맙시다. 어떤 사람은 진짜 세상 거 추구하는 것 같은데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고 갈 수 있고 진짜 예수를 위한다고 하지만 그 안에 세상 사랑이 가득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건 판단은 우리를 보류하자 말이에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정말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에게 하면 세상의 종말이 왔다는 것을 알아요. 그 주님의 재림시에 일어날 그 일이 성령이 임하게 되면 실제가 되는 겁니다. 지금 여기에서
1: 이장호 목사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언약을 따라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 강림과 재림 후반부 말씀입니다.
2: 그래서 이게 상징일까? 실제일까? 여러분 어떻게 해요?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이 무너지는 게 실제 같아요? 상징일 것 같아요? 대답도 잘 안 하시네요. 자, 베드로서 3장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서 3장. 그래서 제가 앞에 말씀 이렇게 드렸잖아요. 성령 강림과 지금 종말 또는 재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베드로서 3장을 보십시오. 베드로서 3장 1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써놓으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노아 홍수 얘기를 하죠. 베드로 사도가 노아 홍수 때 사람들은 이 세상이 물로 심판받는다는 노아 선지자의 말을 듣고 어떻게 했다고요? 그 말을 안 믿었다. 그 말을 안 믿었다는 것은 이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됐다는 것을 안 믿었다는 거죠. 이 세상이 창조될 때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물 속에서 성립시켜 내셨거든요. 그래서 카오스 상태,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신이 수면에 운행했을 때에 물 수면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이 땅은 혼동이었습니다. 그래서 물과 물을 나눠버리죠. 첫째 날은 낮과 밤, 둘째 날은요 물과 물을 나눠버립니다. 그래서 물과 물 그 사이가 뭐가 되죠? 하늘, 궁창이에요, 궁창. 물과 물, 그래, 윗물과 아랫물로 나눴죠. 그러나 아랫물 안에도 지구는 여전히 어디 속에 있어요? 물 속에 있어요. 그리고 셋째 날에 뭘 만듭니까? 바다와 육지를 만든다는 것은 물 속에 있는 육지를 솟아오르게 만들고 땅을 깊게 만드니까 그렇게 무치 드러나는 거죠. 이게 셋째 날이에요. 그러면 셋째 날에 이미 지구와 땅과 물이 분리됐단 말이죠. 셋째 날에. 그러면 지구가 원래 어디서 나왔던 거예요? 그렇죠.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베드로 사도가. 그러니까 원래 이 땅이라는 것이 물 속에 있었다. 그래서 물로 심판한다는 이 말을 사람들 안 믿었단 말이에요. 예, 하늘과 땅은 원래 그대로 있어. 뭐 홍수부터 나온 기억도 없고. 그러니까 이 세상이 물로 심판한다. 그런 건 있을 수가 없어. 노아 시대에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것을 일부러 잊어버리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서 3장 4절 보세요.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딨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 그냥 그대로 있다. 하늘, 해와 달 그대로 있다. 땅 그대로 있다. 바다가 언제 뭐 육지로 넘친 적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이는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그럼 노아홍수 이후 노아홍수 때 어떻게 그렇게 어떻게 돼? 온 세상이 물에 잠기죠. 물에 잠기면 또 어떻게 되세요? 또 지각이 변동되어야 됩니다. 지각이 변동되어야 무치 솟아오르고 땅이 또 꺼져 내려가는 거죠. 그러면 지금 산에서 소금 캐는 곳 봤습니까? 그곳이 옛날에 뭐였어요? 바다였으니까요. 산꼭대기 지금도 그 바다에 있었던 뭐 조개껍질 같은 게 화석이 산에서 나오는 거 보셨죠? 그럼 옛날에 그거 어디 뭐였습니까? 바다였잖아요. 그럼 그런 걸 우리는 말할 수 있잖아요. 옛날에 이게 노아홍수 바닷물에 다 잠겼던 것이라고. 그래서 땅이 솟아오르고 땅이 꺼지니까 육지와 바다가 또 경계가 생겨지는 거죠. 이런 말씀들을 사람들이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물론 뭐 대륙 융기설 이런 건 지질학자도 다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게 노아홍수 때문에 이렇게 일어났다 얘기 안 하잖아요. 이런 말씀 아무리 해도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노아홍수 때처럼 세상이 멸망하고 심판받을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삽니까? 안 하고 삽니까? 예? 하고 삽니까? 안 하고 삽니까? 지금 이 시간에는 하지요. 지금 이 시간에는. 근데 돌아서면요. 또 안 하고 살잖아요. 그래서 6절 보십시오. 이로 말미암아 그때에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사람들 하는 말씀 안 들어요. 들으면 일부러 잊어버리려고 해요. 이 땅이 물속에서 나왔다 하는데 그 말 안 들어요. 노홍수로 심판해서 멸망했습니다. 그래서 멸망했습니다.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그러니까 물로 심판하셨던 그 동일한 말씀 천지를 창조한 그 동일한 말씀 물로 심판한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 24장 29절 읽으면서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이 흔들리고 무너지리라는 이 말씀을 상징으로 보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실제로 노아홍수 때처럼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이 무너져 내릴 거라고 믿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까요? 보이는 세상을 전부로 이기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의 나라를 믿고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산다면 우리는 아직도 그런 믿음이 없는 사람이고 그런데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데 만약에 보이는 것만 추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보이는 것들을 무너뜨려야 돼요. 보이는 것들을 깨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무너뜨려야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게 만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걸 사랑이라니까 화내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면 그럴 수가 있느냐고. 이게 다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영원한 생명에 비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100년 사는데 100년도 못 사는데 영원한 생명에 비하면 이 땅에 100년 사는 그거 잠시 잠깐이에요. 불교적 요는 찰나예요. 찰나. 순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의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세상을 살아면서 사람 그들이 심판되었던 것처럼 이제 이 땅은 보이는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해 보호하신 바 되어 이걸 모델로 보여준 게 뭐예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잖아요. 소돔과 고모라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여러분 이 지구는요 불을 딱 붙기 좋은 상태로 만들어져 있어요 지금. 여러분 산소 용접기 보셨죠? 그 산소 용접기 하면 새도 녹입니다 산소가. 지금 지구의 산소 질소 이 농도가 적절하게 유지되니까 있지. 이 산소가 만약에 농도가 좀 더 높아지면 어떻게 돼요? 누가 라이터 담배 피라 라이터 피면 어떻게 되겠어요? 펑. 가스는요. 밑에 멘탈은요. 핵은요, 밑에 불구대가 불불 끓고 있어요. 이런 것들만 아니에요. 지금 지구에 있는 핵무기만 다 터뜨리면요, 지구가 수십 번 멸망해도 남는 핵무기들이 있어요. 스스로 멸망한 걸 자초하는 무기들도 만들어 놓았단 말이에요. 지구 하나 무너지는 것, 우주 멸망하는 것, 말씀으로 창조하신 거죠. 근데 그 말씀을 무시하고 살았거든요. 누가? 노아 시대 때. 그 사람들이. 오늘 이 시대에 하늘에 해와 달과 별들이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나는 인공위성 타고 안 무너지는 곳으로 가야지. 여러분, 2억만 하면 이제 우주 여행 할 수 있어요. 보험 들어, 적금 들어도 보세요. 2억 하면 이제 위성 우주 여행도 한대요. 그런 천문학적인 돈을 들은 이유는 이런 말씀이 두렵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는 그런 소식 들으면 어떻게 해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기다렸습니다. 이게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이에요. 일본에서요, 우주과학자들이 모였습니다. 얼마 전에 우주과학자들이 모여서 뭘로 오는 이 경향신문에 나온 내용인데요. 우주과학자들이 모여서 외계에서 오는 행성들, 그러니까 유성들이죠. 유성들이 지구로, 여러분, 1년에 몇 개 떨어지는지 아세요? 수천 개 떨어집니다. 근데 지구로 충돌은 잘 안 돼요. 왜? 대기권에 진입해서 불에 타버리기 때문에. 불에 타는 순간 우리는 뭘 보는 거죠? 그게 별똥별 보았잖아요. 옛날에 그거 보면서 소원 빌면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소원은 그냥 그거 떨어지면 죽는데 무슨 소원이 이루세요? 그러니까 별똥별이 떨어지기 직전에 소원 빌을, 우리는 그 별똥별 볼 때, 유성 볼 때 소원 빌세요. 무슨 소원이요? 주여, 세상 끝날을 내가 믿나이다. 주여, 요 회개하고 예수 믿으세요. 그 순간. 하늘에 해와 달과 별들이 떨어질 때에. 그걸 연구하는 게 일본에서 모였어요, 회의를. 그래서 그들은 지금도 계속 연구하고 있거든요. 지구의 멸망을 막기 위해서 과학자들 그렇게 연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걸 보면서 웃죠. 한번 막아보지. 지구의 멸망을 막을 수 있는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성경을 안 믿는 거예요. 이 약속된 말씀을 안 믿어요. 그래서 멸망까지 이 세상은 불사르기에서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을 보존해 두신 것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 잊지 말라. 묵시를 설명하는 이런 개념이죠.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너희를 대하여, 요 너희 안에 누구 넣으면 돼요? 자기 이름 써 놓으세요. 왜 주님 아직까지 안 오셨어요? 우리를 대하여, 나를 위하여 오래 참으신 거예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으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해. 회개하고 예수 믿으라 이 말이죠.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삼으라. 그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우리가 정말로 이 약속의 말씀을 믿으신다면 우리의 의가 없음을 알고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겁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겁니다. 이런 자들은 자연스럽게 뭘 기대할까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사모하게 되어 있다는 말씀이죠. 요한계시록 6장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12절입니다.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틀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이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며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저는 이 말씀 볼 때마다 종일이라는 말씀에 보여요. 우리는 흔히 왕족들, 장군들, 부자들, 강한 자들, 남을 해치고 군림하고자 한 그런 자들만 심판받는 줄 아는데 뭐도 들어가요? 종도 들어가요. 그냥 가난하고 종이 되었다고 자동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란 말이죠. 성경에서 가난한 자를 말하는 거, 시편에서 고아와 과부, 나그네가 경건한 사람과 같이 연결시키는 이유는 고아와 과부, 나그네가 의지할 것이 없어서 주님만 의지하는 것을 경건이라 그래요. 힘이 없고 약한 종이라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가난한 자를 택하여 믿음에 부요케 하신다는 그런 말씀이 있지만 종이라고 자동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종이 들어가요. 회개하고 예수 믿지 않으면 종이라도 어린 양의 심판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들이 너무너무 무서워요. 주님 재림하는 그날에. 그래서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호자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어린 양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일찍 죽임다는 어린 양, 그 십자에 죽임다는 그 어린 양이, 그 어린 양을 이 역사 속에서 내가 회개하고 내가 당신을 찔러 죽인 죄인입니다고 회개하고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은 그게 부자로 살았던, 왕으로 살았던, 종으로 살았던, 힘들게 살았던, 뭐 형통에 살았던 그 어린 양의 진노가 너무 무서워서 산한 날 가려다오, 바위와 날 가려다오, 이 날이 무슨 날이에요? 재림의 날이에요. 이 날이 오기 전에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믿는다면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무력하고 정말 실패한 죽음, 저주받은 죽음, 침뱉고 돌아선 그 십자 앞에 무릎을 꿇는 것, 이것이 성령이 임해야만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임하게 되면 자기 죄를 알고 십자에 무릎을 꿇어요. 이게 종말을 아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하늘이 해가 무너지고 뭐 달이 핏빛처럼 변하고 이런 이미지들은요, 종말을 말하는 상징인과 동시에 실제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상징으로 구약에서 설명되고 있지만 정말 재림하는 날에는 실제가 된단 말이죠. 그럼 그 실제가 오는 날 회개하고 예수 믿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그 실제가 이런 날은 번개가 번쩍인같이 주님 재림하시기 때문에 도둑같이 오기 때문에 해결 틈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역사 속에서 우리가 믿던 것들이 무너져 내릴 때에, 내가 의지하는 것들이 무너져 내릴 때에 그때 이 말씀이 보인다면 예수를 믿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임해야 이 사실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임하게 되면요, 정말 세상을 종말로 보게 돼요. 성령이 임해야만 세상이 이미 끝났다는, 예수님 재림할 때 정말 하늘과 땅이 불태워질 그 사실들이 성령이 임하게 되면 실제로 지금 믿는다니까요. 어떤 식으로? 하늘 무너진 거예요. 이 땅이 무너진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다 땅에 그 바라보고 살잖아요. 그런 삶에 가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땅이 무너졌어요. 그게 성령이 임한 자가 믿는 믿음이고 그 말을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런 예를 종종 들죠. 우리 초등학교 때, 우리는 국민학교 다녔습니다만은, 기마전 할 때 백군 천군이 막 싸우죠. 그러니까 모자 뺏기 하잖아요, 모자. 그러니까 대장 깃발만, 대장 모자만 뺏으면 다 지는 거죠. 그래서 대장끼리 막 싸우는데, 뭐 천군이 예를 들어 졌습니다. 백군이 이겼죠. 천군이 졌습니다. 근데 저쪽 구석에는 뭐하고 있어요? 천군 백군이 지금 서로 이기려고 막 싸우는 거죠. 그때 가서 어떻게 합니까? 툭툭 때리면서, 어이 천군 졌다. 그럼 천군이 어떻게 해요? 잡고 있던 손이, 에이씨 미안한데 에이씨 그래서 손에 힘이 쭉 풀리는 거예요. 이게 복음 전하는 거예요. 이런 못 붙들고 있어요? 뭘 지금 움켜쥐고 있습니까? 뭘 목숨처럼 쥐고 있어요? 가서 뭐라고 얘기해요? 하늘이 무너졌습니다. 땅이 무너졌습니다. 섬들이 간 곳 없습니다. 성령 임한 자가 실제로 믿어야 될 뿐 아니라 이 말씀을 전했을 때 그 말씀을 진짜로 믿는 사람은 손에 뭐가 빠져요? 힘이 쑥 빠지면서 그러네요 하고 누구를 바라봐요? 예수님을 붙들게 된다니까요. 그러면 성도들에게 세상에 환난이나 죽음이나 고통이나 그 어떤 것들이라도 모르다고 해요. 성도는 지나가는 가벼운 것으로. 여러분 힘든 사람 있는 줄 알아요. 고통도 있는 줄 알아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20년 전에 오늘 있을 일을 생각해 본 적이 없잖아요. 앞으로 20년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나 이미 이 역사 속에 하나님의 진노쟁이 지나가요. 그래서 시편 90편에 보면 우리 일평생이 70이고 80이자 그 일평생은 하나님의 진노쟁이 지나간다고 그랬어요. 순식간에 진노쟁이 지나가는 거죠. 근데 이미 우리가 한 7, 80년 뒤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 어디가 있어요? 저기가 있잖아요. 영원한 생명의 나라야. 그 내용이 그게 실제로 내가 믿어진다면 지금 견딜 수 있잖아요. 견딜 수 있어요. 내가 견디자 이게 아니라 그 약속의 말씀이 있으면, 여러분 군인은요 국방부 시계는 거꾸로 메달을 넣어도 돌아가요. 진짜 그 제대 날짜를 안다면,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다면 견뎌내는 거죠. 별건 아닙니다, 그거. 우리가 다 가는 길이에요, 그게. 그러나 해체되고 무너지면서 진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담기느냐. 이렇게 무너지고 해체되면서 예수의 생명과 상관없이 썩을 질 것 붙들고 가느냐. 그 차이에요. 우리 안에 뭘로 채우면서 가는지 그건 주님과 여러분들만이 아실 거예요. 우리 겉으로 판단하지 맙시다. 어떤 사람은 진짜 세상 거 추구하는 것 같은데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고 갈 수 있고 진짜 예수를 위한다고 하지만 그 안에 세상 사랑이 가득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건 판단은 우리를 보류하자 말이에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정말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에게 하면 세상에 종말이 왔다는 것을 알아요. 그 주님의 재림식에 일어날 그 일이 성령이 임하게 되면 실제가 되는 겁니다. 지금 여기에서 요엘서 2장을 보십시오. 요엘서 2장 28절입니다. 호세아 다음에 요엘서입니다. 2장 28절.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호세아 2장 28절입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를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요 말씀만 읽어놓고 성령이 임하면 저 비전을 가진다, 꿈을 가진다, 희망을 가진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 비전과 꿈과 희망이 뭔지 보십시오.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기둥이라. 그러면 성령이 임하게 되면 비전과 꿈과 환상이 뭐예요? 심판을 세상에 종말에 왔다는 것을 아는 거죠. 이보다 더한 비전이 어디 있어요? 이보다 더한 꿈이 어디 있어요? 아니 주께서 하나님의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시면 장래일을 말하고 꿈을 꾸고 비전을 얘기한다 그러잖아요. 이상을 말하죠. 그래서 그때 내가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는 곧 뭐가 온다고요? 피와 불과 연기다. 전부 무슨 개념이죠? 심판 개념이잖아요. 아까 베드로후서 3장, 요한계시록 6장 심판 개념이죠.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이 꼴이 되죠? 피와 불과 여호와의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그 재림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더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이며. 그러니까 성령 임하면 뭘 알아요? 심판을 알죠. 여호와의 날을 알고 종말을 알고 이 세상이 불탈 것을 아는 것이 성령 임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 임한 사도들이 무엇을 증거합니까?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2장 보십시오. 16절입니다. 사도들에게 성령 임해서 회개하고 예수 믿으라고 너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 주와 그래서 전하니까 너희가 술 취했다 이러죠. 지금 아침 9시 때 내가 술 취한 게 아니다 라고 하면서 16절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해 말씀하신 것이라 일러서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원한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바로 사도들이 성령임했어요. 성령임하고 나니까 뭘 딱 전합니까? 이 세상이 끝이라는 거죠. 이게 종말의 영이에요. 그래서 성령은 종말의 영이에요. 성령임하게 되니까 이 세상 끝을 미리 당겨서 보는 겁니다. 재림 때 하늘과 해가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뭐예요? 하늘이 무너졌고 땅이 무너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해야 돼요? 지금 아니 성령임하게 되면 종말의 영이고 종말의 영이기 때문에 이미 재림이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실로 재림이 온 거예요. 이게 파루시아. 성령 강림은 지금 여기서 우리에게 임하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였는데요. 이 파루시아 다음 주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장차 올 재림을 대비하는 게 아니고 지금 여기서 뭐요?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고 산다는 거죠. 이게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22절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시다.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등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곳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예언을 가지고 예수의 십자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미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에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36절 보십시오. 2장 36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리는 자들 어떻게 해요? 어찌할꼬? 그때 베드로가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으라. 이게 종말이 임한 자의 삶의 모습이고 전도의 모습이 이런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성령 강림이 임해야만, 성령이 임하게 되면 뭘 알아요? 심판을 실제로 지금 보고 사는 거죠. 지금 준비해서 아 심판의 날에 맞이하자가 아니라 지금 심판을 알고 지금 종말을 알고 사는 삶. 이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내가 떠나면 거처를 마련하겠다. 그 거처는 바로 보혜사 성령을 말해요. 예수님이 땅에 오셨을 때는 예수님만이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였어요. 내 안에 아버지가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다. 내가 십자가를 지러 가는 것은 내가 거처를 마련하러 간다. 하늘에 아파트 만들러 간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거처를 만든다. 그래서 이 거처가 마련되면 내가 너희에게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대로 들여놓겠다. 그렇게 거처가 마련되면 내 아버지와 내가 너희 안에 가서 살겠다. 이게 천국이거든요. 예수님이 우리를 거처 삼고 사시겠대요. 이게 종말의 영 임한 자들이 전한 복음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미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완성하신 그 예수님께서 성령을 넘겨주시잖아요. 그 성령이 넘겨주시는 것이 2000년이 지난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었다면 2000년에 그 예수님이 살아서 우리에게 지금 뭐하고 계세요? 이 복음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죠. 그럼 우리가 복음을 듣고 믿었다. 이 성령이 망해야 믿을 수 있거든요. 그렇게 예수를 믿게 되면 예수님과 함께 이미 우리는 뭐 돼버린 거죠? 죽었고 또요? 살아났고 하늘에 앉혀져 있어요. 그러면 왜 빨리 좀 데려가지? 왜 날 살려드시느냐고요?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 역사 속에서 나의 고통을 뛰어넘는 또는 나의 실패와 나의 좌절과 나의 수치와 나의 부끄러움을 상쇄시키고 그런 것은 기억조차도 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그 넓이와 길이와 깊이와 크게 어떤을 맛보아 알게 하려고 그 사랑을 알게 되면 이 사랑 안전할 수가 없어요. 나 이런 죄인이었어요. 나 이런 장녀였어요. 나 이런 도둑놈이었어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단번에 영원히 그 피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다면 이걸 어떻게 안전해요? 그 사랑 임한 자들 그거 알게 하려고 살려두셨고 또 그 사랑 전하라고 이 땅에 살려두신 거잖아요. 그래서 바울사도는 이렇게 말하죠.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래. 모든 것은 다 사라집니다. 사랑만 가득한 거죠. 그 사랑이 어디에 나타나세요? 예수의 십자가에 나타났음을 알고 믿는 것이 이 역사의 과정이니까 얼마나 귀해요. 그래서 살아있는 이날 동안 정말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아니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그 십자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종말을 주님 오시는 그 종말을 지금 눈앞에 보듯이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는 저와 이름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이 임한 자들은 세상의 종말을 지금 눈앞에서 보듯이 살아갔습니다. 그렇다면 이 종말에 무엇이 가장 중요합니까?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주의 성령과 말씀의 역사로 정말 예수님을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로 믿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1: 지금까지 언약을 따라서 창원시 성산구 대방동에 위치한 늘푸른 교회 이장호 목사님의 말씀과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늘푸른 교회 또는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계속해서 마태복음 강해가 이어집니다. 놓치지 마시고 많은 은혜 얻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서는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을 얻으셨습니까? 또한 영생을 얻었다고 믿고 있는 분들은 어떤 근거로 내가 영생을 얻었다고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저는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을 근거로 내게 영생이 있음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저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또한 나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처럼 저는 영생을 이미 얻은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와 똑같은 확신과 믿음이 있으십니까? 이 땅 살면서 가장 소중하게 얻어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은 영생입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0: 1년 365일 진리 되시는 하나님 말씀만을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케 하실 것이요. 금주의 좋은 소식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이었습니다.

다윗은 그 영광을 열방 중에 그 기이한 행적을 만민에게 선포할지어다 라고 역대상 16장 24절에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자신의 제자들에게 그리고 그 뒤에 따르는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이 명령하고 있는데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명령은 우리의 사명입니다. 여러분의 헌신, 기도, 은사, 이러한 귀한 것들은 이 지구상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분의 명령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오늘 한국방송에서 제공하는 성경대학에 등록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심으로 예수님의 명령을 따르며 족속을 제자로 삼을 수 있는 능력을 갖추시기를 바랍니다. 웹페이지는 www.bbnbi.org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율법에 관하여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말씀하십니다. 그 첫째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바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이웃에 관하여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바로 저 유명한 강도 만난 사람의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이야기의 결론은 약한 자에게 자비를 베푸는 자가 바로 진정한 이웃이라는 것입니다. 지금으로 보면 이웃이 아니라 비켜가야 하고 무관심해도 괜찮은 그런 귀찮은 존재를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이웃으로 삼고 그들을 돌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기적입니다. 뭐가 기적이냐고요? BBM 방송이 사업 광고 없이 지난 1971년부터 지금까지 순수하게 청취자 후원으로만 하나님 사역을 이끌어올 수 있었던 것은 우리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하기 힘든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청취자들의 기도와 물질 동력으로 이 기적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기적이라고 해서 뭔가 우리의 형편이 나아진 것이 아니라 죽은 영혼들이 구원을 얻고 새 생명을 얻은 것이 바로 기적입니다. BBN

한국어 방송은 오늘도 이 기적에 동참할 동력자를 찾고 있습니다. 후원 금액이 적어서 망설여지신다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을 부탁드립니다. 한 번 후원해 주셔도 되고 또 매달 후원도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후원은 복음 전파에 온전히 사용됨을 말씀드리면서 후원에 관한 궁금한 내용들은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이메일 주소는 korean@bbnmedia.org입니다. 오늘 믿음의 결단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0: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케 하실 것이요. 금주의 좋은 소식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이었습니다.

0: 간증 드라마 사슬을 끊고 게일 이야기. 번역 김성인, 극본 윤주연, 연출 송옥석. 안녕하세요. 여러분에게 상처를 준 누군가를 용서하는 일은 힘듭니다. 특히 반복적인 상처는 고의적으로 보이죠. 오늘 이야기의 이 여성은 가까운 사람에게서 반복적인 상처와 조롱을 받으며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용서할 수 없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녀의 영혼과 삶이 사슬을 끊었을 때 모든 것이 변화되었답니다.
1: 당신 충분히 마셨어, 엘라?
2: 아, 나보고 충분히 마셨다고 말하지 말아요. 난 애들 때문에 충분히 질린 사람이니까. 그래서라고요. 쟤들이 나를 술 마시게 하잖아요.
1: 아이, 진정해, 여보. 우리 애들은 착한 애들이야.
2: 나에게 이러라 저래라 제발 좀 하지 말아요. 당신도 쟤들처럼 똑같이 나쁘니까.
1: 엘라, 제발 그만 좀 해.
2: 내 동생들이 보고 싶어. 걔들은 나를 이해했는데.
1: 우리 내년에 고향에 갈 거야. 미국으로 돌아갈 거라고.
2: 난 범이다가 지긋지긋해요. 사는 것도 이제 지쳤다고. 나 죽어버릴 거야.
1: 엘라, 문 열어. 어?
2: 너무 늦었어요. 이미 독약을 삼켜버렸으니까.
1: 게이, 어서 가서 겨자를 가져오렴. 엄마에게 먹여서 토하게 해야 돼.
0: 오늘 이야기의 이 여성은 어머니가 자살 기도를 하던 그때 어린이였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그녀가 어떻게 그 어려운 시절을 극복했는가에 관한 것으로, 지금 사슬을 끈 코를 통해 전해드리는 이 이야기는 게일이라는 가명의 한 여성의 실화 간증입니다.
3: 저는 장녀로 태어났고 어머니는 알코올 중독자셨습니다. 아버지는 술을 드시지 않았죠. 제 어린 시절은 끔찍했습니다. 어머니가 늘 남을 원망하셨기 때문이었죠. 그날 아버지가 어머니의 생명을 구하시긴 했지만 저는 늘 염려와 두려움 속에서 자라야만 했습니다. 저는 2살 어린 남동생과 14살 어린 남동생을 두게 됐습니다.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던 날 어머니는 또 딸을 낳으셨고, 게일이 대학에 가지 않아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라고 말씀하셨죠. 어머니에게 저는 어린 동생들을 키울 용도로 필요하셨던 것입니다. 저는 취직을 했고 20살 때 롭을 만나 사귀기 시작했습니다.
4: 12년 동안 학교를 10번 전학하고 그래서 그런가 당신은 아주 성숙하고 침착해요.
3: 난 친구가 별로 없었어요. 주로 집에서 혼자 시간을 보냈거든요.
4: 난 여기서 태어나서 자랐어요.
3: 아주 운이 좋군요. 이사 다니지 않은 게

0: 평생을 당신과 함께 보내고 싶어요.
1: 저희 아버지는 훌륭한 아버지셨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것도 어머니에겐 소용이 없었죠. 어머니는 계속 술을 드셨으니까요. 제가 약혼했다고 알리자 어머니는 결혼식 계획을 세우기 시작하셨습니다.
2: 천천히 한 바퀴 돌아봐, 게일.
1: 아름다운 드레스네요, 엄마. 하지만 너무 비싸요.
2: 가격은 신경 쓰지 마. 넌 아무 기쁨이 없잖니, 게일. 이 드레스에 있는 레이스가 훨씬 더 질이 좋은 거야. 자, 봐. 아주 멋지잖아.
1: 하지만...
2: 입고 나중에 네 동생한테 물려주면 돼.
1: 그치만 아버지가...
2: 이 옷 살 거야. 그걸로 얘기 끝났어. 아무 말도 하지 마.
3: 아주 아름답구나, 게일. 하지만 난 그만큼의 돈을 벌지 못했어.
1: 저도 알아요, 아버지. 엄마가 그 옷을 고르셨어요. 아버지도 엄마 잘 아시잖아요.
3: 필요한 비용도 아직 내지 못했단다.
1: 걱정 마세요. 제가 이 옷을 가게에 돌려줄 거예요. 이 옷만큼 아름다운데 가격이 10% 저렴한 드레스를 받은 게 있거든요.
3: 고맙다, 게일. 내 엄마는 걱정하지 마. 내가 알아서 할게.
1: 하지만 그 누구도 어머니를 다룰 순 없었습니다. 그 드레스를 돌려준 후 어머니는 제게 말을 하지 않으셨으니까요. 한 주 또 한 주가 지나고 결혼식이 가까워 와도 어머니는 침묵을 유지하셨습니다. 우리는 아름다운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이후에도 저는 어머니를 기쁘게 해드리려 애를 썼지만 불가능한 일이었죠. 첫 아이가 태어났을 때 어머니는 병원에 찾아오셨지만 친정어머니로서 출산한 딸을 돕는 일은 전혀 하지 않으셨습니다. 엄마, 저 왔어요.
2: 무슨 일이니, 게일? 나 지금 좀 바쁜데.
1: 내일 밤에 우리 아기 좀 봐주실 수 있는지 해서요. 저 외출해야 되거든요.
2: 아니, 보물을 구할 돈이 없으면 그냥 네가 집에 있으면 되잖아.
1: 그럼 명절에는 어떠세요? 엄마와 아버지 두 분이 저녁 드시러 저희 집에 오시겠어요?
2: 아니, 아니. 넌 술 대접을 안 하잖니. 차라리 저 내 친구들하고 시간을 보내려고. 그 친구들은 술을 마시니까.
1: 롭과 저는 세 자녀를 낳았습니다. 아이들 모두 얌전했고 학교에서 공부도 잘했죠. 학교 행사 때 친정 부모님을 초청했지만 어머니는 단 한 번도 오지 않으셨습니다. 어머니는 우리 아이들에게는 아무 관심도 안 보이셨죠. 심지어 친정집에 우리들 사진을 진열하지도 않으셨답니다. 반면 다른 형제자매들의 사진과 그들의 아이들 사진은 아주 잘 보이게 진열하셨죠. 어머니의 그러한 행동이 제가 깨달을 수 있는 이상으로 저에게 영향을 미쳤답니다. 12년 후 우리 결혼에 위기가 닥쳤죠. 요즘 왜 그렇게 밖에 많이 나가 있어요, 럽?
0: 고객들과 사업상의 미팅이 있었어. 기억 안 나?
1: 미팅이 너무 많아요.
0: 당신은 오늘 장모님 댁에 다녀왔어?
1: 네. 왜요?
0: 당신은 장모님을 만나고 오면 꼭 짜증을 내더라. 장모님과 있었던 문제들로 내 탓을 하지 마.
1: 당신 탓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너무 자주 밖에 나가잖아요. 마치 나갈 변명거리를 찾는 사람처럼 보여요.
0: 우리가 갈라서기를 원해?
1: 아니요, 물론 아니에요. 난 그저 당신이 집에 좀 더 있기를 원해요.
0: 난 항상 당신 손만 잡고 있을 수는 없어, 게일.
1: 당신은 더 이상 날 사랑하지 않아요. 당신 전과 같지 않다고요.
0: 전 그렇게 진실을 알고 싶다면 나 그동안 다른 여자 만났었어.
1: 저는 망연자실했습니다. 전 남편을 사랑했고 그를 기쁘게 해주려 매우 열심히 노력했죠. 결혼 전 어머니께 했듯이요. 그런데 두 사람 모두에게 실패한 것이었습니다. 제 정서는 마치 지뢰처럼 시간이 흐름에 따라 내면에서 차례로 폭발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괴로움과 두려움에 사로잡혔죠. 절망적인 생각이 화산처럼 폭발해 제 마음 가운데 가득 찼습니다. 그때 부드러운 음성이 제 마음 가운데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음성은 저를 위로하고 진정시켰죠. 나는 너를 구원하기 위해 왔단다. 너의 남편을 구원하고 너의 결혼을 구원하고 너의 아이들을 구원하기 위해 왔단다. 그때 주님께서는 제 삶 가운데 거듭난 성도를 보내주셨고 그는 저를 양육하며 성경 공부에 데리고 갔답니다. 저의 변한 모습에 롭은 당황해했죠.
0: 아니, 또 성경 읽고 있는 거야?
1: 네, 정말 많은 것을 배우고 있어요.
0: 그 책이 정말 당신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는 거 나도 인정해, 게일.
1: 나 예수님을 따르려고 노력 중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공부하는 거고요.
0: 뭐 그게 무엇이든 상관없이 변화는 대환영이야.
1: 당신 또 나갈 거예요?
0: 어, 뭐 별로 오래 있진 않을 거야.
1: 또 그 여자 만나러 가는 거죠? 아니에요?
0: 또 시작이다.
1: 나갈 필요 없잖아요, 롭.
0: 당신은 절대 용서하지 않을 셈이구나. 그렇지. 노력하는 게 다 무슨 소용이야?
1: 대부분 사람들은 그들 삶에 문제를 겪을 때 어머니를 찾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럴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당신 자신의 문제가 너무 컸기 때문이었죠. 결혼의 위기를 겪고 있을 때 어머니는 당신만의 문제로 하루에도 12번씩 저에게 전화를 하곤 했답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달아났고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어느 날 주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제가 듣고 싶지 않았던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를 통해서 제 어머니를 사랑하길 원하신다고요? 주님, 그건 불가능해요. 엄마는 제 사랑을 받으실 자격이 없어요. 주님 사랑도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주님, 왜 저에게 이런 어머니를 주셨나요?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주님, 주님께서 저를 위해 저의 어머니를 선택하신 거군요. 그렇게 해서 주님과 함께하는 영적인 여정이 시작되었답니다. 주님은 저에게 그분의 말씀을 통해 그분의 길을 보여주셨죠. 어머니는 저의 삶을 위한 주님의 선택이었던 것입니다. 주님이 완전하시기 때문에 그것은 완전한 선택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이해의 눈을 여셔서 진리의 눈뜨게 해주셨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롭, 이 계명에는 별도의 괄호가 전혀 없어요. 10계명 중 하나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 부모가 공경을 받을 만하다면 이라는 조건문이 전혀 없어요. 그냥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세요.
0: 어, 그래? 그럼 그렇게 해. 그나저나 당신 정말로 기독교에 푹 빠졌군.
1: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세요, 롭. 새로 사귄 친구들과 성경 공부하는 게 정말 좋아요. 나 교회 다니고 싶어요.
0: 나도 당신과 함께 가는 게 좋겠어.
1: 때마침 저도 교회에서 사무실 간사로 근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제 동료가 조퇴하면서 그 이유를 설명해 주었죠.
4: 전 남편이 이번 주말에 그 사람 아내와 같이 우리 집에 올 거예요. 그래서 집단장이랑 이것저것 준비를 해야 돼요.
1: 전 남편이라고요?
4: 네, 그 여자와 살려고 남편이 저를 떠났죠.
1: 근데 그들이 이번 주말에 당신 집으로 온다는 말이에요?
4: 수년 전에 하나님께서 주님을 위해 그리고 아이들을 위해서 제가 반드시 그들을 용서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했죠. 그 후에 전 남편과 그 여자가 크리스천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친구로 지내고 있고요.
1: 정말 놀라운 일이군요.
4: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용서하라고 명령하세요. 마가복음 11장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죠.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셨더라.
1: 저는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저에게도 용서가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이었죠. 부엌에 앉아 성경을 읽다가 울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남편을 용서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는 제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에게 새 생명을 주셨을 때 무조건적인 사랑도 부어주셨음을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저는 어머니와 롭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하나님이 오르셨습니다. 남편에 대한 저의 사랑은 무조건적이었던 것입니다. 6개월 후 남편은 그리스도를 영접했고 아이들도 차례로 주님을 영접했죠. 제 여동생은 당시 고등학생이었습니다.
5: 언니, 정말 많이 달라졌다.
1: 러리, 예전에 난 늘 걱정하고 살았었어. 엄마가 항상 우리 때문에 술을 드신다고 하셨으니까 난 내 탓이라고 생각했어. 예수님께 구원을 받기 전까진. 그 후 마태복음 6장을 읽었어. 예수님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고 말씀하셨지.
5: 하지만 언니는 더 이상 우리 교회 안 다니잖아.
1: 교회를 다니는 것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야, 로리.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세주로 영접해야만 구원받는 거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5: 그게 무슨 뜻이야?
1: 우리 모두가 죄 가운데 태어나 하나님과 분리되었다는 뜻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 대신 죄값을 치르게 하셨어. 로마서 6장 말씀은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고 하면서 오직 거룩하신 예수님의 보혈을 믿는 믿음으로만 속죄를 할 수 있다고 하셔. 그래야 하나님께 합당할 수 있거든. 우린 결코 행위로서 죄사함을 얻을 순 없어.
5: 그래도 반드시 해야 할 무언가가 있을 텐데.
1: 예수님께서 널 위해 죽으셨다는 걸 믿는 거야. 그리고 너의 죄를 회개하고 구원해 주시기를 그분께 구해야만 하지. 제 여동생은 그날 그리스도 안에서 한 자매가 됐고 우리는 어머니를 위해 함께 기도했습니다. 롭과 저 그리고 우리 아이들은 어머니 댁을 방문하기 전과 후에 항상 어머니를 위해 기도했죠.
0: 당신이 드린 선물을 장모님이 좋아하셨어?
1: 아니요. 카운터 너머로 그 선물을 던져버리셨어요.
0: 아이, 그걸 어떻게 참아, 게일?
1: 주님이 안 계시다면 못 참았을 거예요. 예전에 난 어머니 날에 평범한 카드를 사곤 했었죠. 하지만 올해에는 주님께서 가장 아름답고 화사한 카드를 고르도록 인도하셨어요.
0: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럼 당신 다시 금요일마다 장모님과 시간을 보낼 생각이야?
1: 네. 그날은 엄마와 나만의 날이에요. 점심 대접을 해드리고 선물을 드릴 거예요.
0: 사랑은 결코 패하지 않는다는 말씀이 정말이네.
1: 하나님께선 저에게 주님의 사랑이 마치 빗물과 같다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많은 빗물이 내려야 하죠. 친절한 행동, 인내, 용서와 같은 빗물이 단단한 마음을 부드럽게 한다는 것을요. 저는 우리 집에만은 술을 드리는 것을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여전히 우리 집에 방문하길 거부하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매주 금요일마다 어머니와 시간을 보냈습니다. 엄마는 우리를 잘 키워주셨잖아요.
2: 그래, 그 은공을 잊지 마라. 네 아버지 일 덕분에 그렇게 지긋지긋하게 이사를 다녔는데도 내가 너희를 잘 키운 것을 말이야. 너도 별로 도움은 되지 않았는데 말이야.
1: 아주 고맙네요.
2: 너도 그게 사실인 걸 알잖니? 늘 나에게 반항했으면서.
1: 가시돋게 말해서 죄송해요, 엄마. 용서해주세요.
2: 그래, 너에겐 용서해줘야 할 게 많아.
1: 저는 사랑에 대한 하나님의 정의에 대해 생각해야 했습니다. 그것은 무례히 행치 않는 것, 잘못에 대해 결코 오래 마음에 담아두지 않는 것, 악한 것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 것 등이었죠. 그래서 저는 잊을 때마다 늘 용서를 구했습니다. 10년 동안 저는 주님의 능력으로 저를 통해 주님이 어머니를 사랑하시기를 구했습니다. 저의 끊임없는 기도 제목은 이것이었죠. 저를 이 삶의 길에서 나오게 해주세요, 주님. 그리고 저를 통해 주님의 삶을 살아주세요.
3: 왔니? 너희들에게 알리지 말라고 했는데 엄마가 간경변이야. 그리고 지금 혼수 상태야.
1: 병원에 도착했을 때 간호사는 저에게 말조심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왜냐하면 죽음 직전에 혼수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모든 말을 다 들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었죠. 아버지와 여동생, 남동생들까지 모두 병실에 모였습니다. 저는 여동생을 한쪽으로 불러냈습니다. 엄마가 들으실 수 있다고 하셨어. 그러니 우리 엄마에게 한 번만 더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사람들이 병실에서 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자. 몇 분 후 남동생이 사람들에게 아래층으로 내려가서 뭔가 먹을 것을 갖고 오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들은 여동생과 저만 병실에 남겨두고 갔습니다. 여동생은 병상 한쪽 곁에 섰고 저는 그 반대편에 섰죠. 저는 머리를 숙이고 어머니께 말을 걸었습니다. 엄마, 그리스도께서는 엄마를 위해 죽으셨어요.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엄마가 주님을 믿으신다면 주님은 엄마의 죄를 용서하시고 천국으로 데려가실 거예요. 제가 말하는 중에 여전히 혼수 상태이신 엄마가 머리를 베개에서 떼시고 당신의 뺨을 제 뺨 옆으로 가져가시더니 그 상태로 힘껏 누르시는 것이었습니다. 로리와 저는 둘 다 엉엉 울었죠. 그 후 천천히 어머니는 머리를 아래로 떨어뜨리셨습니다. 제 두 남동생들도 병실에 돌아왔는데 역시 흐느끼면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누나, 우리 같이 기도하자. 하나님의 평안이 그 방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 저는 어머니가 예수님께로 나아갔다고 믿었죠. 어머니는 단 한 번도 미안하다라는 말씀은 하지 않았지만 어머니의 사과는 필요치 않습니다. 남동생은 저한테 장례식에서 주님에 대해 말씀을 전해달라고 부탁했죠. 그래서 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주님의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전했습니다. 또한 전 여성들을 위한 선교회 등에서도 말씀을 전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 사역도 운영하고 있죠. 기도는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모든 것을 변화시키기 때문입니다. 남편과 저는 현재 50년째 결혼 생활 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영광을 받고 계십니다.
4: 애청자 여러분, 여러분도 누군가를 용서할 능력이 필요하신가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죄사함을 받을 때, 회개로서 그분께 돌이킬 때, 그리고 예수님께 구원해 주실 것을 구할 때 그 능력은 찾아옵니다. 지금 저희와 함께 기도하심으로써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0: 청취자 여러분들과 함께하기를 원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최근 체면에 관심을 가진 사람이 점점 더 늘어가고 있는데요. 우리는 체면에 조심해야 합니다. 지금 신비한 창조의 세계에서 그 이유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 오늘의 주제는 체면의 마력을 해체하다입니다. 우리는 종종 체면의 안전성에 대해서 질문을 받곤 합니다. 일부의 수사기관에서는 체면술을 정기적으로 이용하기도 합니다. 체면이 자연적으로 기억할 수 없는 자세한 것들을 기억하게 한다고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심지어 일부 판사들은 법정에서 체면으로 향상됐다고 말해지는 기억들을 받아들이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체면의 힘을 주장하는 이론들이 지금까지 과학적으로 거의 검증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온타리오에 있는 워터루 대학에서 체면이 우리 기억을 향상시키는지 아니면 실제로 기억들을 만들어내는지를 시험해 보았습니다. 사람들에게 흔히 보는 물건들의 60개의 그림들을 보여준 다음 얼마나 많이 기억하는지를 측정했습니다. 체면에 걸린 사람들이 약간 더 많은 그림들을 기억했습니다. 동시에 이들은 전혀 본 적이 없는 그림들을 기억하는데 체면에 걸리지 않았던 사람들에 비해서 3배나 더 많은 실수를 만들었습니다. 또한 체면에 가장 쉽게 걸리는 사람들이 잘못된 기억들을 보고하는 경향이 가장 큰 것으로도 밝혀졌습니다. 과학자들은 체면이 우리 마음을 속여서 비현실적인 실상을 인식하도록 만든다는 것 같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크리스찬들은 최면을 피해야 합니다. 최면의 의심적인 이점들은 과학의 지지를 받지 못합니다. 더 나쁘게는 최면이 우리의 마음을 유해한 영향에 활짝 열린 상태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1: 하나님의 창조의 신비와 그 권능을 증거하는 신비한 창조의 세계. 본 프로그램은 미국 크리에이션 모멘트의 허락을 받고 번역하여 방송해드리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께서는 korean@bbnmedia.org로 이메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화 씨의 틀을 깨라란 글이 있습니다. 박종화 작가는 규칙, 정답, 확실한 논리, 진지함, 감정 영역, 경쟁의 틀을 깨라고 말하면서 나를 가두고 있는 생각의 감옥에서 벗어날 것을 말씀하고 있죠. 나의 상황이 나를 괴롭게 할 때, 오늘 다가오는 태풍처럼 영적인 비바람이 불어오는 과정들이 누구에게나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그 속에서도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다면 또 한 번 더 틀을 깨는 지혜를 주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눌림이 있는 깨지지 않는 단단한 문제 속에 주님이 응원해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119편 28절을 보면 나의 영혼이 눌림으로 말미암아 녹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 나의 영혼이 괴로워 잠 못 이루오니 말씀하신 대로 나를 일으켜 주소서.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0: BBN 한국어 방송은 언제나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고귀한 사랑을 전합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케 하실 것이요. 금주의 좋은 소식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지각과 이성을 뛰어넘어 일하고 계십니다. 이런 사실을 잘 적용할 수 있는 경우가 바로 천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 마음을 열어줄 것 같다는 사람이 의외로 주님을 영접하지 않거나 반대로 우리가 전혀 생각지 않던 사람이 주님께 무릎을 꿇고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천두에 힘써야 하고 그 상대방 마음의 문을 여시는 분은 성령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으며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저희 BBM 방송은 이처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하는 청취자 여러분들이 되시도록 BBM 방송의 안내와 전도 문구가 인쇄되어 있는 명함 사이즈의 아이텔 카드를 무료로 원하시는 분들께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BBM 방송 홈페이지 전도독으로 들어가셔서 아이텔 카드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0: 셰익스피어는 인생은 연극이라고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인생은 하나님께서 감독하시는 연극입니다. 그런 면에서 크리스천 삶은 특별히 공연이나 연기가 아닌 순종이라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감독하시는 연극 가운데 살고 있는 크리스천들은 공연이나 연기가 아닌 순종으로 그 인생을 살아가므로 기쁨과 평안이 늘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위에는 다른 사람들을 자신의 감독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아니면 자신의 감독이며 주연으로 살아가는 영혼들이 적잖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강박관념 속에 살면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영혼의 기쁨이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감독으로 모시고 인생을 아름답게 펼쳐나가며 가치 있는 삶을 사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BBN 한국어 복음 대화방에 방문하셔서 구원의 소식을 접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1: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나누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하며 전도하는 일에 나이가 많다고 혹은 늦었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런 분들은 이분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미국 뉴욕주에 있는 오스트베이 감리교회의 찰스 맥코이 목사님은 71살에 새 출발을 했습니다. 인도 선교사 한 분이 설교를 한 후에 교인들에게 선교사 지망을 호소했습니다. 한 사람도 희망자가 없자 담임 목사인 맥코이 목사의 의향을 들었는데요. 71살이라도 늦지 않았소 라고 하는 질문에 늙은 나무에 더 좋은 열매가 맺힐 수도 있다는 대답을 들었습니다. 이날 결심을 하고 선교사가 된 맥코이 목사님은 86세 나이로 하나님 곁으로 갈 때까지 15년 동안 중국의 아편 중독자들을 위해서 사랑을 쏟아부었습니다. 예수의 제자가 되는 일,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말씀을 전파하는 일에 힘을 쓰는 BBN 가족들이 되기를 소원해봅니다.

0: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곳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케 하실 것이요. 금주의 좋은 소식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이었습니다.
1: 주의 어린이 친구들, 안녕하세요. 우리 친구들, 음식을 먹지 않고 살 수 있을까요?
2: 아니요.
1: 그래요. 예수님도 하늘에서 내려온 영원한 양식이라고 하셨어요. 우리 친구들, 예수님 없이 살 수 있을까요?
2: 아니요.
1: 네, 매일매일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자, 이제 함께 말씀 들어요. 쉿.
3: 조용히 해.
4: 이 드라마는 어린이 복음 전도를 목적으로 독일 G뉴스에서 제작했습니다. 빵 속에 구운 성경. 빵을 굽던 여자가 창밖을 힐끗 보니 정보부원들이 자기의 집으로 오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집안을 샅샅이 뒤져 성경책과 찬송가를 찾아 불에 태울 것입니다.
5: 열어! 빨리 문 열어!
4: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자는 황급히 성경책을 들고 밀가루 반죽 속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책을 반죽으로 잘 덮어 빵 굽는 화덕 안에 넣었습니다. 문을 열어주자 정보부원들이 들어와서는 찬장을 열고 서랍을 열며 모든 곳을 샅샅이 조사하였습니다. 가구들이 넘어지고 난리가 났지만 그들은 아무것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큰 소리로 여자를 꼬집고는 문을 쾅 닫고 나가버렸습니다. 주위가 조용해지자 여자는 화덕 속에서 구워진 빵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빵 속에서 하나도 타지 않은 성경책을 꺼냈습니다. 이 여자가 사는 나라에서는 성경책을 가지고 있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여자는 하나님을 사랑해서 남몰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어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날마다 이 여자에게 새로운 힘과 용기를 주었습니다. 주님의 교훈은 정확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주님의 계명은 순수하여 눈을 밝게 한다. 주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섬기는 일은 순수함으로 영원히 계속될 것이다. 주님의 심판은 공정하고 의로움으로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니 가장 순수한 꿀보다도 더 달다. 주의 종들이 이 모든 것을 기억하고 지키면 상이 있으리라. 시편 19편 8절부터 11절. 성경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럼 매일매일 성경을 읽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귀 기울여 보세요. 진정한 기쁨이 찾아올 것입니다. 비록 지금 성경책을 갖고 있지 않지만 읽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저희에게 연락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책이 여러분의 가장 소중한 책이 될 거예요.

어린이 복음 드라마. 저는 김연아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이 드라마는 인터넷 홈페이지 www.wol-children.net에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0: 주의 어린이 친구들, 하나님 말씀을 들으니까 어때요?
1: 좋아요! 예수님 최고예요!
0: 맞아요. 우리 예수님이 최고! 그리고 말씀을 듣고 어렵거나 물어보고 싶은 게 있으면 언제든지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주의 어린이 또 만나요!
1: 네!

혹시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들 가운데 말이 험한 친구들이 있습니까? 예를 들면 욕을 한다든지 또 상스러운 이야기를 하는 친구들이 있지는 않는지 목사님이 궁금한데요. 언제 어느 곳에든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말을 듣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말은 곧 사람의 성품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의 인격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가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말, 진실된 말, 그리고 사랑하는 말을 사용하십니까? 목사님과 여러분들이 함께 그런 말을 사용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의 양식 시간입니다. 우리 몸은 음식을 통해서 삶을 영위합니다. 김상보 목사님과 함께 우리 영을 위한 음식을 채울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평안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내 안에 너희가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우리의 평화를 원하세요. 어떤 분이 페이스북에 기억의 창이라는 것을 만들면서 자기가 5살 때 의기양양해 하는 사진을 올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재미있고 경쟁적인 게임에서 승리한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어릴 적에 이 게임을 형제들과 자주 했기 때문에 이 사진에 형제들 이름도 올렸대요. 그 게임은 여러 해 전부터 많은 사람들이 즐겼던 어떤 다른 게임을 바탕으로 새롭게 만들어진 건데요. 사람들이 셈을 배우는 데 도움을 주고 또 사다리를 올라가서 가장 먼저 100이라는 숫자에 도달하면 이기게 되는 아주 짜릿함도 함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조심해야 하는 게 있었대요. 만약에 98번 시점에 가서 98번에 거기 서버리면 그 발을 디디게 되면 아래로 그냥 미끄러져서 추락하기 때문에 승리가 늦춰지거나 아예 승리하지 못할 수도 있는 게임이었답니다. 인생이 바로 그와 같지 않을까요? 예수님은 우리가 인생의 기복에 대응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랑으로 준비시켜 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환난을 경험할 거라고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평안의 메시지도 함께 전해주셨어요. 우리가 마주치는 여러 가지 시련에 꼭 흔들릴

0: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고요?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주님의 능력보다 더 큰 것은 없기 때문에 우리도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지극히 큰 능력으로 우리에게 닥치는 어떤 일이든지 마주 대할 수가 있습니다. 이 게임과 마찬가지로 인생에서도 기쁘게 오르게 해주는 사다리나 사다리가 나타날 때도 있지만 때로는 미끄러지듯이 떨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인생의 게임을 하면서 언제나 희망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인생의 모든 것을 극복하게 할 수 있는 도와주시는 예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극복해야 하기 때문에 도움이 필요한 어려운 일들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인생의 시련과 환란을 극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능력에 초점을 여러분이 맞출 때 어떤 힘을 얻을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예수님, 주님께서 세상을 이기셨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인생의 기복들을 잘 다루기 위해서 주님의 능력을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1: 지금까지는 오늘의 양식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방송을 통해 나누고 싶으신 이야기가 있으시면 저희 BBN 신앙상담 대화방을 통해 저희들과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주소는 bbnchat.org입니다. bbnchat.org입니다. 또한 오늘의 양식에 대해 더 자세한 정보를 알고 싶으시면 odb.or.kr로 방문하시면 됩니다.

0: 우리는 인류의 역사가 그 시작과 함께 반드시 끝이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때가 되면 역사 속에 들어오셔서 역사를 자신의 뜻대로 마감하실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7장 34절 35절에 보면 마지막 역사의 순간에 이런 상황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두 남자가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그때는 두 부류로 나눠지게 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천국으로 데려감을 당할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지옥으로 버려지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어느 편에 서게 될 것입니까?
1: 천국 소망을 전해드리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2: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케 하실 것이요. 금주의 좋은 소식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이었습니다.

0: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겉모습을 바꾸는 일보다 속사람을 바꾸는 일을 더 기뻐하십니다. 말씀으로 새롭게는 그런 우리의 속사람을 말씀으로 변화시키는 시간으로 청취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말씀으로 새롭게 이 시간에는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하는 비전을 가지고 남가주 새누리교회를 담임하시는 박성근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귀한 말씀 들으시는 가운데 청취 여러분들의 마음이 날로 새로워지시기를 바랍니다.
1: 1968년도에 미국 전역을 소유하게 만들었던 두 가지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의 암살 사건이고 또 하나는 로버트 케네디 상원의원의 암살 사건입니다. 그해 4월 킹 목사님의 암살 사건으로 미 전역에 소유가 일어났습니다. 워싱턴 DC와 볼티모어, 시카고 등지에 엄청난 반대 시위가 일어났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기도 하고 수많은 건물이 불타거나 훼파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해 6월 달에 로버트 케네디가 암살을 당합니다. 우리 코리아타운에 가까이 있는 엠베시드 호텔에서 귀한의 총을 맞고 세상을 떠나게 되죠. 이 사건으로 정치판이 요동치고 수많은 사람들이 불안감과 좌절감에 사로잡혔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미 전역이 레이셜 이슈 때문에 좌절감 때문에 가득 차있던 1969년 봄날 어느 날인데요, 폴 사이먼이라고 하는 사람이 뉴욕에 있는 자기 아파트 창을 통해 흘러가는 강물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스트 리버라고 하는 지금 물결이 센 그런 강물이 있습니다. 그 강물을 바라보다가 자신도 모르게 이런 시상이 떠올랐다고 합니다. 저 소용돌이 치는 강물처럼 험악한 세월을 보내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다리가 되어줄 수는 없을까? 누군가가 다리가 필요한데 저 험한 세상 사람들에게 누가 다리가 되어줄 수 있을까? 그건 떠오르는 시상을 노트에 적어 내려가기 시작했고 이것이 한편의 노래가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노래가 험한 세상의 다리가 되어 Like a Bridge of Troubled Water라고 하는 유명한 노래가 됐어요. 아트 가펑클이라고 하는 사람과 듀엣을 불렀는데 그래서 여러분이 아시는 사이먼 앤 가펑클이 여기서 나온 것입니다. 70년대에 전 세계적인 반향을 일으키는 그런 노래가 됐죠. 자, 그 노래 가사의 일부를 잠깐 소개해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당신이 지쳤을 때 You are weary, 작다고 느낄 때 Feeling small, 당신의 눈에 눈물이 고일 때 When tears are in your eyes, 시련의 시간이 닥쳐올 때 어떤 친구도 당신을 도울 수 없을 때 I am on your side, 내가 당신 편이 되어주겠습니다. 험한 세상의 다리처럼 Like a bridge of troubled water, I will lay me down, 나 자신을 당신을 위해 내어드리고 싶습니다. 꼭 찬양 가사 같지 않나요? 가장 힘들 때 우리 곁에 와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연상하게 합니다. 실제로 폴 사이먼이 나중에 고백한 그 고백에 하면은 이 가사를 쓸 때 사실은 스완 실버톤즈라고 하는 남부지방에 있는 베프티스트 가스플 싱어입니다. 침례교 출신의 복음성가 그룹이 부르는 찬양에서 그 영감을 받았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이 노래는 우리 크리스찬 정신을 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실제로 크리스찬 삶의 본질이 그 아니겠습니까? 험한 세상의 다리가 되는 것, 이것이 크리스찬 삶의 본질입니다. 다리라고 하는 것은 두 곳을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하죠. 외딴 섬과 육지를 연결시켜주기도 하고 험악한 계곡을 지나서 평지로 갈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주는 것도 다리입니다. 크리스찬의 역할이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늘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복음을 통해서 생명의 축복과 하늘의 소망을 안겨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많은 축복을 받고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사실을 알지 못하는 험한 세상 사람들에게 다리가 되어서 하늘의 평화를 나누어주고 소망을 나누어주는 것이 크리스찬 삶의 과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잘 아는 바처럼 지금 우리 모두도 어려운 시기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곳곳에 소요의 바람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는 아직 멈추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고 두려움과 공포가 우리의 마음을 붙잡고 있습니다. 인종차별의 소요도 아직 멈추지 않았습니다. 정치권도 불안하고 경제적인 전망도 어둡습니다. 이와 같은 여파로 말미암아 우리 개인의 삶이나 가정에도 크고 작은 풍랑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온 땅이 수여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과 제가 크리스찬으로서 해야 될 역할이 무엇일까요? 탄식만 하고 앉아있으면 될까요? 아니면은 세상을 정죄하고 비판하며 구경만 하고 있어야 될까요? 저는 둘 다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때일수록 여러분과 저는 브릿지컬을 해야 돼요. 험한 세상의 다리가 되어서 약한 세상에 평화를 나누어주고 소망의 빛을 던져주어서 이 땅이 다시 밝아지게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과 저를 이것을 위해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트러블 메이커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혹은 세상과 단절된 채 무관심하게 살아가도 안 됩니다. 험한 세상의 다리가 되어서 평화를 나누고 희망을 선포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여러분과 저를 부르신 목적인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험악한 세상의 브릿지가 되어서 약한 세상의 평화를 나누어주고 소망을 나누어주며 살아갈 수 있을지 오늘 같이 봉독한 본문을 통해서 이것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같이 읽은 본문에 보시면 험한 세상 속에서 우리 모두가 해야 될 바른 역할이 무엇인가 여기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먼저 20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 이 땅에서 우리의 역할을 다음과 같이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했어요. 이 말씀이 하면은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사신이 되었다. We are envoys for Christ. Envoy라고 하는 것은 사자가 되었다 혹은 심부름꾼이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사실 헬라 원문을 보게 되면 이게 세 개의 단어가 아니고 한 개의 동사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프레스베오멘이라는 한 동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프레스베오멘의 명사형이 프레스부에테스라고 하는 명사입니다. 이것은 로마 시대의 황제의 임명을 받고 황제가 위임해준 권위를 행사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황제 대신 다른 국가와 관계도 맺고 황제의 뜻을 전달하기도 하는 역할하는 사람을 프레스부에테스라고 부른 것입니다. 요즘 시로 표현을 하자면 대사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영어 성경들이 Ambassadors for Christ,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다 그렇게 번역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땅에 파견된 대사입니다. 로마 황제의 파송을 받은 사신하고는 비교도 안 될 존귀한 천국의 대사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과 저를 대사로 파송하실 때 엄청난 특권을 주셨어요. 그냥 보내지 않으셨어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을 보게 되면 주님은 우리에게 이 땅을 향해 가라고 분부하시면서 자신에게 부여된 권세를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솔직히 우리 자신은 힘이 없죠. 우리가 무슨 큰일을 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authority를 부여해 주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악한 자가 떠나가는 것입니다. 결박이 풀리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생명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죠. 하나님 이와 같이 우리에게 authority, 권세를 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면책 특권이 있습니다. 아시는 대로 외교관들은 면책 특권이 있잖아요. 웬만큼 잘못해도 체포할 수가 없습니다. 외교관이 있는 그곳은 아무나 들어갈 수 없게 보호가 받고 있죠.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 세상이 우리를 함부로 다룰 수 없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세요. 누구도 예수 믿는 자를 정죄할 수 없게 만들었어요. 요한일서 5장 18절 말씀에 하면은 악한 자가 우리를 건드리지도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안전한 그리스도 안에는 안전한 인생이 된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세상을 살리는 힘이고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엄청난 프리빌리지, 엄청난 특권을 우리에게 안겨주셨는데요. 하나님은 우리를 대사로 임명하시면서 특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엄중한 책임도 부여해 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나에게 주어진 책임이 무엇인지를 잘 알아야지 대사답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나라를 대표해야 될 책임입니다. 내 자신의 뜻을 펼치고 나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대변하고 하나님 나라를 represent해야 될, 대변해야 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판단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말 한마디, 행동 하나는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늘의 사명을 이 땅에 전달할 수 있도록 책임을 부여해 주었어요. 특별히 화평의 복음을 가지고 이 세상 사람들에게 전달하게 하심으로 하늘과 땅을 연결시켜주는 사명을 주셨어요.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늘과 땅의 다리가 되신 것처럼 우리도 이 험한 세상의 브릿지가 되어서 하늘의 생명의 복음을 이 땅에 나눌 책임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책임을 완수할 때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이 부르신 대사답게 살 수가 있고 주의 영광이 되어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이와 같은 대사의 삶에 합당한지요? 우리 모두가 정말 세상 사람들에게 축복의 브릿지가 되어 살고 있는지, 사악하고 험악한 세상을 보며 탄식하고 비판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그들 가운데 들어가서 그들을 품고 참하늘의 평화와 축복을 나누어 줄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천국의 대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때에 하나님께 파송받은 천국의 대사로서 험한 이 세상에 다리를 놓으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시게 되면 우리가 험한 세상에 다리가 되는데 필요한 몇 가지 원리가 오늘 본문에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화목의 심령, Mind of Reconciliation, 화목한 심령이 먼저 주어져야지 세상에 평화를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평화가 없는데 어떻게 세상에 평화를 줄 수가 있겠어요? 나의 마음이 깨어지고 상해 있는데 어떻게 세상에 화목을 만들어낼 수가 있겠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1차적인 것은 하나님과 화목함으로 우리 심령 가운데에 평화가 임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을 보시면 바울은 우리가 먼저 화목할 것을 제시하고 있죠. 18절,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고 하셨어요.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기 전에 먼저 하나님은 자기와 화목하게 만드셨다. He reconciled us to himself. 우리를 그분과 화목하도록 그렇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의 시작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도 그분이 먼저 시작하셨고 구원도 그분이 시작하셨어요. 언약의 말씀도 그분이 시작하셨고 계시의 말씀도 하나님이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준비하신 후에 이 타락한 인생에게 먼저 손을 내미셨어요. 하나님이 내미신 손을 붙잡을 때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모든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미신 손을 붙잡는 행위를 우리는 믿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을 믿음으로 붙잡게 되면 그 축복이 나의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하면은 화목의 제안도 하나님이 먼저 시작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화목이란 단어 reconciled 동사형이죠. 혹은 reconciliation, 이 말은 깨어진 관계가 회복된다 그런 뜻이에요. 원수되었던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평화가 주어진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현대 성경은 이것을 make peace라고 그렇게 번역하기도 했습니다. 자,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부르실 때에 하나님께서 먼저 화목을 준비하시고 손을 내미신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 화목을 준비하셨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그 다음 화목의 손을 하나님께서 내미신 것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믿음을 갖게 되면 우리 심령 가운데 화목이 임하게 되고 하늘의 평화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인간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많은 부분에서 깨어져 있습니다. 깨어져 있어요. 크랙돼 있어요. 이 죄악과 상처 때문입니다. 오늘날 행복해야 될 가정의 어려움을 겪고 위기를 겪는 근본 이유는 환경 때문이 아닙니다. 마음이 깨어지고 상하면 모든 것이 다 깨어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풍요로운 환경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처럼 보여도 마음이 상하면 평강의 복을 누릴 수가 없고 결국은 비참한 삶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월요일에도 제가 신문을 보니까 미국의 유명한 부자 한 사람이 자살하지 않았습니까? 스티브 빙이라고 하는 사람, 18세의 할아버지로부터 6억 불의 재산을 물려받아서 영화 제작도 하고 투자가로서 일도 하면서 명성과 부를 쌓았던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클린턴 재단에 $10 million, 1천만 불에 이렇게 기증을 하기도 하고 엘리자베스 헐이라고 하는 미모의 영국 출신 배우와 함께 살기도 했던, 외관상 보게 되면요 모자랄 것이 하나도 없어 보이는 그런 사람인데 지난 22일 센츄리 시리에 있는 최고급 콘도 27층에서 몸을 던져서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이유가 무엇인가? 마음의 상처와 우울증을 이기지 못해서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돈이 필요하긴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행복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럭셔리한 집이나 화려한 삶이 좋긴 하지만 그것이 평안을 가져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 상해 있으면 인생 전체가 다 상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정말 건강한 인생을 살고 평화가 넘치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과 화목해야 돼요. 내 안에 있는 죄를 처리하고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깨어진 관계를 회복할 때에 우리 심령 속에 있던 모든 죄악과 상처가 도말되어지고 참된 평안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기 22장 2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은 복을 다 준비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는 것이 뭐냐?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예배하신 모든 축복이 우리에게 임할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오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혹시라도 무엇이 잘 풀리지 않고 묶인 것처럼 느껴진다면 뭘 점검해야 될까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혹시 내가 자백하지 않는 죄가 없는지, 처리하지 않고 안고 사는 상처가 없는지, 내 안에 있는 모든 이런 것들을 십자가 앞에 가지고 나가서 처리하게 될 때 내 마음의 상처가 떠나가게 되고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안겨주시는 진정한 평화가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우리 마음속에 이 평화가 가득 차야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내 마음을 가득 채워야지 세상 사람들에게 평안을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예수 믿으면서 불행한데 어떻게 예수 믿으라고 전도할 수 있겠어요? 나도 천국에 대해서 확실하지 아니한데 이와 같은 불안한 심령을 가지고 어떻게 다른 사람을 인도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너희가 정말 이 세상에 브릿지가 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과 먼저 화목하라. 우리 심령 가운데 화목의 심령이 먼저 회복되어진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진정한 의미에서 세상을 축복하기를 원한다면 1차적으로 해야 될 일이 내가 먼저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화목의 언어가 필요합니다. Language of Reconciliation. 화목해야 하는 말이 필요하다 그런 뜻이. 우리의 마음이 화목의 심령을 갖게 되면요, 우리 입술에서 터져나오는 언어가 화목의 언어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되지 아니하면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그 다음 말씀 뭐라고 하셨어요?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는 예수님을 여러분과 저를 위해 이 땅에 보내시고 화목제물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화목제물 되심 때문에 세상과 하나님이 화목하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요, 하나님은 세상을 미워하시고 적대감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세요. 세상과 화목하기를 원하세요.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물론 people를 말합니다.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악한 자가 다스리는 그 세상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성경에는 세상이라는 단어가 여러 가지 용도로 쓰임받고 있죠.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세상은 바로 people를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 그랬잖아요. 그게 말하는 사랑이 바로 세상에 사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자들과 화목을 이루고 그들을 사랑으로 이끌기를 원하시는데 한 가지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문제가 바로 죄라고 하는 문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죄에 대한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더 이상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겠다. 이 말은 더 이상 그들의 죄를 카운트하지 않는다 그런 뜻이에요. 영어 성경 보시면은 No longer counting people's sin against them. 예수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더 이상 그들의 죄를 카운트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에게 돌리지 않겠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게 있대요. 그 부탁하신 게 뭐라고요?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부탁하셨다고 했습니다. 이 화목하게 하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화평을 만드는 말씀, peace making word, 혹은 the message of reconciliation, 그렇게 번역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화평케 하는 말씀을 우리가 복음을 뜻한다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 해석이 틀린 것도 아니고 가능한 해석이죠. 복음이야말로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관계를 회복시켜주는 채널이기 때문에 복음의 말씀을 의미한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복음을 포함해서 좀 더 넓은 의미에서 우리 크리스천들이 행하는 모든 메시지를 의미한다고 저는 해석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물론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도 전하지만 복음뿐만 아니라 예수 믿은 후에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 사람들에게 챌린지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 언어가 바르게 돼야 돼요. 우리가 정말 하늘나라 이 대사로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언어가 먼저 좋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찌르는 언어, 상처주는 언어, 부정적인 언어만 가지고는 절대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평화가 가득 차 있다면 평화를 담은 언어를 행해야 돼요. 축복의 언어, 사랑의 언어를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말이라고 하는 데는 굉장한 파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우리 인간에게 언어의 능력을 주셨잖아요. 랭귀지. 이건 굉장한 축복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의사소통의 수단으로만 주신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세우고 변화시키는 능력의 채널로 주신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실 때 무엇으로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예수님이 땅에 사역하실 때도 무엇으로 사역하셨는지 아십니까? 말씀으로 사역하셨어요. 예수님께서 풍랑아 잔잔하라 그러면 풍랑이 실제로 잔잔하게 됐어요. 예수님께서 일어나라 그러면은 38년 된 병자가 자리를 들고 일어났어요. 심지어 죽은 지 나흘이나 되는 무덤 속에 있는 나사로에게 나사로야 나오라 그렇게 말씀하셨더니 나사로가 실제로 살아서 걸어나왔어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엄청난 파워가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에는 엄청난 파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와 같은 랭귀지가 가진 파워를 여러분과 저에게도 주셨다, 그런 뜻이에요. 물론 우리 자체만으로는 아무 힘이 없지만요, 정말 우리가 성령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선포하게 된다면 엄청난 역사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낙심한 자를 세울 수가 있고 아파하는 자들을 치유할 수가 있고 심지어 죽음 직전까지 갔던 사람도 살려낼 수 있는 힘이 여러분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언어가 달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예수 믿기 전까지는 탄식하고 불평하고 비관하는 언어를 사용했다면 예수 믿은 이후에는 축복의 언어가 나와야 돼요. 건드리면 축복이 나와야 돼요. 사랑이 나와야 돼요. 평화가 나와야 돼요. 그래야지 세상 사람들에게 바른 메시지를 전할 수가 있고 그들 삶을 변화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지요, 이 사랑을 선포하게 되면 변하지 않을 자가 없어요. 아무리 냉정해 보이고 차가워 보이는 사람도 사랑을 선포하게 되면 사랑 앞에는 녹아지게 돼 있어요. 제가 신학교에서 공부를 할 때 수업 시간에 교수님이 영화 한 편을 보여주셨어요. 제 기억으로는 그게 퍼스널 이벤젤리즘이라고 우리 개인 전도학 시간으로 기억하는데요. 영화 제목이 The Cross and Switchblade라고 하는 그런 영화. 여러분 잘 모르실 것입니다. 오래된 영화이기 때문에 이 Switchblade라고 하는 이 단어가 칼이란 뜻입니다. 이 깡패들이 갖고 다니는 잭라이프 있죠. 누르면 툭 튀어나오는 칼. 그것을 영어로 스위치 블레이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와 칼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의 영화였어요. 이 영화는 데이빗 윌커슨 목사님의 실화를 바탕으로 만든 것입니다. 이 데이빗 윌커슨 목사님은 원래 펜실베니아 시골에서 목회하시던 분인데 어느 날 그 타임 매거진을 난 기사를 읽다가 충격을 받습니다. 뉴욕 한림가에 있는 7명의 청소년들이 한 아이를 살해하고 재판을 받는다고 하는 기사가 나 있었어요. 이걸 보는 순간, 아니 이럴 수가 있나? 어떻게 아이들이 이런 끔찍한 일을 행할 수가 있다는 말인가? 누군가 저들을 돕지 아니하면 저 아이들의 미래가 어떻게 될까? 그때 마음속에 굉장한 부담감이 주어지게 되고 성령께서 강권하시는 음성을 듣고 그는 펜실베니아 사역을 다 내려놓고 무작정 할렘가로 달려갔어요. 그리고 시작한 것이 Teen Challenge라고 하는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뉴욕 거리의 10대 갱들, 마약 중독자들, 알코올 중독자들, 혹은 창녀들, 프라스튜트들, 갈 때까지 간 버려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사랑으로 양육하는 사역. 이게 바로 Teen Challenge라는 사역이었어요. 그 중에 한 명이 니키 크루즈라고 하는 악명 높은 갱단의 두목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8살 때 엄마에게 버림을 받고 뉴욕으로 와서 마우마우스라고 하는 갱단에 들어가서 이 스위치 블레이드라는 칼을 휘두르면서 살인, 폭력, 마약 안 해본 게 없는 냉혈한이었어. 아주 차가운 그런 잔혹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자를 변화시키는 것이 가능할까요?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주시는 사랑의 메시지를 선포하면 가능할 수 있어요. 윌커슨이 처음 니키를 찾아갔을 때 니키는 윌커슨 목사를 쫓아냈어요. 두 번째 갔을 때는 얼굴에 침을 받고 모욕적인 말을 퍼부었어요. 근데 또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 총을 머리에 겨누면서 쏘아버렸다고 했어요. 그래도 또 찾아갔어요. 윌커슨 목사님이 찾아갈 때마다 니키에게 던진 말은 딱 하나입니다. Jesus loves you. 예수님이 너를 사랑한다. 예수님이 너를 사랑한다. 이 말을 선포한 것입니다. 나중에 니키가 고백한 간증에 보시면 나옵니다. 자기는 그때 가장 듣기 싫었던 단어가 사랑이라는 단어였대요. 그러니까 어머니에 대한 사무친 상처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I hate the word love. I hate my mother. I hate everyone. 그 마음속에 이 미움으로 꽉 차 있는 것이 니키였어요. 그래서 그는 8살에 엄마에게 버림받고 집을 나올 때에 두 가지를 결심했다고 합니다. 나는 절대로 사랑은 하지 않는다. 두 번째 결심한 것은 나는 절대로 울지 않겠다. 그리고 나온 사람이 니키 크루즈였습니다. 그런데 이 니키가 어느 날 윌커슨의 기도를 받게 됐어요. 사실은 본인이 원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 억지로 손을 얹고 기도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기도를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윌커슨 목사님이 실제로는 기도를 하신 게 아니었어요. 그날 손을 머리에 얹고 우신 것입니다. Jesus loves you. Jesus loves you. 그리고 계속 울고 계셨어요. 10분, 15분의 시간이 흘러가는데 그때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순간 니키가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울기 시작했어요. 8살 이후로 한 번도 울지 않았다는 그가 통곡하며 울음을 터뜨린 것입니다. 사실은 사랑이 그리웠던 것입니다. 사실은 자신도 인간답게 살고 싶었던 것입니다. 결국 니키는 손에 잡고 있던 스위치 블레이드 칼을 땅에 놓고 십자가를 붙잡게 되고 나중에 목사가 되어서 미국과 남미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 전거자로 살게 된 스토리입니다. 그래서 그 영화의 제목이 Cross and Switch Blade. 근데 마지막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The cross is stronger than Switch Blade. 십자가가 칼보다 더 강했다. 이게 사랑의 파워예요. 어떤 완악한 마음도 깨뜨릴 수 있는 힘이 사랑에 있습니다. 어떤 차가운 심령도 녹여낼 수 있는 파워가 사랑이 가진 힘이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이 주변에 이 사람은 안 될 사람이야, 이 사람은 절대로 변화될 수 없어 그런 분이 혹시 계신다면 포기하지 마십시오. 사랑의 메시지가 그들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완악해 보이는 남편도 변할 수 있어요. 완악해 보이는 아이들도 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주변을 다시 한번 보세요. 니키 같은 자가 없는가? 많이 있어요. 상처받고 아파하는 인생이 많이 있어요. 사실은 마음속에 사랑을 그리워하는데 참 사랑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절망하며 사는 니키가 많이 있어요. 누군가가 그들에게 가서 그 손을 잡아주기만 하면 그들이 주께로 돌아올 수 있어요. 하나님 여러분과 저에게 이 message of reconciliation, 이 화목케 하는 말씀을 그래서 부탁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과 저에게 복음을 통해서 생명의 메시지를 주시고 사랑의 메시지를 주시고 참 소망의 메시지를 주셨는데 이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할 때에 여러분이 브릿지가 되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와 이 땅을 연결시켜주는 브릿지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험한 세상의 다리가 되어 살아가려면 1차적으로는 먼저 하나님과 화목해야 돼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은 분이 있다면 교회는 나오지만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 마음의 근본 중심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은 분이 있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마음의 화목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화목했으면 화목의 메시지를 가진 자가 돼야 돼요. 누구를 만나든지 어디를 가든지 사랑으로 축복하며 살 수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로 필요한 것, 이 험한 세상에 다리가 되어 살는데 필요한 세 번째 요소가 화목의 사역입니다. Ministry of Reconciliation. 우리가 정말 내 마음속에 평화가 왔고 하나님 나에게 화목의 말씀을 주셨으면 실제로 화목하게 하는 일을 해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야 세상이 변하는 것입니다. 아까 읽었던 18절 하반부를 다시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를 화목하게 하신 후에 직분을 하나 주셨죠. 또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고 했어요. 여기 직분이라고 번역한 이 단어가 타이틀이나 직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섬김의 역할을 말하는 것입니다. 헬라말로 디아코니아라는 이 단어는 미니스트리, 사역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고 서비스, 섬김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고 혹은 waiting on the table, 테이블을 섬기는 자, 즉 밥을 짓고 음식을 만들고 식탁을 섬긴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실제로 누가복음 10장 40절에 보면 마르다가 음식을 준비할 때에 이 동일한 단어가 사용됐어요. 디아코니아라는 단어가 사용됐어요. 여러분과 이 땅을 살아가면서 화목을 만드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정말 험한 세상에 브릿지가 되는 역할을 하기를 원한다면 실제로 세상 속에 들어가야 돼요. 낮아져야 돼요. 섬겨야 돼요. 희생할 수 있어야 돼요. 나를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나의 삶을 드리지 아니하고 이 땅이 밝아지고 회복되기를 기다리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나를 기꺼이 하나님께 드려 순종할 때에 여러분의 사역을 통해서 화목의 역사가 이 땅 곳곳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희 한국 땅이 변한 것도 실제로는요, 이 복음이 들어오면서부터 변한 것입니다. 오래전에 선교사님들이 정말 미개한 나라인 조선 땅에 와서 복음 전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옛날에는 몰랐는데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진짜 그분들 대단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작년에 한국을 나갔을 때 양화진이라는 곳을 잠깐 둘러서 봤는데요. 거기는 순교자 기념관도 있고 기념교회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한국에서 사역하신 선교사님들의 묘가 거기에 있어요. 묘지를 가보시게 되면 대개가 가족들과 함께 묻혀 있고요. 심지어는 세 살밖에 안 된 어린아이의 묘도 거기에 같이 묻혀 있어요. 어떻게 어린아이가 거기 묻히게 됐을까요? 세 살밖에 안 됐는데. 한국의 열악한 환경 때문에 어릴 때 질병에 걸려서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왜 선교사들이 그 편안한 자기들의 나라를 두고 문화도 다르고 미개하게 크지 없는 한국 땅에 와서, 질병이 창궐한 한국 땅에 와서 자기의 자녀가 질병 때문에 죽어가는 현실을 보면서도 왜 위험을 무릅쓰고 그 땅에 살아갔을까요? Maybe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사랑 때문에 하신 일 같아요.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역을 하지 아니하면 이 조선 땅에 하늘의 복음이 임할 수 없기 때문에. 오늘 한국 교회가 성장을 많이 하고 한국 사회가 잘 살게 되었습니다만은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이 여기 있습니다. 한국 땅에 와서 복음 때문에 피를 흘린 사람들, 땀을 흘린 그분들의 희생이 있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가 만약 이 사실을 바로 안다면 우리가 이렇게 복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로 나오게 된 근본 이유가 누군가가 자신의 삶을 들여서 희생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여러분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우리도 동일한 사역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정말 세상을 밝게 만들기 위해서 The Ministry of Reconciliation, 이 화목의 사역을 할 때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인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인정받아야지 성공한 인생이 되는 거 아시죠? 21절을 보시면은 그 사실을 바울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 이 땅에 보내셔서 죽게 하신 근본 이유, 그 결과 여러분과 제가 구원 받게 한 근본 목적이 나와 있어요. 그게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서 의라고 번역한 단어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 이건 역시 여러 가지 많은 사실 해석이 있습니다만은 어떤 분은 이것을 칭의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예수님 안에 있게 되면 우리가 의롭게 되지 않습니까? Justification. 그래서 칭의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만은 제 개인적으로는 문맥상 이것은 칭의를 의미한다기보다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을 뜻한다고 보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본문의 문맥 자체가 사역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바울이 사역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칭의를 끄집어낼 이유는 사실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의, Righteousness of God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이 인정하심, 그렇게 번역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야고보서 2장 21절을 보면 이 사실이 좋은 예로 나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그런 말씀이 나와요. 어떤 분은 그 본문을 읽고 봐라 믿음으로 이롭게 되는 게 아니다, 행함으로 되는 거잖아, 그렇게 말하는 분이 계시는데요, 그건 야고보서를 잘못 이해하신 것입니다. 야고보가 거기서 사용한 의롭다는 단어, justified라는 그 단어는요, 인정받았다 그런 뜻이에요. 혹은 증명되었다, proven 되었다 그런 뜻이에요. 실제로 야고보가 인용한 그 본문인 창세기 22장 12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 지단에 바치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사자가 이렇게 선포하셨어요.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사실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 전부터 있었어요. 창세기 15장 말씀부터 아브라함이 믿었고 의롭게 됐어요. 그런데 22장에 와서 비로소 너의 믿음이 부르분 되었다 그런 뜻이에요. 올 여러분과 제가 정말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자가 됐다면은 이제 하나님이 인정할 수 있는, 하나님에게 증명이 될 수 있는 사역의 열매가 있어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는 그동안에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좋다라고만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역의 열매에 대해서는 관심 갖지 않았어요. 오늘 성경은 말하기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근본 이유가 우리의 남은 생애가 하나님의 인정받는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함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불일지가 되는 것은 옵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 보게 되면 사실 방황하고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외형상 보게 되면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탄식 가운데 사는 분들을 만날 수가 있어요. 자, 그들이 왜 이 땅 것을 많이 소유했음에도 불구하고 탄식하며 살까요? 근본 원인이 하나님과 디스커넥트였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좋은 것을 많이 가져도 하나님과 단절되면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과 디스커넥트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가함으로써 그들이 다시 살아나게 하고 소망을 얻게 하는 역할, 이게 바로 The Ministry of Reconciliation.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화목의 사역, 화목의 역할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주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험한 세상 가운데 힘들어하는 분들 많이 계세요. 우린 그동안 그들을 외면하기도 하고 나의 문제가 아니니까 관심 없이 살아왔는지 모르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평화를 기다리고 있어요. 하늘의 소망을 기다리고 있어요. 누군가 가서 복음 전해주기를 갈망하고 있어요. 그들에게 가서 바른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른 진리의 복음으로, 참 사랑으로 그들을 다가가게 되면 그들이 변할 수 있고 새로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18세기 영국의 찬송가 작가 중에 윌리엄 카우퍼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많이 알려지지 않았지만요, 이분은 어릴 때 엄마가 일찍 세상을 떠나고 아버지 밑에서 학대를 받았던 사람, 학대를 많이 받는 가운데에 정신병원에 들어갔던 사람입니다. 마음에 주어진 극심한 고통과 절망감을 이기지 못해서 그는 런던 시내에 있는 브릿지 위에서 자살을 시도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랬던 윌리엄 카우퍼가 존 뉴턴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됐어요. 존 뉴턴 기억나시나요? 한때는 노예 상인 출신이죠. 하나님을 against 했던 죄인 중의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 만난 후에 그가 만든 유명한 노래가 있죠. Amazing Grace, 나 같은 죄인 살리시. 바로 이 찬송을 지으신 분이 존 뉴턴인데, 이 존 뉴턴은 누구보다도 하나님과 단절된 삶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잘 아는 분이에요. 이 존 뉴턴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되고 예수님 만나게 되고 마음속에 참된 빛을 받게 된 후에 이 윌리엄 카우퍼는 존 뉴턴이 사역하던 그 올리라고 하는 타운이 있습니다. 존 뉴턴 거기서 한 50년간 사역을 하셨는데요, 거기에 들어가서 남은 생애를 존 뉴턴과 함께 살면서 68편의 찬송을 썼어요. 그가 지었던 찬양 중 하나가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르기를 원하는 258장 찬양입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이 샘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죄속함 받은 백성은 영생을 얻었네. 샘 솟듯 하는 피곤새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아무리 깨어진 인생도, 아무리 상한 인생도 예수의 보혈을 만나면 정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상처가 깊어도 보혈의 샘물에 잠기게 되면 상처가 떠나갈 수 있다는 고백입니다. 아무리 망가지고 버려진 인생이라도 이 샘물을 마시게 되면 다시 새 사람 되어 살 수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에 상한 심령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있나요? 혼자 힘으로 인생의 파도를 헤쳐나가려고 고통 가운데 힘겨워하는 분이 혹시 계시나요?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의 복음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 모든 걸 다 예비하시고 여러분을 초청하고 계세요. 나에게로 나오라. 나오면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마. 너에게 생명을 주마. 내가 너에게 소망을 주마. 너가 아파하는 것이 무엇일지라도 내가 다 치료하고 고쳐주마. 여기 하나님의 초청이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주의 초청 앞에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 앞으로 나가는 시간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울러서 하나님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그냥 살라고 이 땅에 보내신 것이 아니라 브릿지가 되라고, 축복의 브릿지가 되어서 험악한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평화 앞으로 인도해서 그를 또 복을 누리고 아름답게 살 수 있는 사명,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가 한번 기도할 때에 먼저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의 보혈의 권세가 임하도록 기도하십시오. 나의 마음이 샘물 같은 주의 보혈에 잠겨지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흉악한 죄일지라도 사악한 죄일지라도 보혈의 능력 앞에 녹지 아니할 죄가 없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모든 손뿌리들과 죄악들과 상처들을 보혈 앞에 내어놓고 주님 나를 씻어주십시오. 나를 맑게 하여 주십시오. 나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십시오. 고백하며 기도하는 시간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직 예수님 만나지 못한 분이 혹시 계신다면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당신의 구원자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내 심령에 모시는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저의 교회를 위한 기도 계속해 주십시오. 저의 교회가 이 땅의 브릿지가 되게 하십시오. 복음의 브릿지가 되게 하십시오. 이 세상 사람들에게 축복과 아름다운 소망을 안겨줄 수 있는 브릿지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와 같은 고백으로 우리 다 함께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0: 지금까지 말씀해 남가주 새누리교회 박성근 목사님이셨습니다. 말씀을 들으시고 말씀에 대한 질문과 신앙에 대한 질문이 있으시면 남가주 새누리교회 웹사이트 또는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나날이 새로워지시길 간절히 바라며 다음 이 시간까지

0: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사랑을 실천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케 하실 것이요. 금주의 좋은 소식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이었습니다.

0: 안녕하세요. 코스타의 시간입니다. 코스타는 해외에 있는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해마다 열리고 있는 유학생들의 수련회입니다. 크리스찬 지도자를 양육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코스타의 시간을 통해 여러분들은 다양한 주제의 강의와 깊이 있는 말씀을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들으실 때 깊은 깨달음이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하시옹 강사의 모든 사람을 위한 성경 해석 연구, 성경 해석 이론 실습 제3부를 전해드립니다.
1: 14절만 읽어보세요. 들짐승이 이리와 만나며 순염소가 그 동료를 부르며 올빼미가 거기에 살면서 쉬는 처소를 삼으며 부엉이가 거기 깃들고 알을 낳아 까서 그의 그늘에 모으며 솔개들도 그 제 짝과 함께 거기에 모이리라. 여호와의 책 찾아보라. 그들 가운데 빠진 것이 없고 제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였고. 이거 무슨 짝이에요? 이거는요, 동물들의 짝을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여호와의 말씀이 짝이 맞는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동물들의 짝이 맞는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말 하나만 가지고 나서 하나님 말씀은 다 짝이 맞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다 맞습니다라고 축제 영감을 얘기한다면 사기치는 겁니다. 사기치는 거예요. 아까 그 그림 나왔죠? 이 그림대로 사기치는 겁니다. 실제로 귀납부적인 연구를 얘기하는 교재 속에서 제가 이것을 봤어요. 그리고 이건 이런 아닌데 앞뒤만 읽어보면 금방 알 수 있는데 이거는요 그 나라가 다 망한 다음에 사람들은 망하고 동물들이 와서 동물의 왕국을 만들어서 짝을 가지고 거기 살겠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대안적인 설명이에요. 예. 보세요. 예. 아까도 이제 쭉 이제 봤고요. 이것도 문맥을 따라서 봤잖아요. 그 북쪽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아무것도 이거 보면은 쭉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쭉 여기서 지금 죽은 자와 산 자를 하시고 창조주 하나님이 나타나는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걸 가지고 과학적으로 현대과학적으로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 당시에 세계관 속에서 죽은 자들이 스월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 아까 그림 그려드렸죠? 이런 세계 속에서 나타나는 것들이에요. 예, 보세요. 여기 물을 빽빽한 구름에 싸시나 그 밑에 구름이 찢어지지 아니했다. 너무 재밌지 않아요? 여러분 과학하시는 분들은 이거 생각하면 에이 하나님 그것밖에 모르시나? 예. 그 물을 빽빽한 구름에 싸셨어요. 근데 그 밑에 구름이 찢어지지 않았어요. 우리 캘리포니아에서 오신 분들 있죠. 구름이 있는데 비가 오지 않아. 예. 구름이 오면 비가, 여기는 미드웨스트죠. 살았거든요. 구름이 있으면 비가 분명히 오죠. 근데 캘리포니아는 이 구름이 오는데 비가 없어요. 난 참 구름 속에 비 없는 구름은 처음 봤어요. 아주 깜깜한 구름이 오고 있는데 비가 오지 않아요. 근데 그런 게 같은 기후라 그랬죠. 지중해성 기후. 깜깜한 구름이 있는데 비가 오지 않으니까 아 하나님이 지금 구름을 쌌구나. 분명히 저 구름 위에 비가 있는데 지금 나오지 않게 하나님이 해놓으시는 분이구나. 천지를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지 과학적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근데 가끔씩 이 본문을 가지고 과학적인 얘기를 한대요. 아까 어떤 분과 얘기하다 보니까 허공을 스트레치아웃 한다 그랬잖아요. 뭐 우주 팽창 이론이 엽기에 나온다. 그냥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이제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앞뒤만 잘 봐도 금방 많은 그는 보름달을 가리시고 자기의 구름을 그 위에 펴시며. 하나님 예술가예요. 예술하시는 분 없어요? 하나님 예술가예요. 물을 빽빽한 구름에 싸시나 그 밑에 구름이 찢어지지 아니냐고. 보름달을 가리시고 자기의 구름을 그 위에 펴셨어요. 여러분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 있어요? 아 달이 가렸네, 구름이 있네. 그게 아니라 야 구름을 그 위에 탁 펴시면서 보름달을 가려버리셨어요. 예술가 아니세요? 수면의 경계를 그으시고 빛과 어둠이 함께 끝나는 곳이 수면에 있다라고 하잖아요. 이런 여기는요 하나님을 과학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어떻게 창조주인지를 그 당시에 그 세계관을 통해서 잘 설명하고 있어요. 문맥을 통해서 다양한 번역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관주를 통해서 이제 하는 것이죠. 예, 관주인데요 이렇게 쭉 설명되어 있습니다. 관주 아까 보여드렸죠. 우리가 한번 연습해 봅시다. 네. 아까 관주 성경을 꼭 사시라 그랬습니다. 아, PBS 하실 분들은 관주 성경을 꼭 사십시오. 제가 사드리면 좋은데 사드릴 여유는 없는데 꼭 사십시오. 예.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해보려고 그러는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1절 12절에 유다서에 보면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가르. 야 이거 한번 해석해 볼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 쉽게 해석할 수 있어요. 뭘 통해서? 관주를 통해. 다 여기 나와요. 자기 몸만 지르는 목자 비읍이잖아요. 여기 비읍이 있네. 에스겔에서 찾아보면 되네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바람에 불려가는 여기 시옷, 시브리서가 나타나네요. 또 물 없는 구름, 잠언이 나타나네요. 뿌리 뽑힌 열매, 여기 마태복음이 나타나네요. 그러면 요거 하나하나 갖다 놓고 요것만 찾아보면 여러분들은 해석해낼 수가 있어요. 우리 한번 연습을 한번 해봅시다. 오늘은 실습도 한다 그랬으니까. 제가 찾아놨어요. 조금 더 이렇게 자세히 썼어요. 이거 보고 한번 여러분 애찬의 암초하고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만 한번 해보세요. 짝을 줘서 해보, 짝을 줘서 할 시간은 없어요. 우리가 한번 각자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애찬의 암초는 베드로후서를 찾아보셔야 돼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는 아 이거 맞네. 에스겔을 찾아보셔야 돼요. 또 시간 되시는 분들은 바람에 불려가는까지 한번 해보세요. 아 유다서, 아 유다서. 유다서 이걸로 보십시다. 예. 예, 저 뒤에 있어요. 요한계시록 앞에 있어요. 신약에. 예. 한 장으로 되어 있어요, 유다서는요. 그냥 이걸로 보시고요. 요거 관주 보고. 찾을 수 있으시죠? 관주는 여기서 뭐가 있는지. 맞아요. 세례를 받았는데요. 처음 교회 와서 세례를 받았어요. 근데 성경을 찾지를 못해요. 어디 있는지를 모르게 살전이 어디 있는 줄 알아요. 사로가 어디 있는 줄 알고 가르쳐줬어요. 가르쳐줬더니 여기서 맨 앞에 있는 걸 찾아서 또 여기서 살후루를 찾아서 보니까 남들은 다 찾고 읽은 다음에 꼭 찾아요. 나중에는 셀폰이 더 빠르다고 그러더라고요. 한번 여러분들이 해석을 시도해보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아까 배운 대로 여러분들 말로 한번 정리를 해보세요. 그냥 한번 해보세요. 저는 그냥 좀 재밌는 해석도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아까 그 그림 하듯이 좀 이때 좀 재밌고 엉뚱한 분들이 있어야 재밌어요. 강의가. 혹시 표준 세번역으로도 한번 베드로후서를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표준 세번역으로 어떤 분이? 예, 누가 한번 발표해 보시죠. 우리 애찬의 암초, 너희 애찬의 암초는 어떻든가요? 일단 찾아보시고 한번 아 이런 뜻인 것 같다까지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겠는데 누가? 애찬의 암초. 도시 짝을 지고 했으면 훨씬 더 하기 편하셨을 텐데. 우린 왜 그러죠? 혼자 해서 발표하기 어려운데 둘이 셋이 같이 하면 발표하기 쉬워지는 이유는 뭐죠? 누가 한번 애찬의 암초가 뭔지 한번 얘기해 보시죠. 자매님 찾았어요. 애찬의 암초 읽어주시죠 한번. 그러면 베드로후서 2장 13절 예, 예, 크게 읽어주세요. 네, 그들이라 그랬잖아요 지금. 이거는 뭐냐면 너희의 애찬의 암초는 그 유다서 속에 들어와 있는 이단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단의 속성들이 누구냐? 애찬의 암초다.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다.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다. 뿌리까지 뽑힌 열매다. 자기 수치의 거품을 품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다.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한 별들. 딱 이단들을 가리키는 말들이거든요. 근데 베드로서 후서와 유다서는 굉장히 익숙해요. 두 가지가 거의 비슷하거든요. 거기에 보니까 그 애찬의 암초라서 애찬의 암초. 그러면 자매는 이 이단들의 속성을 뭐라고 한번 설명해 보고 싶어요? 그걸 통해서 혹시 누가 한번 설명해 자기 말로 한번 이 애찬의 암초는 어떤 사람들일 것 같다라고 한번 좀 풀어서 한번 해석해 볼 수 있는 분 있어요? 아 다데마비 콧바 뿌리는 사람? 에에에에 맞아요. 애찬이면은 사랑의 애찬이잖아요. 거기가 암초야 암초. 와 누구 애찬의 암초 교회에서 친교 시간에 꼭 이상한 얘기 해가지고 분위기 망친다거나. 이 당시에 이단들이 들어왔어요. 이단들이 들어왔는데 아까 그 바쿠스 얘기하시던데 낮에 연락을 기쁘게 여기는 낮에까지 연락을 기쁘게 하면 어떻게 해요 그죠? 낮술 먹는 사람들이에요. 대낮에 흥청대면서 먹고 마시는 것을 낙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지금 교회에 들어와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하겠어요 지금? 거기다가 티와 흠투성이 인간들입니다. 여러분들과 연애를 즐길 때에도 자기들의 속임수를 꾀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유다서는 어떤 거냐면 예수의 복음이 무엇인지 예수의 동생이 유다입니다. 동생이 복음이 무엇인지 차근차근 써내려고 하는데 교회에 문제가 있다는 말을 듣고 지금 이 이단을 어떻게 처치할 것인가에 대해서 쓴 말씀이 유다서거든요. 그 이단의 특징들을 가만히 보니까 쾌락을 중시하는 사람들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 사람들이 지금 그 연애와 교회의 그 밥먹 초대교회는 밥 먹는 게 되게 중요했습니다. 같이 밥 먹고 떡을 떼며 그랬죠. 떡을 떼며 너 모이면서 밥을 먹었는데 거기에 이 사람들이 들어오면서 교회 분위기라든가 이 복음이 흐트러지기 시작한 겁니다. 애찬의 암초가 되었다 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에서 밥 많이 먹죠 요즘에. 밥 먹다가 꼭 썰렁한 얘기하는 분들이 있고 꼭 밥 먹다가 정치 얘기하는 어르신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정치 얘기하면 골치 아프잖아요. 그죠? 누구 맞고 이렇게 하는 얘기 들으면 막 분위기 망치고 그래요. 저는 그렇게 얘기하죠. 설교하다가도 지난주에 그런 설교했어요. 제가 이제 선택받은 자, 예배에서 선택받은 자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혹시 누군가의 선택받았고 그런 불림받은 경험들이 있다면 밥 먹으면서 그런 얘기를 나눠보십시오. 아마 우리 교회에서 한 명도 안 나눴을 것 같은데요. 저만 그렇게 나누라 그랬지? 예. 그렇게 우리가 애찬을 하는 건 뭐냐면 같이 밥을 먹으면서 그날 받은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은혜를 나누고 서로 격려해주고 기도 제목을 하면서 나눠야 되는데 교회 뭐 친교 시간이 그렇습니까? 그냥 밥 빨리 먹고 빨리 나가고 뭐 그냥 자기 설교대로 나가고 그냥 여기서 이 얘기대로 막 나가잖아요. 이 사람들 그뿐만 아니라 그 아까 밥을 다 차려놨는데 콧바퀴 되듯이 나쁜 짓을 하면서 교회 공동체를 깨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찬의 암초였어요. 그 다음에 한번 볼까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 누가 한번 얘기해 줄 수 있으세요? 또 어떤 사람들일까요? 이거는요. 에스겔서 나왔죠. 양을 먹이지 않고. 예,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이 유다서가 말한 유다는 지도자들인 것 같네요. 지도자들이 지금 애찬의 암초가 됐어요. 지금 엉망진창이에요. 지금 뒤로 가서는 낮술 먹고 별짓 다 해요. 그러고 나서는 교회 와서는 양을 먹이지 않고 자기 배를 불리고 있어요. 에스겔서에 나타났는데 이런 사람들은요 화가 있을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내 양의 무리가 노랫거리가 되고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된 것은 목자가 없음이라 그랬어요. 이 양을 찾지 아니하고 자기만 먹인 자기 배만 불리는 사람들이라 그랬어요. 영적인 지도자들이 이러면 안 되겠죠. 예, 정말 내 사리 사욕을 따진다면 이런 것들은 안 되는데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 지금도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 다음 볼까요? 하나 더. 바람에 물려가는 물 없는 구름. 아까 그랬네요. 예, 분명히 구름이 있으면 거기에 비가 와야 돼요. 비가 와야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말은 결국은 아무 헛된 것이다. 아무 열매가 없는 것이다. 이단들의 특징이 이제 그런 것이죠. 그래서 여기 오면 선물한다고 거짓 자랑하는 자는 비 없는 구름과 바람 없는 같으니라. 재밌죠? 예, 선물하겠다고 거짓 자랑하는 사람들은 구름은 구름이고 바람은 바람인데 비가 없어요. 이런 경우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 관주를 통해서 해석해 나가는 거예요. 조금 어려워요? 조금 어려워요? 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아요? 예. 그 하나만 더 해볼까요? 여기 허공과 표심이요. 한 번만 더 해볼까요? 허공과 표심이요. 한번 찾아보세요. 어떤 내용인가. 익숙하지 않아서 그래요, 우리가. 근데 번역본을 보는 거는 가능할 것 같은데 관주를 찾아서 해석까지 하는 건 좀 어려우시죠, 이것을. 연결시키는 게 어렵죠. 허공이 리을이니까 창세기 1장 2절이었어요. 1장 2절. 근데 이건 사실 에브리원을 위한 성서 해석에서 꼭 필요한 부분이에요. 꼭 필요한 부분이에요. 이거 여기까지만 해도 많은 부분이 해결이 돼요. 허공. 찾아봅시다. 같이 합시다.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허공. 그 땅에 혼돈하고 공허하면 사실은 이거 잘못 쳤어요. 혼돈이 말이에요. 혼돈이 허공입니다. 혼돈이 허공이고 공허는 다른 말이 있어요. 토우, 보호란 말인데 토우란 말이 쓰였고 혼돈이 쓰였어요. 여기는 허공이라 그랬는데 여기는 창세기는 혼돈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허공이 공간이 아니라는 사실을 금방 알 수 있어요. 어떤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지 어떤 그런 그 과학 이걸 갖다가 과학적으로 읽으려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걸 금방 알 수 있거든요. 예. 근데 펼치다라고 하는 내용들은 이 내용이에요. 하늘을 펴시며 그러니까 그 텐트 피듯이 고대 사람들은 하늘을 쫙 하나님 펼쳐놨다고 생각했어요. 펼쳐놓고 거기다가 하늘에 그 별을 집어넣고 달도 집어넣고 해도 집어넣었다고 생각을 했어요. 창세기 1장도 비슷한 면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거 해석은 제가 내일 하게 되는데 이거 보면서 아 하늘을 펴시며라고 했구나. 북쪽 하늘도 허공에 펴졌다면 북쪽에다가 허공에다가 뭘 펼쳐놓으셨구나. 이렇게 집을 세워놓으셨구나 라고 펼쳤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허공은요, 혼돈으로 번역한 것이 바람직하고, 제가 잘못했어요. 창세기 1장 2절에서 창조 이전의 상태를 가리키는 말이다. 하나님의 주권과 위엄을 말하는 빌다덱에 욥 자신도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응답하는 말씀입니다. 앞서 쭉 보면 빌다시 얘기하고 26장에서 욥이 대답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조금 어려운 것 같네요. 여러분들한테 그 본문 자체가. 예. 주석은요. 이런 주석을 아까 말했죠. 배경 주석이 있어요. 그 다음에 성경 주석도 아마 있을 거고요. ESB 스터디 바이블이 있으면 좋겠고 조금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요거 성경도 좋습니다. 우리 목사님이나 전사님이 있으면 존 더반에서 나온 배경 주석인데 이건 각권으로 되어 있거든요. 요거 갖고 있어도 괜찮은데 이건 좀 커요. 이렇게 그 돈이 좀 들어가야 되니까 가끔 세일할 때가 있어요. 이 정도 주석 가지고 보면 좋겠어요. 이런 공부를 여러분들이 좀 했으면 좋겠는데 제 강의 들어본 분들은 아까 번역본 찾아보는 거 넘어서 관주 찾아서 해석해내고요. 그 다음에 이런 주소까지도 좀 보면은 참 좋겠다 그런 바람이 있는데 쟤한테요. 좀 무리인가요? 여러분 생각할 때 어때요? 여러분 바쁜데 여기까지 가기가 어렵습니까? 솔직히 말하면 성경 여기까지 난 에브리원이라 그랬는데 지금 난 여기까지 충분히 갈 줄 알고 지금 해온 건데 여기까지가 좀 솔직히 어때요 여러분들 의견은? 어려워요 여기까지 가기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냥 연습해야 돼요. 연습해야 돼. 훈련해야 되고. 예. 그냥 아니면 그냥 목사님의 설교만 들으면 좋은데 또 어려워. 목사님도 목사님 나름대로 해석한 거잖아요. 그죠? 또 어떤 목사님 설교를 듣느냐도 중요할 것이고 연습해야 돼요. 아까 지적을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사랑하라 그랬으면 우리 사용해야 돼요. 지적을 사용해야 되고 너무 안 했다고 생각 안 드세요 지금? 반성의 기미가 안 됩니까 지금? 난 여기가 있을 때가 아니다. 세미나 지금 내가 그 밀당의 비밀을 가 있어야 되는데 여길 와 있구나 지금 그런 막 생각이 든다면 아 이거 너무 아쉽고 제가 생각 그런 생각인데 아 내가 정말 안 했구나. 하나님 말씀인데 하나님 나의 연애 편지인데 내가 너무 노력을 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내가 갖고 있었구나 그냥 읽질 않았구나 내가 그런 생각이 들고 아 이것도 공부를 해야 되는 거구나. 그러니까 조금 시간을 가지고 공부하지 않으면 좀 어렵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 공부를 좀 해야 되겠다. 공부를 해야 되겠다. 저랑 같이 4주만이라도 좀 그 여기 이메일 보내시면 저랑 같이 이 작업을 4주 동안은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끝내고 말 수가 없으니까. 예. 네. 이렇게 합시다. 아, 그 마지막에 나왔네요. 그래서 허공을 펴시며 혼돈이라 그랬죠. 펴시며. 허공은 너무 어렵죠. 그래서 이거 갖고 어떤 사람들은 이거 갖다 모던 사이언스, 근대 과학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그거 아니다. 어떤 사람은 북쪽을 가지고 북극성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거 아니다. 그렇게 하면 큰일 난다. 그 북극성이 아니라 북쪽은 그 당시 그 신들이 살던 이방 신들이 살던 곳인데 거기다가 펼쳐버리셨으니까 하늘을 펼치듯이 하나님이 그들도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뜻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 어디 가서 여러분들이 그런 얘기 들으면 아 이건 아니라고 얘기해 주세요. 예, 그런 분도 있어요. 강의하러 다니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이 자꾸만 지금 예, 좀 힘들어요. 자 유다서에 나타난 건 저 나름대로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유다서 12장 13절에 나타난 이단의 특징은 처음에는 교제의 시간에 슬며시 들어와서 걸림돌이 되고 그릇된 가르침을 주어서 양들을 방황케 합니다. 이들의 특징은 열매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신앙의 열매가 전무하고 오히려 교회를 해치고 분열시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들의 행동을 보고 계십니다. 이들에게는 영원한 암흑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읽고 여러분들이 자기 말을 이렇게 정리해 놓을 수 있으면 해석을 잘한 거예요. 예, 할 수 있어요. 연습하면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몇 가지를 설명해 볼까요? 예, 좋은 해석은 아까도 말했지만 이런 해석은 좋은 해석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처음 오신 분들 얘기하면 성경 속에 내 생각을 주입하면 안 돼요. 아까 이 북쪽에 나오는 게 북극성이다. 이건 내 생각을 주입한 거예요. 그럼 안 돼요. 아, 북쪽에 나오는 것은 그 당시에 신들이 있는 곳이니까 아, 이건 하나님이 거기 통치한다는 뜻이구나. 성경에서 끄집어내는 해석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factual, 사실적으로 해석하고 그 다음에 colorful. 아까 렘브란트 그림 얼마나 잘 그렸습니까? 성경이 그렇게 읽으면 목사가 그렇게 설교하면 사람들이 하나도 안 좋을 것 같아. 설교할 때 그죠? 렘브란트처럼 고지식하게 하지 않고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해석하고요. 그 다음에 복음적으로 사랑과 덕이 되게 해야 돼요. 조심한 해석은 영적인 해석은 조심했으면 알레고리칼 해석은 뭐냐면 이거는 이겁니다. 저거는 저겁니다. 라고 해가지고 그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에서 그 주인이 동전 두 입을 주고 가잖아요. 그 동전 두 입은 신약과 구약입니다. 이건 알레고리칼 해석이에요. 여관 주인한테 갔잖아요. 여관 주인은 교회입니다. 이건 다 알레고리칼 해석이에요. 근데 예수님도 알레고리칼 해석을 하셨어요. 언제 하셨냐면 씨 뿌리는 자의 비유. 그죠? 그래서 씨 귓가에 뿌리는 자는 새가 쪼아먹는 것은 길가에 뿌린 자. 다 설명하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그냥 없어진다. 이런 식으로 다 해석을 해놓으신 부분들이 예수님도 하셨어요. 그래서 사실 제가 아까 성서 해석의 역사를 안 했는데 종교개혁 때까지 알레고리칼 해석이 아주 주류를 이뤘어요. 이것이요. 지금으로 와서는 이제 그거보다는 성경 본문의 해석, 역사적인 상황을 따지는 해석이 나타나고요. 자기 중심의 해석. 제가 그러잖아요. 복음서를 다 4개 복음서가 있는데 여러분 모두는 복음서 하나씩 또 갖고 있다고. 내가 복음을 하나 갖고 있어가지고 내가 필요한 말씀을 거기다 다 모아놨어요. 거기다. 그래가지고 아까 내가 오늘 생소한 말씀을 갖고 오니까 어렵잖아요. 지금 그죠? 욥기도 어렵고 지금 너무 어려워. 저런 말씀이 성경에 있었는지도 몰라. 해필 유다서를 갖고 왔을까 목사님이. 그죠? 그 다른 걸 지금 갖고 오지. 지금 목요일날은 다른 걸 해야 되겠어요. 오늘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봤으니까 지금 목요일날부터는 다른 여러분이 익숙한 말씀을 가지고 와야지 되겠어요. 저는 여기까지는 가능할 것 같다라고 이제 갖고 왔는데 예. 그러니까 다 제껴버리는 거야. 다 제껴버리고 내가 좋은 말씀, 내가 좋은 말씀만 그냥 딱 갖다 놓고 그냥 그거 갖고 그냥 평생을 사는데 괜찮아요. 그렇게 살아도. 그렇지만 여기는 어떻게 할 거야 이거. 하나님 나라 가서 이건 어떻게 지켰냐 그러면 그건 어디 있는지도 모른다 그럴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좀 내 중심의 해석이 아니라 본문 중심의 해석 속으로 들어갔으면 좋겠다. 이 훈련이 필요해요. 아, 그럴 때는 해석, 문자주의적 해석은 상당히 잘못된 해석 중에 하나입니다. 예, 그래서 아까도 말했지만 내일 오시는 분들 듣겠지만 성경에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6일은 하나의 데이입니다. 그래서 6일간에 창조가 이루어졌습니다 라고 말하거나 족보가 있죠. 성경에 그 족보를 가지고 6천년 그 지구는 6천년 됐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굉장히 문자적인 해석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상당히 위험한 해석입니다. 혹시 궁금하시면 내일 제 강의를 들어오면 거기서 그건 잘 풀어 헤쳐 드릴게요. 예, 그렇게 말하는 분들 많이 있죠. 성경 6천년이라고 말하면서 족보가 다 맞다고. 그건요, 잠깐 들면 족보는요, 사실 수메르 그 당시에 고대 근동에 족보가 있었어요. 그 족보는요, 왕의 족보였어요. 그 왕의 족보인데 성경은 그 족보를 갖다가 왕의 족보가 아니라 사람들의 족보로 만들어 놓고 있어요. 하나님 자손의 족보로 만들어 놓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패턴이 다 나와요. 거기에 그 두 개가 맞아요. 그 뭐냐면 하나님이 그 성경 말씀은 왕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세상을 이루어가는 어떤 후계자가 될 것이며 그 민족들이 될 것이다라는 것 하나하고 창세기는 족보를 통해서 나타나 있거든요. 창세기를 받치고 있는 어떤 문학적인 기법 중에 하나가 그 족보거든요. 근데 그걸 가지고 이렇게 만들면 안 되죠. 그 다음에 하루 이틀이 데이라고 말한다면 그 낮과 밤은 해와 달은 4일째 만드시거든요. 그럼 도대체 첫째, 둘째도 어디로 할 거예요? 다 문제적인 해석들의 오류들인 것입니다. 예, 그런 것들 되게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들이요. 예, 저는요, 십계명 정도는 해석하지 말고 믿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요즘 와서 이렇게 나이가 들어가면서 순수해져야 되는데, 어떤 나쁜 생각도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죠? 예, 너무 누글누글해져, 나이가 들어가면서. 청년 때는 순수하다가, 그래서 제가 목표가 뭐냐면, 제가 70이 돼서는 비둘기하고 한번 모여줬을 때 대화했으면 좋겠다. 내용이 순수해가지고, 그게 목표인데, 가늠하지 말라. 이것도 그대로 문자 그대로 믿긴 참 어려운 거잖아요. 가늠하지 말라. 너무 많은 해석이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아, 요새 십계명도 해석이 필요하구나. 근데 이것도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해가지고 막 해석할 수 있잖아요. 가늠하지 말라. 근데 예수님은 또 뭐라 그랬어요? 마음으로 욕정만 품어도 가늠한다 그랬잖아요. 도대체 어디가 가늠한 건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다 해석을 통해서 구약의 해석은 이런 것이고 예수님의 해석은 이런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해석은 이런 것이다라고 분별해내야 되는 것이죠. 아, 자기 중심의 해석은 조심해야 되고요. 문자적인 해석도 되게 조심을 해야 해요. 이제 어려운 해석을 만나면 이렇게 해나갑시다. 아, 성경을 세심하게 읽고요. 적어도 세 번 이상 반복해서 속으로 소리내서 줄을 치면서 읽습니다. 줄을 치면서 읽는 거 중요해요. 예, 성경이 여러분들은요, 이걸 갖다가 한 5년 쓰면은요, 이게 좀 다 버렸으면 좋겠어요. 그 새로운 색을 또 사세요. 왜 사냐면, 이거 줄쳐놓으면 어떻게 돼요? 그다음부터 줄친 것만 봐요. 우리는 참 왜 그렇게 생겼는지 몰라, 하나님이. 그래서 다 줄친 다음에는 그다음부터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줄친 것만 은혜를 또 내가 복음으로 가잖아요. 이거 딱 모아놓으시고, 새 성경을 보세요. 새 성경을 읽으면 새롭게 읽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러 성경을 새롭게 보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줄을 치면서 읽으세요. 여기다가 옛날에 우리 어머니들 성경 보면은요, 부흥회 갈 때마다 다 써놓으셨어요. 여기서 그래서 뭐 기복주의, 형통주의, 별 부흥회가 다 있어요. 여기 오면 온갖 신학은 다 이 여백 속에 들어가 있고요. 그것들이 번졌어요. 옛날에는 번져가지고 다 이렇게 그리고 다 이렇게 불어 터지지 않았습니까? 성경이 지저분하게 읽으세요. 성경은 녹지 얘기했는데 그렇게 읽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해가 되지 않는 본문 단어 표현을 만나면 이렇게 찾아보세요 한번. 그래서 본문에 다른 번역본 찾아보는 거 필수. 이제 관주까지는 제가 욕심 안 부릴게요. 저는 관주까지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아까 하다 보니까 조금 제가 어려운 본문을 갖고 왔는데 다른 번역을 꼭 찾아보세요. 넘어가지 말고 그 다음에는 관주가 있으면 관주 찾아보고 그 다음에 전후 문맥 살펴보고 주석 읽고 주석. 전후 문맥은 조금 훈련이 필요하거든요. 주석 읽으세요. 그 다음에 본문을 자기 말로 정리해 가는 것입니다. 요 패턴만 갖고 있으면 일단은 모르는 것이 나타나면 이걸로 해결할 수 있어요. 해보세요. 한번 당장 해보세요. 예. 오늘 내일부터 큐티 하잖아요. 대살로니카 전서 해보세요. 거기서 관주가 없구나. 그죠? 관주가 없으면 여기서 다른 번역 찾아보세요. 큐티 하다가 무슨 말인지 모르잖아요. 다른 번역 얼른 찾아보세요. 성경 공부는 사람의 힘이나 방법을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철저히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의지하고 믿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어렵지만 성령이 우리한테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말씀을 통하여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깨닫고 그의 뜻대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시간이 바로 귀납적 성령 공부 시간입니다. 그리고 한 주 동안 그 실천함으로써 삶으로 구체화하는 작업이 뒤따를 때 비로소 귀납법적 성령 공부에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 성경을 어떻게 풀어나갈지 해석해 나가야지 되는 어떤 또 방법을 배웠습니다. 조금만 노력하면 또 한 걸음만 더 부지런하면 하나님 말씀을 그냥 넘어가지 않고 아 이런 뜻이구나 무릎을 치면서 더 풍성하게 하나님 말씀을 대할 수 있음을 깨닫는데 하나님 이 시간 이후로 저희들이 조금 더 노력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부지런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보화를 캐내는데 부족함이 없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0: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코스타의 시간과 함께 하셨습니다. 강의를 들으신 후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기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 바랍니다. 이메일 주소는 korean@bbnmedia.org입니다. 또한 미주 코스타 참석에 관심 있는 분들은 코스타 웹사이트 costausa.org로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는 코스타의 시간 꼭 기억하시고 많은 청취 바랍니다.

세상 사는 모양을 보면 결국 누가 크냐의 문제에 걸려 있습니다. 이 문제는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의 근원인 듯 싶습니다. 누가 더 많은 돈을 가졌는가? 누가 더 큰 권력을 가졌는가? 누가 더 큰 집을 가졌는가? 혹은 누가 더 큰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가? 뭐 이런 기준들로 세상이 온통 시끄럽습니다. 오늘 아침 말씀 묵상을 하는 가운데 누가복음 9장 48절에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이가 큰 자니라. 오늘도 주님은 모두가 크기를 바라는 세상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이가 큰 자니라.

저는 자주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받았다. 그리고 남들보다도 먼저 또 어린 시절에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게 하신 놀라운 축복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또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축복을 나에게 일찍 주셨나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니까 내가 믿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의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라고 하는 사명도 함께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런 고백을 하였는데요.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절 오래 참음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방송을 들으시는 여러분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알고 있는 분들은 다른 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야 되는 사명까지도 함께 축복으로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만 할 것입니다.